0: Yeah.
1: It's all about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자, 우리 첫 곡으로요.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띄워드렸어요. 요리 과정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컨텐츠들 요새 참 많죠. 네, 이런 것들 보면 순식간에 막 후루룩 뚝딱 이렇게 막 굉장히 쉽게 만드는 것 같지만 또 막상 해보면 의외로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를 불리고 양념 재우는 과정 생략돼 있고 마지막에 결과가 이렇게 뿅 하고 마법처럼 보이기도 하죠. 사실 먹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겠죠. 과정은 대체로 길고 복잡하지만 결과는 짧고 간단하기 마련인데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과정에 동참하면 결과를 누리는 기쁨이 몇 배로 커지곤 합니다.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죠. 문자 메시지 단문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샵 1212 우물정 1212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광고 듣고 올까요?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4: 서울.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듣고 오셨는데 지금 다들 저 어디 갔냐고 노래가 너무 길다 보니까 비와서 약간 음악다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꾸미려고 했지만 예 저보고 지금 나오라고 이럴 거면 네가 좋아 틀어달라고 네가 좋아 예예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곡이 좀 길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늦었네요. 어쨌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게시판을 좀 네, 봐야겠죠. 루아맘님. 새벽에는 엄청 퍼붓더만 지금은 미스트처럼 와요. 오늘 그대창 분위기 거의 음악다방. 네, 그러니까요. 음악다방 같은 느낌. 6487님. 생각을 정리할 때 늘 찾아가는 카페 가는 길. 오늘따라 선곡이 내리는 비를 타고 감미롭게 흐르네요. 중부 쪽이나 아래쪽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정말 많이 왔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 없으시길 네 기도해 봅니다. 섀도우 매니아님 아침부터 전철에서 울컥하게 하는 선곡. 아 비가 와서 센치해지나 봐요. 어쩔 수 없어요. 비 오면은 사람이 기분이 그렇게 되잖아요. 네 저는 아침에 딱 정확하게 합니다. 눈 딱 떠 일어났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 비 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요새 허리하고 무릎이 바로 먼저 아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좀 심각해요. 아몰랑님 오늘 선곡이 이전 그대창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 날씨 타 때문인 것이요. 잭잭이 옷이다. 날씨 타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기분 좋은 내봅시다 그러고 막 갑자기 여름 바닷가 막 이런 거를 또 갑자기 또 신나게 틀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목요일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죠? 백꽃님 슬슬 걱정되는데 응답하라 알디 뭔 일 난 거 아니죠? 걱정되네요. 선곡도 간곡으로 긴 곡으로다가 해놓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예민하시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누굽니다 뭐 했습니다 뭐 네가 좋아 이러고 뭐 장난치는 제 목소리가 안 나오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아닙니다.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체리체리님. 알디 오랜만에 왔는데 오자마자 배고프게 먹는 얘기. 변화 없어서 좋네요. 아유, 여러분 그런 건 변하면 안 돼요. 네, 늘 맛있는 거 먹어야죠. 3007님. 저는 아주 간단한 요리만 하고 있습니다. 방학 생존템으로 냉동실을 가득 채웠어요. 알디 볶음밥 런칭도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요즘 그러고 보니까 볶음밥 좋은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 봉지 볶음밥인데 이렇게 냉동돼 있는 거 꺼내갖고 살짝 해동해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네 기름 싹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 딱 볶고 그러면은 웬만한 볶음밥 정도는 다 돼요. 그러니까는 그 위에다 맛있는 토핑을 이제 얹는 간단한 일만 하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 어제 그 볶음밥에다가 위에 그 우리 저거 뭐죠? 그 있잖아요. 알 그

위에다가 참기름 뿌려 먹는. 명란, 그치 명란.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퀴즈 낸 겁니다. 정답입니다, 명란. 명란 정답이에요. 도망가야지.

이어서 로제의 Toxic to the End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일 벌어지면 너무 좀 신경 쓰여요. 지금 코끝 연골 어딘가쯤에 지금 재채기가 걸려 있거든요. 이게 나오질 않아 지금. 나오질 않아. 근데 바깥에 쨍쨍한 해가 떠 있으면 이렇게 실눈 뜨면서 해 보면은 왜 이 재채기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그래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요게 안 나오네 재채기가. 제가 멘트하다 재채기해도 이해해 주세요. 조명희님, 알디 오늘 연가 내고 10시에 미용실 예약을 했습니다. 20년 단골 미용실이라 원장님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원장님이랑 나눠 먹으려고 감자 5개 포근포근하게 쪄서 쇼핑백에 담아왔습니다. 커피랑 마시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구나. 이 미용실이라는 곳이 되게 신기해요. 네, 부동산이자 주식이자 동네 소문들 부터 시작해서 삶의 지혜, 사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동네 미용실,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한없이 빠져드는 곳이에요. 머리 예쁘게 하고 오시고요. 오늘 비 오는데 커트시죠? 네, 파마는 아니시겠죠? 박영달님, 간단한 토핑으로 양갈비 하나 딱 올린 볶음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도 좋고. 네, 간단한 토핑으로 양갈비. 아니면은 그런 것도 좋아요. 그냥 볶음밥 이렇게 냉동 볶음밥 하나 해가지고 간단하게 밑에 고깃집에서 갈비살 있어요, 여러분. 갈비살. 네. 갈비살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손가락 요새는 밑에서 갈비살 막 진갈비살 막 이렇게 진짜 좋은 갈비살 비싼 갈비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갈비살 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 되는 거 달라 그랬고 칼집 사사사사 넣어가지고 소금 우추 간딱 해갖고 후라이팬에다 막 볶아가지고 밥 위에다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 말라콩떡님, 잔뜩 의심 중인 아기새들. 크크크크. 알디는 아기새들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당장 라이브를 실시하라. 네가 좋아. 네, 아침 생목이라. 이게 잘 안 되네요. 스칼리님, 말 나온 김에 음악다방 컨셉으로 쭉 가볼까요? DJ 박스에 있는 알디 오빠 제 쪽지를 받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3번 테이블에 사리 하나 추가해 주세요. 옛날에는 떡볶이집에 DJ도 다 있었어요. 그 시절이셨나요? 피디님? 아니시죠? 저도 그 시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애도 추구하는 약간 어떤 빈티지 트렌드 같은 걸로 해서 떡볶이집에 DJ가 있는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주윤님, 알디 시원하게 재채기 할 수 있게 옆에서 후춧가루 좀 뿌려주세요. 이게 지금 아직도 걸려있는데 여기 안 나오네. 김건모의 사랑해 듣고 옵니다.

볶음밥 내달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볶음밥은 제가 한번 해보려다가 말았던 그 카테고리라서 아 요새 별의별 볶음밥이 다 나와요. 막 프로틴 볶음밥도 나온다니까. 에이. 요새 냉면 좋아 보이던데 냉면 집에서 이제 해 먹을 수 있는 냉면. 참 이렇게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제 슬슬 저희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어요. 밖에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창가가 너무 어둑어둑해서.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자미르콰이의 Virtual Insanity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

0: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2: 예술인 기회소득.
0: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2: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배재구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출전 정지 징계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야구 소프트볼 협회 공정위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구 야구부는 다음 달 6일에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갱신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대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동안 고용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인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과 고용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282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고용 인원은 2023년 말 129만 9,300여 명에서 130만 2천 명 정도로 0.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10.9%, 영업이익이 8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정체된 수준입니다. 성과급 인상 문제를 두고 회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 노조가 오늘 점심시간에 경기 성남 판교 본사 인근에서 집회를 엽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6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5: CBS
6: 1분 기상정보입니다. 간밤에 남부지방을 포함해서 곳곳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남부지방은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 청주와 광주, 부산 32도, 서울 28도를 보이겠고 습도가 높아서 상당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부지방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인천과 강화, 경기 북부에는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하루 동안 30에서 100mm 정도의 장맛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 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많지 않겠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0: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친절한 말은 짧고 말하기 쉽지만 그 말의 메아리는 진실로 끝이 없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빌 위더스,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Just the Two of Us 듣고 오셨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템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요거 덮밥 위에다 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어느덧 예. 31 네. 31호 전까지 탄생했죠. 업종도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거 골라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네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다녀왔다고 저한테 별그램으로 DM 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세요. 앵무새 카페 다녀왔어요. 이러면서. 네. 하등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 하등 소용없습니다. 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래도 커피라도 받아가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인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꼭 저희 게시판으로 오셔서 인증 사진과 함께 남겨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올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네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자, 마이크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그리고 마돈나의 True Blue였습니다. 송은주님께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강아지 풀이 어디 있더라 코에 문지르면 바로 재채기 나오는데 약간 어디 보자로 시작하면 이제

딱 세대가 나오는 거죠. 네, 어디 보자. 7121님. 휴지 한 장을 돌돌 말아 콧구멍에 조심스럽게 끝까지 넣어보세요. 눈물 찔끔하다가 재채기 성공. 하쿠나 마타타님. 면봉으로 코안을 간질간질. 일로 와봐요. 내가 해줄게. 동원니님. 알디 재채기하게 엄청 간질간질한 곡으로 틀어주세요. 빛나는 별님, 알디가 재채기라든 딸꾹질이라든 코를 먹든 웃음이든 뭐든 아기새들은 다 이해하니까 온다 싶으면 참지 말고 시원하게 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약간 이런 거죠. 든든한 뒷배라는 게 약간 이런 거잖아요. 뒤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해. 약간 우리나라 형사물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아, 뭐 저기 뭐야. 저희가 없는데요. 뭐 그러면 책임은 내가 지니까 너희들은 가서 잡아봐. 막 이런 거. 안 그래도 엊그제 그 영화 채널에서 베터랑 하는데 예 하더라고요. 누가 우리 막내 배에다 칼집 꽂았어? 너야. 오케이 판이 뒤집혔어. 그러면서 재밌었죠. 저에게도 약간 그런 뒷배가 생긴 건가요? 좋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 때나 할게요. 그러면 예. 아싸님, 짹짹 알디님, 출산한 지 12일 아가 데리고 친정에 와 있어서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오늘은 아침부터 한의원 와서 침 맞고 출근하려고요.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도 딸이 조금이나만 잘 쉬고 있어서 다행이고 역시 손녀는 사랑입니다. 아이고, 아기 10일 됐는데 벌써 출근하세요? 아이고, 아니 일단 여러분 아싸님 출산했대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와, 피디님 박수. 네. 우리 아싸님이 네 출산하셨답니다. 아기가 10일 됐대요. 아이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아기를 데리고 이제 어머님한테 가 계신 거잖아요. 그죠? 딸이 출산을 한 거고, 예. 나온 애는 손주. 네, 남자이래요. 아우, 근데 그나저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유, 어머님이 또 이렇게까지 씩씩하실 필요는 없는데, 좀 더 쉬시지. 아이고, 진짜. 아이고야. 아, 출산한 딸이 집에 와 있고 넌 쉬어라 난 일 가야 되니까 라고 할머니가 저기 가신 거구나. 일을.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한글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라디오 DJ가 이렇게 한글이 짧아서 어떡하려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네, 아싸님이 출산하신 게 아니라 아싸님의 따님이 출산하신 거예요. 축하해 주세요. 와, 요렇게 넘어간다. 미니미니님, 커피를 부르는 선곡 들으면서 문득 어머 나 어쩜 음악 다방 체증일지도. 사실 가본 적이 없는 DJ 오빠 저 미니예요. 또 왔어요. 이렇게 쓰고 싶다는. DJ는 이제 한쪽 눈을 가려야 돼요. 무조건 머리를 많이 길러서 한쪽 눈을 싹 가려야 돼요. 사연 있는 것처럼. 아니 박영달님께서 양갈비 토핑에 볶음밥을 바로 해봤습니다. 역시 볶음밥은 토핑이 좋네요. 이러면서 인증사진을 볶음밥 위에 진짜 양갈비 토핑을 하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여기가 인천 배다리에서 달땡이라는 그 레스토랑 운영하고 계시는 셰프님이시거든요. 와, 근데 안에다가 이제 볶음밥 딱 해가지고 그 양갈비도 정말 너무 잘 구우셨어. 탁 이제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페퍼런 치로 팍팍팍팍 촥촥촥촥 해가지고서 이렇게 촥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게 양갈비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티본 스테이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뼈에,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밥에다 같이 먹는 거니까 이렇게 톡톡톡톡 가위질만 또 이렇게 싹 해주시면 이렇게 띄어 먹기 편하니까. 근데 이거 가게 메뉴에 있는 건 아니죠? 스태프 밀인가? 스태프 밀치고 너무 비싼데? 허허.
그나저나 예 대단하십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로꼴링님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 노로정했다. 뭐뭐 넣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아 일단 김치가 좋아야지. 김치 좋아야 되고 이게 그 나뉘어요. 이게 가공 햄 가공육 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참치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기파, 돼지고기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 그 기름 있잖아요. 부분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볶을 때 김치를 볶을 때 돼지고기 김치 볶는 걸로 하고 그 위에다 이제 소고기 넣어서 볶은 다음에 소고기 넣어서 이제 김치볶음밥 마무리를 하거든요. 아우 맛있겠다. 근데 김치볶음밥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볶으시면서 김치랑 밥이랑 같이 볶으면서 설탕 이렇게 위에다 싹 뿌려주면 되게 맛있어요. 약간 그 설탕의 맛이 그 약간의 짭조름한 맛하고 그 김치의 시큼새큼한 맛을 볶아졌을 때는 그게 좀 덜하잖아요. 김치의 시큼새큼한 맛을 살짝 다시 이렇게 싹 띄워올리는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좀 넣어주시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음악은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올게요.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짤딱깔센 선곡 처방전. 6246님, 우리 둘째 딸은 대학 3학년입니다.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방학이라 집에 와 있는데요. 집에 무슨 꿀을 발라놨는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그저 방콕입니다. 밥을 차려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남자친구다 만나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온종일 침대와 한몸이 돼 있는 우리 딸. 얘를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걸까요? 그냥 제가 나가는 게 맞겠죠? 자, 알잘딱깔센 6위 사용님의 사연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대학생이면 한창 쏘다니기 좋아할 나이인데 집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한다. 비지를 왜 없애주셨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시도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은 잔소리 대신 현 상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정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집 밖이 아닌 거실로 일단은 이 방문 문턱을 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거창한 외출 말고 5분 뭐 10분 뭐 아주 작은 외출부터 시도해보시죠. 집 앞에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 가볼까? 요렇게 하면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조언과 충고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유기 사용님께 이런 처방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어떻게 잠깐 시간 될까?

여기 어마어마한 집돌이가 하나 있거든요. 희정님, 근데 약간 꼬물꼬물하며, 근데 집순이가 나쁜 건가요? 나쁘진 않죠. 예, 네, 나쁜 건 아니죠. 특히나 주어진 어떤 특정 휴식의 기간 동안 내가 집순이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쉬어본 사람들도 쉬는 거지. 예,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쉬라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집에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성격에 맞아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아프지 않아요? 난 아프던데. 작가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작가님은 또, 예. 피디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격 차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게 누구에게는 어마어마한 포상이고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예, 진짜 집캉스에 막 그렇다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아파요. 예. 따님은 아마도 이제 저랑은 좀 반대이신 것 같아요. 그죠? 3652님. 근데 이것도 나가면 또 나간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요? 뭐 어때요? 따라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한 번씩 어머니 나갈 때 같이 나갈까 하는 정도? 어머, 당근에서 문자 왔어. 어머, 당근. 뭐지? 내가 당근에 뭘 해놨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당근에 빠져 있어갖고. 아니, 어쨌든 딸하고 싶은 대로 두는 건 좋은데, 가끔 이렇게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그냥 엄마랑 요 앞에 뭐 저기 뭐 산책이라도 나갈까? 그러고 나가셔갖고 날씨 이렇게 좀 후덥지근할 때 들어오시는 길에 앉아갖고 이제 팥빙수도 같이 드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대화를 유출하는, 이제 해보는 거죠. 요즘은 뭐 어때? 무슨 생각으로 뭐 살아? 뭐 약간 이런 거. 예. 잔나비님,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방학에 쉰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집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했다는 거. 지금 기숙사 추가 신청 기다리는 저로서는 그게 제일 부럽네요. 아쉽습니다. 근데 기숙사가 어떤 식으로 그 신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단위 아닐까요? 아니면은 저기 단위인가? 학기 단위일까요? 그렇구나. 이게 또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외형적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공간을 이렇게 쉐어하면서 쓴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일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집에 오니까 아, 그 온전한 내 방 있잖아요. 내 방. 그러니까 내가 약간 대각선으로 누워 있어도 뭐라 그럴 사람 없고, 솔직히 진짜 내가 그냥 안에서 문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깍두기에 사발면을 먹고 그걸 안 치우고 냄새가 방 안에 꽉 찼는데 방구를 뽕 껴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 약간 그게 좀 즐기고 싶은 거였던 걸까요? 선주님, 저는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데 남친이 서프라이즈 집 앞에 오고 회사 앞으로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그래서 헤어짐요. 쉿. 이런 분들 계세요. 어제 회사 이제 회식이 있었던 거지. 이제 딱 이제 밤 늦게 좀 들어갔어. 힘들어. 또 다음 날 또 회사 나가야 돼. 또 한 잔 하고 또 뭐 한 잔 했으니까 먹고 사람들이랑 깔깔대고 웃고 뭐 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화장도 못 지우고 자고 막 이러다가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대충 지우고 퉁퉁 부은 얼굴로 출근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출근길에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남자친구가 아, 진짜 싫다. 이게 남자분들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서프라이즈 좋아요. 서프라이즈 좋은데 여성분들이 메이크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받는 서프라이즈 진짜 싫어해요. 서프라이즈. 아, 너무 웃긴다.
진주마미님께서 아싸님 따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임신 8개월 차입니다. 두근두근. 아이고 우리 진주마미님도

0: 어떻게?
1: 어떻게 따님? 집 앞에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 있는데 어떻게 잠깐 시간 될까? 어떻게 될까? 아.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신 게시판지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비옥이님께서 하 집순이 저희 아들이랑 사귀라고 하세요. 저희 아직은 중딩이지만.

이제 곧 있으면 애기 나와요? 에이, 예쁘겠다. 한 달 조금 안,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걸 거네요. 그죠? 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진유마미님 나중에 우리 가을쯤 돼서 꼭 소식 알려주세요. 자,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Travis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듣고 올게요.

2부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따라 또 볶음밥 얘기하다 어디 갔다가 마지막 당근으로 이렇게 끝나는 방송. 예. 너무 훌륭한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브루노 마스의 리스키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봬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헤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 경기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며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며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의 접근을 금지하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찰이 장용기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 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완전 진압을 위한 잔불 정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8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 화재에 큰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8일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 만으로 소방은 초기 진화를 했더라도 건물 내 잔불이 남아있는 만큼 완진까지 빈틈없는 진화 작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자 신문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이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 색강을 잇는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시상식을 열어 당선작을 비롯한 5개의 입상작을 공개했습니다. 여의도공원 재조성은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연계해 여의도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중심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400여만 명에게 30일 정기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쿠폰은 다음 달 중 따릉이 앱을 통해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정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기존 이용권 기간 만료 후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웃이자 최우방인 캐나다를 상대로 일부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 습도는 93%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2: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2: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3: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2: 전국의 콘서트, 축제,

0: 공간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드디어 속 시원히 외칠 수 있는 곳. 대나무 숲이죠. 익명 게시판도 그래서 대나무 숲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대나무 숲이었을까요? 울창한 댄잎 사이로 바람에 일렁이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굉장히 크게 들린다고 해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겠지, 그렇게 마음속 담아둔 이야기를 안심하면서 외친 거겠죠. 비 오는 날도 비슷합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겠지, 그렇게 마음 놓고 우산 속에서 노래 한 소절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여기는 비 오는 날의 대나무 숲,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박혜경 레인이었습니다. 뽕마레님께서 저는 배송차가 대나무 숲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며 아무리 크게 노래를 따라 불러도 아무도 들을 수가 없죠. 대나무 숲이면서 노래방이면서 음악 감상실이면서 그렇게 배송차를 달리고 계시는군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는 것만 아니라면 비 오는 날은 괜히 마음도 말랑말랑 음악 듣기 좋고 속 깊은 이야기 하고 싶어지고 우산 쓰고 걸을 때면 빗소리에 묻히겠지 싶어서 노래도 흥얼흥얼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랄랄라가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퀴즈 있는 날인 거 어떻게 아시고 9807번님이 정답은 3번 동전이죠 하셨는데 동전은 아닙니다. 이따 퀴즈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립니다. 잠깐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보아, 올리원, 지드래곤, 무제. 무제 무지 좋으네요. 딸기맘님. 오, 지디 목소리 비 오는 날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1402번님. 그쵸.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은 노래가 있죠. 그런 노래 같이 듣고 속 얘기도 나누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입니다. 1235번님, 차 안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지나온 65년의 인생을 떠올리면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마음이 짠하네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신청합니다. 네? 총 맞은 것처럼. 이 곡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곡이 생각나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기는 해요. 대신에 분위기 있게 커피 한잔 하시라고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천 상동인데 비가 앞이 안 보이도록 쏟아지네요. 모두들 빗길 조심하세요. 철이영이님. 0061번님. 비가 엄청 무섭게 내려요. 산책로도 잠기고 오리들도 둥둥 떠다닙니다. 랄랄라 분들 오늘 하루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다들 웬만하면 밖에 많이 다니지 마시고 실내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 모두들 안전하게 이 장마를 지났으면 좋겠어요. 비도 내리고 해서 좀 푹 잠기는 곡들을 제가 선곡을 해놨는데 상큼한 곡, 뽀송뽀송해지는 노래 듣고 싶으신가 봐요. 9534번님. 날씨도 축축하고 몸도 축축 처지고 이럴 때 깜찍한 노래를 들어야죠. 조심스레 신청해보아요. 투투 1과 2분의 1. 이 곡 준비해놓겠습니다. 3579번님. 아내와 대학로에서 연애할 때 들었던 기억이 비 오는 날 참 좋았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하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청하셨습니다.

0: 랄랄라 추억 소환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 오늘의 작품은 2004년 최고의 화제작인데요. 휴가지에서 만난 남녀가 서울에서 다시 재회하면서 복잡하게 얽히는 러브라인, 계급적 갈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원, 조인성, 소지섭, 박예진 네 배우가 만들어낸 지독하고도 애틋한 사랑 이야기. 사랑은 타이밍이란 말에 실감하게 했죠. 여름 휴가철이면 더 생각나는 이 드라마. 휴가지가 제목에 들어간 이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 발연기 대신 화제의 장면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웬일이야?
2: 결혼 축하해요. 좀 뵐 수 있을까요?
1: 내가 오늘은 바쁜데?
2: 언제쯤 시간 괜찮으세요?
0: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일명 주먹 울음이라고.
2: 그럼 시간 나실 때 전화 한번 주실래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드라마가 좋아서 보기 드립니다. 1번 제주에서 생긴 일, 2번 발리에서 생긴 일, 3번 속초에서 생긴 일. 음악 들으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보면 울음을 참던 장면 많이들 생각나시나 봐요. 저는 저 장면 캡처한 사진도 있어요. 로하맘님 보내셨어요. 드라마는 몰라도 아마 이 장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짤로, 밈으로 많이 회자가 됐었죠. 9535번이 마지막 장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하셨는데, 네, 충격적인 결말. 지금까지도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파격 엔딩 가운데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제주에서 생긴 일, 2번 발리에서 생긴 일, 3번 속초에서 생긴 일. 프레스타일 Y 들으면서 정답 받아볼게요. 잠시 후에 발표하니까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크리스타의 Y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 이 드라마 OST에서 이현섭의 My Love였는데요. 저 핸드폰 컬러링입니다. 남대문 썬그리님 이 드라마 재미있게 보셨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 2번 발리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개그맨들이 입주먹 울음으로 패러디해서 더 많이 알려졌었죠. 긍정킹님. 그러니까요. 정말 슬픈 장면인데 이제 너무 웃긴 장면이 되어버린. 에버그린님 노래 맛집이네요. 8256번님 발리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매일 신나게 듣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지로 발리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커피 나눌게요. 0823번님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제주도는 해가 쨍쨍 너무 더워요. 5323번님 밖에서 일해서 땀 범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원한 커피 갑니다. 그나저나 아까 칵테일 사랑이랑 1과 2분의 1 이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도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셨어요. 아침 방송 똑같이 따라하면 어떡해요. 주디랑 백디 통한겨 하셨는데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오늘따라 그대 아침을 못 듣고 선곡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온 데다가 제가 사실 미리 준비한 곡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청곡을 이어드렸는데 이럴 수가. 제가 주디랑 데칼 코마니일 리가 없거든요. 제가 한창 동생이기 때문에 저는 칵테일 사랑 세대가 아니라고요. 94년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되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선곡으로 두 곡 이어갑니다. 리쌍 정인,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버벌진트 범키, 비범벅.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kind.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 아토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두 분 나이 검색해보고 왔는데 이 정도면 동시대뿐인 것 같은데요. 클레란스님. 12살은 차이 나는 줄 동네 노는 언니님. 아니 잘못 나온 거예요. 세대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주디의 그대 아침도 백원경의 랄랄라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민채 레인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오전 11시 40분을 기해선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임진강 연천군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경보와 홍수특보 발령 대상 인근 주민들께선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선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장과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갱신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AI 기본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5도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기온이 높은 건 어찌어찌 참겠는데 습도가 높은 건 정말 고역이라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이럴 때 성능 좋은 제습기가 굳이 없어도 우리 주변의 흔한 재료들로 천연 제습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옷장이나 신발장 사이에는 못 쓰는 신문지를 구겨 넣습니다. 도시락 김 속에 들어있는 방습제를 따로 모아놓는 것도 좋죠. 또 수치나 양초, 솔방울 같은 것도 훌륭한 제습제가 된다는데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잘만 찾아보면 세상 모든 것들엔 그 나름의 제각기 쓰임새가 있는 법이니까요.

앤디님, 첫곡 제가 참 애정하는 곡이에요 하셨는데 오, 오늘 시작부터 통했는데요. 7월 21일 화요일 유지수의 피송 첫 곡은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였습니다. 제습기 없이도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천연 제습제 이런 것들이래요. 숯, 신문지, 굵은 소금, 영화 칼슘, 양초, 솔방울, 커피가루, 선풍기 등등. 와, 요즘 신문지 찾기 어려운데, 그죠? 아무튼 덕분에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회용 컵이나 페트병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천연 제습제를 만드는 아이디어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죠. 이따금 실패 후기도 함께 올라와서 솟선 웃음도 주는데요. 아, 여기에 산들바람 같은 음악이 더해진다면 꿉꿉했던 공기와 눅눅했던 기분도 함께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죠? 화요일에 만나고 있고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

마리님 오셨어요. 반가요 하셨고 하중님은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리는 선곡도 크 좋구나. 사랑의 마미님은 매일이 좋았지만 오늘은 비가 와서인지 스페도 오늘도 더 좋네요. 이렇게 매일이 좋다. 아 오늘도 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이거는 기분이 아니라 성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의 기운 잘 전해주셨고요. 잘 받았습니다. 자, 함께 들으셨죠? 루크 컴스의 Fast Car였고요. 또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탱크 9977님은 정신 잃은 빗줄기가 주때도 없이 퍼붓고 있네요. 아, 표현이 딱입니다. 정신 잃은 빗줄기가 퍼붓는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죠? 장대비가 쏟아지는 모습. 프리지아1님은 이제 여름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자칫 장마와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만주합시다 하셨는데 올해는 장마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7월 말 그러면 8월이면 사실 뭐 한두 주 있으면 또 말복도 지나고 선선한 이제 습도는 좀 낮아지는 그런 계절이 오잖아요. 동장님 들으셨구나. 푸하하하하. 초반부터 웃으며 인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라디오에 집중하며 맘만 먹으러 갑니다. 치수님 안 보인다고 정신 좀 놓으시면 안 돼요. 하셨는데 제가 청조 기간이 좀 지났다고 기강이 해졌습니다. 아유, 정신 똑지 차리겠습니다. 꿈꾸는 먼지님 노래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방송 빗속을 떠돌다가 오늘도 일단 틈새로 들어와 봅니다. 아 오시려나 했는데 오셨네요.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화요일이고요.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오늘은 우리 팝송을 제시어로 찾는 날입니다. 영어 단어 I, E, Y, E, 눈이잖아요. 이 제시어, 오늘의 제시어는 바로 영어 단어 I입니다. E, Y, E.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I가 있는 노래들, 그 곡들 알려주시고 얽힌 사연도 있으면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영단어 I, E, Y, E 이것이 들어있다. 바로 그 노래들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사브리나가 노래합니다. Sugar.

산뜻하다. 산뜻해. 그죠? Naked and Marilla 2가 함께한 I Just Called이었고요. Sabrina의 Suga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영어 단어 I입니다. I 먼저 7679님 스팅의 Angel Eyes요. 오늘처럼 비가 억수처럼 오는 날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영화 속 니콜라스 케이지가 물속에서 술을 마시던 장면이 늘 떠오릅니다. 그때의 주인공의 그 공허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하셨는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과음은 하시면 안 됩니다. 9860님은 로키의 주제곡 Eye of the Tiger 신청하셨고 6291님은 라붐2의 OST 국다북스의 Your Eyes 영화 주제곡이 많이 올라왔네요.

파리님은 알란 파슨스의 Eye in the Sky, 샘 스미스 사랑해 님은 아담 램버트의 Never Close Your Eyes, 머라이어 박님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또 우리 딸기산도님은 플래터스의 Smoke Gets in Your Eyes까지 신청하셨습니다. 자, 아이가 들어온 노래들도 제법 많고요. 또 이 오늘 단어의 그 뉘앙스가 있는 만큼 비 오는 날도 괜찮은데? 그런 곡들입니다. 자, 유재수의 해피송 먼저 우리가 들어볼 거군요. 버섯돌이님, 우리 꿈꾸는 먼지님, 해마루 미카엘 1182님 등 청하셨어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Eye in the Sky.

5315님, 1978년 종로 음악다방에 앉아서 성냥개비로 탑을 쌓고 무너뜨리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유독 새까만 눈동자의 그녀.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아마 할머니가 돼서 손주 보고 있겠죠? 날씨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마벨츠의 에보니 아이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지금은 지난 인연으로 맺어 지었을지언정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좀 뭉클하고 그러네요. 왕서방님도 같은 곡 청하셨고요. 마벨츠의 에보니 아이즈도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아이입니다. 음유시님은 쉬나 이스턴의 For Your Eyes Only, 이것도 007 제임스 본드 주제곡 중에 하나죠. 영화 중에서. 류 이호 사랑해님은 저는 Can't Take My Eyes Off You요. 요거를 아주 따박따박 한글로 예쁘게 적어주셨고요. 범 내려온다님도 같은 곡 신청하시면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아,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있어요.

아이입니다. E-Y-E. 자, 아이가 들어있는 노래, 팝송 어떤 곡들이 있는지 계속 알려주시고요. 음유시인님, 쉬나 이스턴이 노래합니다. For Your Eyes Only.

호레노츠님 들으셨나요? 호레노츠님이 신청하신 호레노츠의 곡이었습니다. Private Eyes였고요. 또 쉬나이스턴의 음성이었죠. For Your Eyes Only. 5184님이 와 이거 007 노래다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우리 햇님이들 기억 속에 최고의 제임스 본드는 누굴까요? 아 저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크레이그? 다니엘 크레이그? 갑자기 다니엘 크레이그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네요. 마음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코파는 곰돌이님, 오랜만에 왔더니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주 오셔야지. 5182님,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모두 고맙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 아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메이플피카님 신청하셨어요. Maybe face every time I close my eyes.

Baby Face, Every Time I Close My Ey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다는데요.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릴리님, 허옥동 김밥님, 또 머라이어 박님 등 신청하셨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봬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 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대통령은 유가가 올라가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매점 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매점 매석 대상 물품은 초기에 압수 및 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로 중동 지역 공급망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9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7월에서 8월 원유는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확보했으며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히 증가해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다면서 9월까지는 원유 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고 홍해가 막히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홍해에서 현재까지 정상 운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문제가 생기면 수에즈 운하 등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 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 때문이었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 항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생계획 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 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며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관측됩니다.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던 엔트로픽이 미국 내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배상액인 2조 원대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은 작가들이 엔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에서 양측이 제출한 합의를 최종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엔트로픽은 작가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15억 달러, 약 2조 2천억 원을 기탁하게 됩니다. 정부가 중증 환자와 소아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병원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 습도는 93%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새야 시윤 아빠님 해피송을 자주 듣고 싶은데 아 그곳에 계시는군요. 키읔 피읔 물류 알바 중에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서 들을 수가 없네요. 아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항상 들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계신 곳은 안녕하신가요? 아 물류 알바 중이시라니까 틈틈이 많이 바쁘실 것 같고요. 해피송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거보다 우리 새하고 시윤이하고 더 자주 즐거운 시간 보내주셔야겠네요. 이 시간 그래도 흔적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해피송 2부 첫 곡은 옥수토박이님 시작하시게 수의 These Eyes였습니다. 우리 람보르 곱도르님 우리 햇님이들 안녕하십니까? 다이송에서 쓰러올 것이 있어 늦었습니다 하셨고 별수공님은 지수님 형제들이 귀 쫑긋하고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다 방학을 했습니까? 아 이제 아마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집안에서 엄마들도 힘은 들어도 뭔가 좀 여유 있는 그 할 일은 많은데 그래도 시간이 쫓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2부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DIY Do it yourself. 자,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혹은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누군가에게 보내는 선물도 있을 수 있고요. 요리 보니까 케이크 만들기 이런 것도 요즘 많더라고요. DIY 케이크 또 인테리어를 직접 셀프로 하시는 분들 가구 만드는 분도 계시죠. 뭐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거 뭐 작곡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소품 만들기 키캡 뭐 등등등 우리 햇님이들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DIY, do it yourself.

0: 나는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봤다. 그런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아유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이런 날은 그냥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래저래 만드는 거죠. 자, 어떤 것들 있었나요? 어떤 것들 만들어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DIY 리스트 그 목록들 한번 공개해 주시죠. 궁금합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초롱맘님, 기분 나쁘게 배가 아프고 밤새 오한이 오더니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방광염이라는데요. 5일째 입원 중이에요. 그래도 병실에서 햇빛송을 들으니 기분은 좀 좋아지네요. 5일째면 아유 꽤 오래 입원 중이신데요. 컨디션은 어떻게 좀 나아지셨는지, 이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퇴원하시나요? 약 잘 드시고 쾌차하시고 퇴원하면 아 오늘 얘기 듣고 아 이거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아 이거 해봐야지 하셨으면 좋겠네요. 새 곡이었습니다. 아, 좀 기운 좀 얻어 가셨나요? 호랑이 기운 펑펑 팡팡 보내봤는데 서바이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병아리님, 지리사님, 지리사님, 낚시꾼님, 민호님, 방탄소 9860, 바둑과 야구님, 또 에릭 할맨의 Hungry Eyes, 6138 아가다 이사걸, 기다림의 미학님, 또 김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버디날의 솔로님, 베로님 등등 신청하셨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와, 우리 금손들은 모여라 DIY입니다. 뭐 내가 금손이 아니고 곰손이어도 사실만 만들면 되는 거지.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Do it yourself. 어떤 거 최근에 만들어 보셨어요? 어떤 거 하고 계세요? 하기는 뭐 꼭 손이 아니어도 괜찮긴 하겠네요. 먼저 별빛지은님은 아 DIY는 이게 클래식이죠. 수세미실로 저희는 수세미 만듭니다. 한땀 뜨고 교체할 때마다 제가 뜹니다. 시간 날 때 뜨면 주변 분들한테 나눠도 드리고 큰 거 아니지만 좋아들 하세요. 예전에 어느 선배님 프로그램에 이 수세미를 한 박스 가득히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가 계셔서 저도 한 두어 개 받았는데 너무나 쏠쏠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지하철 타면은 우리 호선마다 한두 분은 계시잖아요. 코바느질 하시면서. 아유, 좋습니다. 6491님은 사진도 주셨는데 레몬청이요. 아우, 최근에 만드셨나봐요. 왠지 그 설탕이 덜 녹았네.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 당도도 조절할 수 있고 새벽 1시까지 저 만들다가 잤어요. 근데 지인들 다 나눠주고 나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무슨 무슨 청, 또 간장도 왜 맛간장 같은 거 집에서 우리 집만의 간장 만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에 시작하려다가 더 힘든 거는 그거 아시죠? 병 소독하는 거. 뚜껑도 소독하고 병도 소독하고 깨끗하게 말리고 저는 그거부터 아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보면은 아유 사먹자 하는데 아 오늘 레몬청 보니까 집에서 지금 둥글둥글 뒹굴어 다니는 자몽 하나가 있거든요. 아 자몽청 한번 도전해봐. 다시 또 생각이 드네요. 0299님, 우리 웅이님. 저는 우리 1호 따님 어릴 때요. 딸과 커플 치마 제가 만들었습니다. 손바느질로 저 한솜씨 하죠. 근데 큰애 때만 했네요. 너무 힘들어서. 우와, 사진도 주셨는데 이게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또 계속 휴대폰에 갖고 다니시는 거죠. 아, 이런 것도 감동이고 너무 예쁩니다. 약간 그 체크무늬 알록달록한 체크무늬 스커트에 밑에는 하얀색 프릴도 넣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나 사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닌데 애도 셋인데 애들마다 커플로 만드셨으면 엄마가 아니라 내가 재봉틀이지 그거는. 라떼는 그때는 시력도 좋았다.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아유, 이거는 뭐 바느질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우님은 저는 집 화장실 리모델링 하면서 천장과 타일은 기술자에게 맡기고 세면대 세트는 제가 직접 이케양에서 구매 설치했습니다. 거울까지 달아 놓으니까 유럽 분위기도 나고요.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DIY의 맛 아니겠습니까? 아,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진정한 DIY의 천국이 이케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 가구 사면 거의 조립식이기는 해서 최근에 나는 뭐 의자 조립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주 낑낑거리고 조립을 하긴 했는데 앉을 때마다 이거 약간 부실한 거 아니야 생각은 들던데. 영호님 대단하시네요. 세면대와 거울까지. 자, 우리 햇님이들 금손이십니까? 곰손이십니까? 자, DIY 한 번쯤은 해보셨죠? Do it yourself. 어떤 것들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낭만농부님, 또 리차드 기호님, 로봇 존이에요. Sad Eyes.

왜 이 곡 들으니까 오늘 주제도 그렇고 셀프 염색이 생각이 날까요? 아, 브라운 아이드 걸 벤 모리슨이었고요. 자연 갈색 사다가 셀프 염색해보신 분 손. 또 캔디핑님 신청하신 크리스타 게일의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 또 낭만농부님 리차드 기호님들 로버타 존의 Sad Ey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DIY. Do it yourself. 레몬트리님이 아 금손 부럽다. 저는 오늘 넣어서 상반기 마무리하고 해피송 듣고 조퇴합니다. 이야, 남의 건 진짜 다 좋아 보입니다. 괜히 부럽네요. 상반기 마무리 진짜 우리 한 것 같은데도. 로하맘님도 아 저도 금손이 제일 부러워요 하셨는데 아유 금손도 부럽고 뭐 금수저도 부럽고 금일봉도 부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금연? 금연 하나 할 수 있겠다. 9571님은 아 저는 키링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주셨는데 아 너무 귀엽습니다. 요즘 막 이런 거 달고 다니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MG 문화고. 8의 김부장님은 수고하시는 경비 아저씨를 위해서 원목 의자를 만들어드렸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니시죠? 와 저도 수고하고 있는데 저 원목 의자까지 아니어도 어떻게 나무 젓가락이라도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젓가락질 잘할 수 있는데. 미네르바 여름님은 저는 방학을 맞아 5월에 물 건너온 아들과 놀아주느라 하루가 종일 바쁩니다. DIY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아들이 미네르바님을 DIY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코파노 곰돌이님은 요즘 상

아니 근데 이거 두 개 사다가 냅다 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자, 좋습니다. 뭐 실패한 DIY도 환영합니다. 실패가 있어야 또 성공을 하죠.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 노콜링님 또 9977-9375 스칼렛 주유님 올리비아 뉴튼 존이 노래합니다.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6427님 차량에서 듣는데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해피송 듣고 있는데 빗소리와 함께 음악을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고속도로에 계셨었나 봐요. 천천히 조심히 또 안녕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가 세차게 내린다는 분들 꽤 계시고 우리 기다림의 미양님 와우 이 노래 생각을 못했네요. 옥천은 갑자기 소나기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하셨네요. 이곳 목동도 제법 비가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세 곡이었고요. 아, 그 아하의 모트나켓이었죠. 노르웨이 출신의 뮤지션. 요즘 것들은 노르웨이 하면 홀란을 생각하겠지만 라떼 노르웨이 오빠는 모트나켓이었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범 내려온다 꽃마리님, 철순 브라워스님, 유희호 사랑해님 신청하셨고요. 또 그림자님, 바다 로망스님 등 신청하신 제라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또 올리비아 뉴튼존의 음성이었어요. Blue eyes crying in the rain까지 전했습니다. 홍차곤규님이 저는 조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혼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기 때 M16 같은 거 조립이 끝이었나 봅니다 하셨는데, 와, 이거 되게 고난도 아닙니까? M16? M16? 소형 그 소총인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다음번에는 예쁜 거 조립해보시고 해피송에 자랑도 해주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피러와 요나 미니미니 6291 머라이어 박님 등 쿡다북스입니다. Your eyes 남기고 저는 물러가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낮 12시 41분부터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4.5%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오전 중 하락세를 보였으나 상승 전환에 0.8% 오른 750선을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해 정책의총을 개최합니다. 오늘 의총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내에는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당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당에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안수사권 결론이 난 뒤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위법 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홈플러스 전단체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불완전 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은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올해 초 진행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2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에서는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을 비롯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우 경미한 건으로 분류됐습니다. 3년 전인 2023년에도 물류센터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날 원인 미상의 화재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의 해외 출장비 4,700만 원 상당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전 위원장이 어제 세 차례 국외 출장권에 대한 출장비 4,700여만 원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4.3도,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33.8mm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6: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7: 2시 5분입니다.
8: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임종환의 노래 그냥 걸어서 재생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설입니다. 서울은 비가 와요. 지금 우리 봉팔랜드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2026년 3분기 청취율 조사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낯선 전화에 응해주시고 어떤가요를 외쳐주신 우리 봉팔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연락을 받으셨지만 저희에게 말씀은 안 하신 봉팔님들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봉팔님들만큼 DJ 걱정하고 방송 생각해주는 청취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봉팔님들 뿐이에요. 혹여 청조 전화 안 올까 그런 마음에 연락 오는 내내 마음 졸이시고 이 전화 받아야겠다. 아니네. 이 전화인가? 한 번씩 계속 핸드폰만 붙들고 계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우리 봉팔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이봉규 어떤가요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본격 굿바이 파티가 이제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제 파티 시작됐습니다. 파티예요. 파티. 파티라고 생각하세요. 파티. 아모르 파티. 금요일까지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레인보우 어플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보이는 라디오 버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저희 너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이봉규 어떤가요? 검색창에 검색해보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어떤가요의 새 시대를 열 후임 DJ를 오늘 소개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임 DJ 공개는 A면 후반부, 극후반부에 하도록 합니다. 우리 봉팔님들 기대해 주시고요. 후임 DJ 공개에 앞서 우리 봉팔님들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A면 사연과 신청곡 데이. 오늘은 공개라는 주제로 봉팔님의 사연 받습니다. 공개라는 게 뭐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먹은 점심을 공개하셔도 좋고 우리 집에서 생긴 이모저모 소식들을 공개해 주셔도 좋고 뭐 최근에 잘 샀다 잘 산 템 공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청곡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사진도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이분 부르고 잠시 뒤에 음악 계속 감상해보죠. 광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G.O.D의 네가 필요해였고요. 그저고 015B 솔리드 단발머리 재생해드렸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 후반부에 A면 후반부에 후임 DJ의 모습을 공개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공개라는 주제로 우리 봉팔님들의 사연 받았습니다. 파래 김 부장님, 공개 내 통장 잔액 3,150원. 부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김 부장님, 우리 직원들 점심 다 사주시고 잔액이 그만큼밖에 안 남으셨어요? 용돈 다 쓰신 겁니까? 괜찮으신 거죠? 그리고 파래 김 부장님 하나 더 보내셨는데, 우리 집 냉장고 냉동실에 5년 된 송편 있음. 송편을 일단 버리시죠. 아니면 후대 한 500년, 1000년 후에 후대에게 문화유산으로 그 송편을 잘 보존해서 넘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웬만하면 냉동실 정리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소리사랑님, 오늘 작업용 공구벨트 구매했는데 좋아요. 어떤 공구벨트인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인절미님은 제발 사이즈 공개. 여자치고는 큰250 사이즈인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발이라는 사실. 남편 270, 큰아들 290, 막둥이 275. 남편분이랑 아드님이랑 막둥이는 그래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큰아들이 크네요, 290 신으면. 제가 발 사이즈가 265거든요. 키가 한 79.7. 180은 안 되고 79.7인데. 발이 크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가 깊다는 건 아니겠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인절미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6427번님, 아내에게 공개합니다. 캠핑용품 용돈 모아서 샀다고 했는데 사실 인센 받았다. 아내분이 어떤가요? 안 들어요? 휴대폰 뒷자리 6427번님? 괜찮으시겠어요? 근데요, 아내가 진짜 여지껏 몰랐을 것 같습니까? 진짜 몰랐을까요? 다 계획이 있다는 거. 어찌 한수 앞만 보십니까? 6427번님.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펑키님은 점심 메뉴 공개하셨네요. 봉디는 무엇을 드셨나요? 전 추어탕 먹었습니다. 추어탕. 저는 제주도로 한치 낚시 갔던 남편이 한치도 잡아오면서 김포공항에서 새우버거도 낚아왔기에 아주 오랜만에 햄버거를 먹었네요. 김포공항 그 엘사버거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도착 중에. 저도 어디 갔다 오면은 거기서 햄버거 사가지고 항상 그좀 허기를 달래는 것 같아요. 불고기 버거 거기서 항상 저는 똑같은 거 먹습니다. 거기 회전율도 빠르거든요. 자리도 빨리 나고 햄버거도 빨리 나와요. 이어지는 트랙 2찬역 준비했습니다. 멸종 위기 사랑.

먼저 만나보신 곡은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소코도모 자이언티 원슈타인 함께한 회전목마였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이 공개해 주시는 사연 5428번님 고3 딸 보미가 여름방학했어요. 공개합니다. 조금만 힘내자 모든 고3들 파이팅. 고3 딸 보미는 다시 봄이 찾아오면 27학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분들 이 여름이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 아우 금방 옵니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막 응원도 계속 해주시니까 어깨도 무겁고. 근데 응원해줘도 진짜 응원은 많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남들이 이렇게 응원해줘도 별로 응원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를 좀 응원하면 응원이 되는 사람이라 우리 고3 수험생분들도 꼭 내 스스로도 꼭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내 스스로가 자고 싶잖아요. 밤에 그냥 자고 싶죠.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놀고 싶죠. 뭐 영상이라도 하나 더 보고 싶고 뭐 드라마 재밌다는데 그걸 챙겨보고 싶고 어디 맛있다는데 먹으러 놀러 가고 싶고 꾸역꾸역 그래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내 모습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우, 야, 너 진짜 괜찮다. 너 진짜 좀 멋있는 애다. 너 진짜 수험생 같다. 스스로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화이팅. 우리 봄이도 화이팅. 피오나님 내일 강원도로 휴가 가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봉디 얼굴 보러 왔어요. 아, 뭔가 제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잖아요. 여행 가면 못 들을 것 같았어요. 봉디 덕분에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휴가 잘 댕겨오시고 또 오며 가며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황진수님도 내일부터는 출근이라 봉디랑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아, 봉디가 CBS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봉팔님들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CBS에 다시 오니까 꼭 계속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주 홍여사님 여전히 뜨거운 제주입니다. 휴가가 시작되긴 했나 봐요. 오늘은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이 보여요. 저도 휴가는 못 가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방학한 아들 딸 데리고 수영장 다녀오고요. 봉디는 여름 휴가 어디 가실 건가요? 긴긴 휴가 제주도 한 달살이 추천드려요. 아, 제주도 한 달살이 너무 진짜 해보고 싶어요. 늘 이 영상에서만 봤지만 얼마나 평화로울까. 7062번님 봉디한테만 특별히 제 얼굴 공개합니다. 혹시 우연히 마주치면 꼭 알아봐 주셔야 돼요. 봉디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될 텐데. 아, 당연히 살아있죠. 무슨 소리예요. 7062번님 제가 아직 사실 못 봤거든요. 저한테만 공개하시는 거죠. 그냥 똑같은 표정으로 봐야겠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제 표정을 보고 뭔가 그 의도를 갖고 해석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무표정으로 무표정으로 보고 무표정으로 노래 소개할게요. 무표정 김건모 서울의 달.

바솔 브라운시티였고요. 그 전 거 김건모 서울의 달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옥장군님께서 동준 형님의 FM팝스에서 가요가 그리워서 넘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우리 옥장군님 어떤 거에 일단 잘 오셨고요. 옥장군님을 위해서 어떤 가요 후임 DJ 이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접속 중이신 봉팔님들은 바로 화면으로 체크하실 수 있고요. 카운트다운 5초, 5초 세겠습니다. 5초 뒤에 저희 후임 DJ 공개. 5, 4, 3, 2, 1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이분이었군요. 저의 후임이 이분이었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네 글자 보고 계십니다. 섬섬옥수 보고 계세요. 섬섬옥수. 손모양만 나왔죠. 어떤 가요가 그렇게 쉽게 공개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 봉팔님들. 어떤 가요는 끝까지 이렇게 방송을 아는 제작진이기 때문에 저 손을 본다면은 제가 볼 땐 기타를 실제로는 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타를 쳐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뭔가 손이 저 일렉 기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정말 어색해 보입니다. 저 손만 보고 나는 이미 누군지 알았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실제 저 기타는 후임 DJ가 소장하고 있는 기타래요.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기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타의 이 레벨도 별로 올라가 있지 않네요. 볼륨 자체가 실제 연주하고 있는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철이영희님 손이 이쁘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볼 때는 그 여성인지 남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슬레버리님 남자네 하셨는데 손만 보고 어떻게 아시죠? 여성의 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성의 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랑맘님 얼굴 기대했는데 점점점. 그래서 저희가 요 사진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그래요. 후임 DJ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지금 사진에 올라와 있고 치열이 상당히 고릅니다.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치석 제거는 이미 한번 한 듯하고요. 그리고 백태가 없어요. 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 사진 찍기 위해서 입술이 윗입술이 좁은 모양 그리고 아랫입술은 뭐 보통 평범한 사이즈고 깜냥맘님이 봉디의 손 아니죠 아까 하셨는데 아니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자 후임 DJ는 접니다. 제가 계속합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봉팔님들을 위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렇진 않죠. 6769번님 손석구 자 1번 후보에 올려봅니다. 어떤가요 후임 DJ 손석구. 손석구 씨는 이 수염 라인이 항상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 후임 DJ의

이 입술 모양과 입 모양에서는 그 코털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콧수염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코털이 아니라 콧수염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털보는 아니다. 수린맘님, 아, 이무진. 노래하고 있는 이무진의 모습이다. 자, 1번 손석구, 2번 이무진. 실제 후임 DJ가 제대로 공개되고 나면 우리 봉팔님들, 실망하실까봐. 손석구, 이무진까지 나왔고. 자, 뭐, 우리 봉팔님들 계속, 제 후배 아나운서, 송인찬 아나운서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모르죠. 뭐 송인찬 아나운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785번님 이승환? 이승환? 와우. 내일 조금 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공개 시간 있을 거예요. 우리 봉팔님들. 제주 딸기 산도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서문탁이에요. 사슬.

우선 제가 봉팔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CBS 라디오 DJ로서 봉팔님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싶소. 대한의 라디오 어떤가요? 청취 안 한 죄. 대한의 너튜브 어떤가요? 구독 안 한 죄.

이봉규 또 살쪘다고 볼 때마다 심하게 조롱한 죄. 부끄러움을 핑계로 볼륨을 강제 음소거시킨 죄. 텐션은 이미 높은데 봉디 텐션 좀 올리라 한 죄. 김봉팔, 이봉팔, 최봉팔, 박봉팔. 위 사인에 대한 라디오 불청취 사건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비고 김봉팔 라디오 청취 3년.

까칠사님이 아까 사진 보시고 일단 봉디보다 턱선은 날렵해 보이네요라고 아까 문자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몸무게 최소 15kg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임 DJ 임명웅이라고 깜냥맘님 물어봐 주셨는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지금 실제 후임으로 DJ로 정해진 그분은 어떤가요? 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하차하셔야 됩니다. 임영웅이 온다면. 에이면 마지막 트랙 임영웅의 곡 듣겠습니다. 히어로. 테이프 갈고 비면으로 돌아옵니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알보지 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 낮 서울 아산병원 일대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져 일부 시민이 몇 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는 오늘 낮 12시 8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아산병원 주차장 만차로 주변 도로가 매우 혼잡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병원 인근 올림픽대로상 오전부터 교통량이 적지 않았던 데다 내원 행렬이 겹쳐 일대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면서 일부 시민이 몇 시간째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정체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통행도 원활해진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특별대책반은 하남시 아파트 집값 담합 관련자 39명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을 적발해 일부 또는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도는 신규 제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에 조직적인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평택과 양주, 화성, 의왕을 운행하는 경기 편하지버스 신규 노선 5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과 의왕 노선은 오는 10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서울로 향하는 평택과 양주 노선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하루 84회인 경기 편하지버스 운행 횟수를 2030년까지 하루 184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18일부터 31일까지 산업시설의 불법 연료 사용과 무허가 연소시설 운영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사경은 관계기관의 행정자료를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을 점검합니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이 인천 군항 일대에서 이틀간 합동 대테러훈련을 실시하며 해상 육상 위협에 대비한 공조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함정과 건물 내부 수색 진압 전술을 비롯해 근접 전투 전술을 공유하고 공포탄을 활용한 실전형 훈련으로 상황 판단 능력과 팀 단위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방사는 앞으로도 육군 등 유관 부대와 실전적인 합동 훈련을 지속해 어떤 대테러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게.

0: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7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피로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넥스트의 곡 도시인이었습니다. 자,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굿바이 파티 주간에는 접속 체크도 세 곡씩 넣어드리고 있어요. 어떤가요? 듣고 계시다면 나 지금 뭐 하면서 듣고 있다, 어디에서 듣고 있다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준비됐어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접속 체크 이 곡과 함께합니다. 높을 고 뒷날 요 클 태 마 코요 태입니다.

8284님 지금 멍 때리며 듣고 있어요.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너무 안 됐다고.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 뭘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뭐 할 수 없는 시간, 텐션 업그레이드.

비가 와서 그런지 카페한테 부추를 싸게 파길래 부추 무침, 부추전 해먹으려 합니다. 완성되면 보여주세요.

과일 사러 왔는데 가게에 뭉디 라디오 틀어놓으심 여기서 살게요. 6618번님 바로 거기입니다. 남다른 강도, 남다른 가격, 바로 그곳이에요. 네, 김현정의 노래입니다. 멍 멍하니 있지 말고 샵 112 레인보우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비 울산에 조금만 보내주세요. 5805번님 울산 지금 몇 도죠? 울산 기온 32.4도. 괜찮아요? 5805번님께는 커피 쿠폰 발송. 이미경님 일 마치고 애들 픽업 가는 길 대구도 지금 무더위가 극심하다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대구 기온 볼까요? 대구 기온은 오마이갓 35.8도. 뜨거운 대구에서도 접속.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It's 대창 타임. 다같이 경인교대 부설초에서도 7383번님 경인교대 부설초는 방학했어요. 코코님 에어컨 고장나서 지금 3일째 계속 더위와 사파고 계시는 4682번님도

사랑해님, 데니 오빠 사랑해님, 코코님도 날려 날려 소토라소. 여러분의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 여기는 CBS 표준 FM 이봉규의 어쩐가요? 어쩌다 어른님, 우리 다미알미님은 실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접속. 음악 BPM 빠르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천천히 안전하게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스텝 밟으면서 마지막 구정 구간 진입합니다. 준비하시고

논산은 비 오기 10초 전. 은자매맘님, 쉬즈사랑님, 지하주차장에서 아이 기다리며 1590번님도 첩성. 어떤 가요의 이별은 쿨하게 마야입니다. 쿨하게.

경남 양산에서도 무더위와 싸우며 1919번님 점성. 2주 만에 에어컨을 수리하셨어요. 아이셋맘님, 우리 아이셋 괜찮았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수리돼서 다네. 여기 이제 이봉대사이 접속하는 시간인가요? 봉봉님 맞습니다. 샵 111 레인보우로 편한 방법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서. 자, 저희 창고에 남아있는 탄산수 4방출하고 갑니다. 우리 봉팔님들, 텐션 열차 아니지만 캔 탄산수 한 잔씩 시원하게 드세요.

6개월 아가 루하와 함께 접속! 마야 쿨하게 그중고 김현정 멍 앞선고 코요태 불꽃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타오른 이봉규 어떤가요? 접속 체크! 6752번님께서 아까 문자 주셨는데 내 마음속 전국 1등 DJ 봉디 공개합니다. 휴직 반대하러 여의도 국회 피켓 시위 갈까 고민 중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휴직 반대 피켓 시위 하신 그러면 저는 옆에서 휴직 찬성 1인 시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까투리 봉규 선생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신데요. 선생님,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두리번기가 왔다네. 다른 분들은 지난주에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차마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팔님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를 적과 두리봉규가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다령으로 부를 것인지 가사를 잘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게다. 렛츠고!

보쇼. 네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쑤. 왜 넌 내 마음은 묻지도 않고 날 내 맘대로 떠나라는지. 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리다. 문자번호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라네.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주시고 까투리 봉규는

꿈의 대화 좀 나누고 왔습니다. 에스전업이었고요. 그 전곡 조성목 깊은 밤을 날아서였어요. 2016번님은 깊은 밤을 날아서 지금 봉디 오빠가 부르는 거예요. 이젠 여기저기서 다 봉디로 들리네. 아, 2016번님은 정말 치유가 필요하신 봉팔님이시네요. 어떤가요? 중독 증세가 지금 상당합니다. 아, 저희가 치료제를 빨리 좀 개발해가지고 대구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치료제 다음 주면은 바로 나오니까 월요일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까투리 봉규의 다령 한마당. 오늘 어렵지 않았죠? 오늘의 정답 바로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곡이었었죠. 2003년에 발표됐으니까 23년이 됐습니다. 언제 들어도 여전히 세련된 휘성의 음성과 이 트랙

오늘의 정답곡이었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까투리 봉규 선생님 정말 감사드렸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까투리 봉규 선생님도 최소 지금 한 4년 이상 뵌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2년이었네요. 정답 맞춰주신 아라리오 별똥별님 포함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맹두류 베리모어님, 극내향인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앞으로 기회가 없을 듯해 접속 체크하며 문자 보냅니다. 부디 잘 쉬고 애 잘 키우고 와요. 그리울 거예요. 맹두류 베리모어님을 위한 곡입니다. 이혜진, 주영훈 함께하는 우리 사랑 이대로.

소녀시대 제시카와 온유 함께 불렀던 1년 후 그 전곡 이혜진 주영은 함께한 우리 사랑 이대로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원래 안 하는 날인데 하고 있거든요. 너튜브 접속해 주신 봉팔님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 아이디 사랑해님, 겨울님, 최지영님, 카르마27님, 김현진님, 래빗 에밀리님, 홍둥이님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가요에 드디어 손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간다고 하니까 이제야 보내셨어요. 간다고 했을 때는 간다고 하기 전에는 손편지를 안 보내시다가 이제야 두 분 보내셨습니다. 산책님과 영시미님 제가 점심에 받아보고 잘 읽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Do not fear.
2: 지금 이봉규는
1: We walk together.
2: 자기가 이러면
1: We fight together.
2: 멋있을 거라 생각하고
1: And we win together.
2: 연설 중입니다.
1: Come with me.
2: 같이 놀자.
1: Take my hand.
2: 내 손을 잡고
1: My
2: 네.
1: name is
2: 이름은
1: Alexander
2: 이봉규 이봉규
3: 사랑해요 어쩐가요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타우스.

선수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내일 게스트가 누가 오는지 말씀드리고 떠나겠습니다. 내일 어떤가요와 함께할 게스트, 내일 A면에서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DJ 알렉스와 함께 어떤가요에서 처음으로 합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게스트로 놀러오세요. 알렉스씨가 짝짝! 짝짝짝짝! 드디어 우리 잭잭을 어떤가요에서 외쳐주시게 됐네요. 이 자리에서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알렉스 씨와 제가 익숙한 자리에서 많은 봉팔님들께서 원하셨는데 내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기대해 주세요. A면 마지막 트랙? 아니 B면 마지막 트랙. 혁오입니다. 윙윙.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0: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에 홍수경보를, 오후 3시 40분을 기해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교에 홍수주의보를 각각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에서 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자신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이 깜짝 놀랐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양당이 3인씩 추천해서 6인으로 구성됩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에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장은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1일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본사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의 추가 파업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쳐주거나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응시자에게 답을 불러준 혐의를 받는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1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5: CBS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9: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

0: 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무언가를 끝낼 때의 그 끝맺음이 시작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늘어지는 해명이나 여지를 남기는 대신 미련 없이 마침표를 찍고 돌아서는 거죠. 이렇게 슬픔마저 세련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래서 깊은 여운을 남기나 봅니다. 혹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끝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미련보단 품위를, 설명보다 담담함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프랑스와 자르디에요. 꼬망떼디 하디에.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Comment te dire adieu,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라디오 듣는 구름님이 오 일전에 킵해두 신다고 했던 그 샹송이군요. 기다렸어요 하셨는데요. 기억하셨구나.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뭐 전공 얘기가 나왔나? 뭐 프랑스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전공이 프랑스어인데 잘 못해요. 그냥 읽을 줄만 알아요.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샹송 이제 소개해드릴 때 프랑스어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나눴던 것 같거든요. 기억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작부터 올려주시는, 보내주시는 이 메시지들이 딱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어요. 갓블레스유님은 비 좀 와라 덥다 하셨고요. 마포극장님은 막걸리 한 잔에 비

0: 저는 이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진짜 지금 중부지방에는 비가 막왕 쏟아지고 있고, 그 남부지방은 비가 안 와가지고 습하기만 하고 덥고 이런 날씨가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비가 와도 힘들고 안 와도 힘들고, 그죠? 이 날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라이코님들도 힘드신지 오늘 이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여러분께 뭐 어떻게 해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 시간 우리 뽀송하고 좀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면서 이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2: 대학교.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모드 Policy of Truth였고요. 버글스의 Video Kill the Radio Star까지 함께 들었어요. 사랑아지영님이 이 노래 나올 때 라디오는 이제 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라디오 인기가 대단하지영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라디오는 근데 저는 뭐 이게 끝이다, 뭐 시작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각 매체만의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디오가 가진 그 라디오 특유의 매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매체보다는 쌍방향 소통이 되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저도 혼자 떠드는 것 같지 않고 아마 우리 라이커님들도 나 혼자 듣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 우리의 이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게 라디오의 큰 매력 같아요. 006하나님 사연. 자주 다니는 산책길이 잠겼습니다. 몇 시간 동안 퍼붓더니 지금은 다행히 그쳤어요. 둥둥 떠다니는 오리들이 귀엽고 짠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또 귀여운 사연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리가 둥둥 떠다니다니 아유. 1277님은 저는 뜨개질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소통도 해야 되고 뜨개도 해야 되고 바쁘지만 이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하셨네요. 아, 뜨개질하면서 또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보물섬님은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일 보고 들어오는 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랑 찐빵 사서 선풍기 바람 앞에서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먹으니까 더위가 샥! 하디도 퇴근 메뉴로 추천이요 하셨네요. 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랑 만두. 하, 이거 먹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한번 퇴근길에 가게를 찾아가지고 사볼까봐요. 아, 맛있으시겠다. 3906님은 비가 와서 감자전 만드신대요. 성공하길 기도해주세요 하셨는데 에이, 성공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요리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요. 내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금을 한 티스푼만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부족한데 약간 이렇게 나의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 하,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맛이 힘들어지니까 요리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레시피대로 하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이게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들 너무 재밌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CBS 뮤직 차트 81위입니다. 뉴튼 패밀리의 Smile Again 띄워드리고요. 33위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들어보자.

The Ballad of Peter Pumpkinhead까지 함께 들어봤어요. 잠실 갈매기님께서 저는 집에 오면 라디오를 방마다 3개씩 틀어놓고 들어요. 어머 정말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하디가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라고. 아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3개까지 안 틀어놓으셔도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 쫓아다니면서 계속 라이키팝 들으세요 라이키팝 들으세요 할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오후 4시에 항상 찾아오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1078님 하디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운전 중에 신호 대기에 문자 보냅니다 하셨고 음휴시인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팝 플레이리스트라고 하셨는데요. 오 이런 칭찬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팝 음악 팝 플레이리스트 계속해서 챙겨드릴게요. 1413님께서 아내가 좋아하는 곡이라며 청해주셨어요. 유라야 힙의 레인 띄워드리고요. 옥수토박이님 신청곡 Guess Who의 Desires 들어보자.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펜싱부 소년들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우정, 뮤지컬 비더슈탄트입니다. 이 공연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드림일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준비했어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계속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고요.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 충청 일부, 강원영동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 동해와 함양에 폭염경보가 더욱 강화 발효됐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계속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중서부에 20에서 60, 최대 80mm 이상, 전북 경북에 10에서 60, 전남 경남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24도, 광주 대구 2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포항 37도, 대구 35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종일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창문을 열고 나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종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경제 연구실.
1: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기대가 우려로 뒤바뀐 반도체주의 운명을 짚어봅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투자전략가, 여전히 주도주를 살아의 저자 빈센트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9: 아, 또 눌어붙었네.
10: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1: 반도체주 이대로 꺾일까요? 한숨 돌리고 그 큰 파도를 일으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보자산 개념으로 풀어내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빈센트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의 빈센트입니다.
11: 네, 신간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라고 지금 책 제목이 돼 있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주도주를 사라 라고 말하는 게 나름대로 용기를 가져야 하는 말 아닙니까?
12: 아,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서 네. 1년 전에 많은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미 꺾였는데 여기서 무슨 주도주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투자 시계를 좀 더 넓혀보고 세상이 바뀜을 보고 오늘 뒤에도 안보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여전히 시장 논리를 넘어선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반대로 우리 주식에서 그럼 뭘 살 거냐. 뭐 조선 방사원전도 있지만 네, 등등. 물론 정부가 노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때 물이 들어왔을 때 골든타임 이때 스프레드 아웃 다양한 설비 투자와 확대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되는 세상을 꿈꾸겠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 경제를 자양분으로 하고 그 위에서 꿈을 먹고 사는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일맥상통 속에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0: 우리 시장을 드디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1: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안보자산이라는 걸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고 고점 대비 뭐 반토막 가까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얘기가 된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근간에는 안보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안보자산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희생이라는 것은 생존과도 결부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사수해야 될 자산이자 밸류체인 속의 산업이다. 그게 저는 안보자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안보자산이라는 개념이 과거와 과거에는 그 명칭이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글로벌 경제 더 나아가서 인문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떤 국가가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었다면 안보자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죠. 과거의 소금. 네. 소금이 물보다 귀했던 시대.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1: 월급을 소금으로 주는 시대.
0: 셀러리의 기원이죠. 네. 더 나아가서 지금의 석탄, 석유. 바로 직전에 철. 그러니까 소금, 철, 석탄, 석유, 지금의 반도체까지 가만 생각해보면 이 자산들을 가지고 있던 국가와 기업은 흥망성쇠를 보였던 패권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전략적인 함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패권국은 미국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패권국이 왜 저 모양이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얘기하면 좋건 싫건 따라야 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패권국은 패권의 지위는 상당한 위협 속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을 위시해서 우방국들조차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이 패권국의 여러 패권의 지위를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의 우선순위 중에서 미국 국가 단위로 연말에 한 번씩 가장 중요한 지역과 가장 중요한 자산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제1번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가 나냐 즉 생산되냐라고 하면 된다. 거꾸로. 그럼 그걸 누가 사주냐. 사실 미국인 아니면 안 사준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1: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매우 떨어진다. 메모리를 반도체를 설계는 잘합니다만 그런데 그걸 만들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0: 맞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럼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라는 건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냐라고 하면 인텔사가
1: 만들었다.
0: 그런데 왜 제일 먼저 만들어놓고 지금 제일 잘 못 만드냐. 그런 행태 변화 속에서 지금 미국의 결정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의 논리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네. 그 시간의 오렴 속에서 미국은 패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죠. 빨리 만든다. 어떻게? 잘.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제 파생되는 겁니다.
1: 네.
0: 미국이 전 세계 패권국입니다. 패권은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가장 빨리 잘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How to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링크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주가의 오름과 내림을 차치하더라도 네.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도대체 주도주 메모리 반도체는 언제까지 추할 거냐.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미국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랑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3에서 442 이 시리즈를 미국이 더 잘 만들면 이 게임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 패권 경제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언제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저는 네. 책에서 그걸 키다리 아저씨 전략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자체 생산하면 끝나는데 빈센트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라고 하면 과거에 반도체 바로 직전에 안보 자산을 보면 된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트롤 석유입니다. 석유는 여전히 고갈 되냐 안 되냐 싸움을 자체하더라도 네. 그냥 미국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알래스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가서 저 척박한 땅에서 사우디한테 줄 거 다 주면서 저거를 겟했냐 이득했냐 이건 또 전략적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2015년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나온 다음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뿐만 아니고 전략적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죠.
1: 중동에 대해 집중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0: 맞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 결국 미국이 가장 당시 1번 안보자산이었던 석유를 사우디에 의존하지 않고 셰일 혁명을 위시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고 이제 제1의 산유국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사우디가 필요 없게 됐다라고도 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어떤 것을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대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초격차고 뭐고 우리는 국가적인 힘을 동원하여 여기서 자생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꾸리겠어. 실제로 그런 시도가 그렇다면 인텔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는.
0: 네.
1: 니네가 맨 처음에 만들었잖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니? 라면서 엄청 인텔을 키우려고 하고 마이크론도 니네도 좀 잘해봐 라고 계속 독려하는 게 그런 일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0: 윤 기자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인텔은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거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분 투자가 들어갔죠. 물론 지분 투자는 OBBB 법안이라 그래서
1: 오빠 법안. 네. 네.
0: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을 실제 신규 주식을 정부가 매입해 주면서 약간 트레이드오프 한 거예요. 어쨌든 미국 정부가 들어간 거죠. 그런 것도 다 저희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초격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논란은 너무 비싸서 미국도 못 살 거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안보자산의 개념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존이다.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비싸서 못 구,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것을 이미 넘어섰다.
1: 원래 가격이 비싸면 안 사. 그렇다면 네. 이제 공급자가 아니 가격 낮출 테니까 좀 사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안보자산 개념으로 들어가서 비싸도 사야 하는 것이다.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나는 저걸 살 수밖에 없다. 그 개념 안에 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그것을 미국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한 발짝 뒤에 보면요. 미중 패권 경쟁은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울어지 운동장 즉 서로 간에 페어하지 않는 이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뭐 그전에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 는 패권 경쟁을 지금은 뭐를 읽히냐면요. AI 기술 경쟁입니다. 패권국은요. 1등의 무게라는 건 그것은 여차하면 뺏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뺏기면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시장 논리가 아니다. 사수한다.
1: 그러면 또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그때랑 다르긴 한데 미국한테 필요로 하는 존재로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삐끗하면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 이를테면 아, 이 돈 안 주면 안 팔아요. 뭐 하거나 뭐 그럴 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왜냐하면 과거 이제 일본이 물론 그때는 미국과 일본이 경합하는 경쟁 관계이긴 하였으나 미국에 약간 도전하였다가 바로 플라자 합의라든지 한일 반도체 협의로 바로 그냥 밟아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포지션은 절대 될 가능성이 없나요?
0: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결국 일본이 미국한테 패권 경쟁을 통해서 미국에 굴복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 안에 내막을 보면요. 결국 미국의 반도체 기업 협회에서 자한된 연장선상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 자체적인 반도체 헤게모니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해석이 좀 분분하고요. 더 근데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두 가지죠. 결국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 국가는 그 기업은 한국, 대만, 일본인데 네. 이들이 지금 전부 다 미국의 밸류체인 속에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없죠.
1: 그렇죠.
0: 그래서 오바마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리쇼링.
1: 여기 와서 만들어.
0: 맞습니다. 여기 와서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겠죠. 미국의 굴레 안에서 미국의 테두리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의 개방 WTO에 2001년도 가입한 중국에 처음에 합작회사로 통해서 현대를 비롯해서 많이 넘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다 철수했죠. 그런데 거기에 생산 공정이 남아있죠.
1: 그렇습니다.
0: 지금 미국의 리쇼어링은 결국에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구의 파트너니까. 하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단 와서 우리 땅에서 만들고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일으켜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되죠. 안 하면 되지 뭐.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없다.
1: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를 하나 짚고 싶은 게 중국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국과의 연결력을 가지고 중국이랑 좀 척지는 관계가 됐을 때 이게 향후에 괜찮을까? 길게 봤을 때 괜찮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들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너무 먼 고민일까?
0: 먼 고민이지만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1: 그들이 아직 우리 정도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범용 메모리를 굉장히 싸게 잘 만들더라. 이건 확실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LPDDR라고 표현하는 레거시 저사양 메모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발짝 뒤에서 보면요, 네. 뭐 인텔이 중국의

0: 칩을 사준다더라. CXMT가 메모리 시장에서는 HBM을 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박리담의 형식으로 물량을 늘린다더라 등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간에는 네. 결국 산다라는 게 있고요.
1: 뭘 사요?
0: 메모리 반도체를.
1: 살 수밖에 없다.
0: 네, 산다. 네. 그리고 부족하다.
1: 부족하다. 네. 부족한 거 정말 맞겠죠? 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영향을 줬던 뉴스들을 보면 이거는 반도체 수요를 일으키는 뉴스야라고도 읽히고 아니야 이건 수요를 떨어뜨리는 뉴스야 이렇게도 읽히고 한 가지 뉴스를 가지고 반대로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맞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이요. 네.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이전에 나왔던 것이 좀 더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꽤 있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작년에 오라클 사건도 그랬죠.
1: 네.
0: 그리고 지금의 최근에 메타도 그렇고요. 네. 전부 과거에 비슷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상승장에 있었을 때는 다
1: 좋은 뉴스.
0: 맞습니다. 네. 하락장에 있다 보니까 전부 배드 뉴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 근간을 읽어야 되는데요. 근간은 결국 미국의 빅테크든 하이퍼스케일러든 결국 산다라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살게 좀 싸게 해줘 등등. 근데 산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AI 시대의 탑픽은 어떤 산업이 아니고요. 팀을 얘기 드리면 병목입니다.
1: 병목.
0: 네, AI 시대의 투자는 어디다 하면 확률적으로 좋을까요? 물론 투자는 뭐 본인의 기호대로 하는 겁니다.
1: 클릭은 자신이 한다. 네. 네.
0: 그냥 본인의 기호대로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AI 시대에 첫 번째 정의가 안 돼 있고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해볼 거다. 근데 지금은 AI가 세상을 바꿀 건데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하는 거다. 전방위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부족과 병목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때가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시세를 낼 거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럼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저한테 또 물으세요. 그럼 그중에서 뭐냐 서지 1번이. 그럼 이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 밑단에 있는 공통분모는 우리 모두 기억해 메모리. 그게 있을 것이다.
1: HBM을 처음 만들고 제일 현재 잘 만들고 있다고 알려진 것이 하이닉스.
0: 네.
1: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이렇게 설계한 거를 만들어내는 파운드리도 있죠. 그러면 혹시 그런 차이도 있나요? 메모리냐 파운드리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른 것도 있나요? 병목의 여부가?
0: 맞습니다. 실적의 숫자가 다르고 기업의 전략이 다르죠. HBM3의 해자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테스에 통과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HBM의 수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문제는 HBM은 1년 동안 다 완판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졌는데 최근 HBM이 가격이 정해져서 팔리지 못하니까 그럼 뭘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DRAM,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딱 놓고 봤더니 HBM은 SK하이닉스인데 얘네는 삼성전자보다 DRAM 적네? 그러면 이 가격 오른 거를 그대로 반영이 안 되겠네? 그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의도에서 물론 HBM4에 대한 수율 측면도 있지만 하향 조정한 거죠. 수혜를 SK하이닉스가 덜 본다. 삼성전자가 많이
1: 상대적으로.
0: 본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기술 초격자를 하기 위해서 전략이요. HBM4, 4E 계속해서 HBM 시장에 초격자는 삼성에 불했는데 우리가 SK하이닉스에 밀렸다. 한번 밀린 사람이 다시 밀리고 싶을까요? 전략이요. 완전히 네. 고도합니다.
1: 네.
0: 그래서 HBM 가격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연동될 거예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느낀 건 뭘까요? 우리 HBM3에서 왕이었는데 D램 가격이 이렇게 높으네? 근데 우리 D램 비중이 너무 없잖아. 아, 우리 이제 D램 쪽으로 좀 더 수익성 확대로 캐펙스 투자로. 그래서 HBM도 하지만 DRAM 쪽에서의 영향력도 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HBM과 DRAM 옥신각신하면서 우리 시장을 매기효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죠.
1: 그렇다면 두 기업이 공이 이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면 어디를 할까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좀 어렵겠네요.
0: 어렵죠. 근데 뭐 늘상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호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마찬가지입니다. 네.
1: 그런 딱 그 정도 느낌인가요?
0: 맞습니다.
1: 그게 결정 그렇죠. 배경은?
0: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아침에는 아무래도 엄마가 좋고 밤에는 아빠가 좋더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차와 국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겠는데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도 오늘 뭐라고요? 벌써 몇 퍼센트 떨어졌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못 살 것 같거든요. 이런 투자자가 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다.
0: 네.
1: 그렇다면.
0: 믿음은 갖고 있는데 진입시점에 대한 문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사실 진입시점은 제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내일 그렇구나죠.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1: 하지만 길게 보고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라면.
0: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살 때도 며칠에 걸쳐서 팔 때도 며칠에 걸쳐서 결국 이 싸움은 1년, 2년 그 안에 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장기 10년 지금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이 시점에서 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밀리면 N분의 1 해가지고 조금씩 사라는 거죠.
1: 밀사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건가요? 네, 밀리면 사는 건가요?
0: 밀리면 사는데요. 네. 밀리면 사는 그 시계와 폭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 산업의 중장기적인 시계에 대해서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가격대가 오르는 것은 그대로 두고 밀리면 조금씩 모아가십시오. 다만 그것은 언제 타이밍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그거는 컨설팅 영역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시장은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이진 않잖아요.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번 빠졌을 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우당탕탕탕 막 이렇게 막 다 내던지고 가는 이런 상황도 혹시 가능한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결국 손바뀜이 있으려면 버티다 버티다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끝났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약간의 팁을 주자면 네. 세상은 몰라요. 하지만 과거의 패턴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가격이 싸면요. 살 사람과 안 살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래도 싸면 그 물건이 좋다는 가정에 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더구나 이것이 내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결국 쌀 때 사는 게 돌아보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근데 쌀 때는 왜 싸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1: 그쵸.
0: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공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다양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기업. 기업은 뭐로 설명할래? 뭐 거버넌스 ESG 있지만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 돈. 그렇죠. 그러면 결국 기업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현재 가치가 어떠냐. 그거를 우리는 밸류에이션 PER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5.7배예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1: PER.
0: 네. 5배. 6배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년 평균은 10배고요.
1: 네.
0: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지금 낮다. 5배가 낮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너무 싸. 아니 그 수익 대비해서 너무 싸. 이런 의미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PBR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냐하면 PER로 보면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0: 네.
1: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0: 네.
1: 요 두 개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잠깐
0: 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늘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봐야 되냐. 왜냐하면 이익이 뜸은 뜸은 있다는 거죠.
1: 그동안은 사이클 산업이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지식을 보라보는 겁니다. 돈 벌 때는 말씀하셨던 싸게 그리고 못 벌 때는 또 비싸게. 그러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큰 급등락하는 잣대로 보지 말고 갖고 있는 자산가치가 얼마냐. 자산가치 대비 보자라는 네.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성장 산업에서 뭐로 보는 것은 뭐 둘 다 봐도 되겠지만 그것은 기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익이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한 1년 벌고 3년 쉬고 1년 벌고 4년 쉬고 그러다 보니까
1: 그 4년 동안 너무 못 벌고 이러니까
0: 맞습니다. 네. 어쩔 때는 뭐 1조도 못 벌고 그랬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버는 걸 두고 버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이클은요 연속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만약에 중간중간에 부침이 있겠죠. 뭐 영업이익률이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성장성과 가파른 탄력도에 반응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투자자가.
1: 기본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래프 기울기가 좀 달라진다. 그 정도.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기울기 함수로도 볼 수 있으니까. 다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저평가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규칙한 실적 때문이라면 그 불규칙한 실적을 좀 더 스무딩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바꾼다면 분명히 재평가 요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장 사람들하고 소통했던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불규칙합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메모리 어디 들어가니? PC 들어가지? 어디 들어가니? 전화기 들어가지? 어디 들어가니? 뭐 등등. 근데 그런 것들이 교체 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왕창 사고 한 2, 3년 동안 안 바꾸고 등등.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로 바뀌면서 그게 좀 더 짧아진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은 인프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1: 사이클이 아니고

0: 쭉 항상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자원이 됐어 이렇게.
1: 그렇죠. 네. 좀 더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게 인프라로 바뀌었다. 아니면 적어도 이 사이클이 좀 더 완만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 계약 관계가 이제 LTA, 마이크로는 뭐 SCA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어? 옛날에는 1년 벌고 4년 쉬고 근데 이게 4년치 5년치
0: 장기 계약이 됐어?
1: 맞습니다.
0: 이렇게.
1: 그럼 이제 스무딩해지는 것이죠.
0: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그 도시전설 가운데 하나가 개인은 다 털리고 기관과 외국인만 벌어간다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날 때 기관과 외국인이 얼마나 버티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나요?
1: 기관은 버티지 않습니다.
0: 기관은 항상 버티지 않아요.
1: 네, 룰 베이스입니다.
0: 기계식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벤치마크 대비 어느 정도 벌면 익절할 것이고요. 어느 정도 팔면 손절할 것입니다.
0: 말씀하셨던 리밸런싱이랑 또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룰 베이스고요. 근데 외국인도 룰 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로 잡히는 외국인은 말이 외국인이지 외국인 기관입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그들도 네. 룰 베이스예요.
0: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옆에 살펴보고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겠군요.
1: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은 우리랑 다른 행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라는 건 이제 개인을 말씀드린 거고. 그냥 이런 거죠. 지금의 이 주식을 이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샀느냐. 그것을 혹자 이런 얘기하죠.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고 샀다. 샀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본인이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가치를 어디까지 볼 거라고 샀냐. 나는 그게 전공이 아닌데 그거는 그러면 사지 말았어야 되고 그러면 샀다면 그때부터 빨리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0: 알겠습니다. 그래야 자기게 됐을 때 우당탕탕할 때 나도 나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설 테니까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레버리지 보완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허들을 높이는 거겠죠. 기본 예탁금의 기존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높인 거예요. 근데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빙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된 게 레버리지 ETF를 안 할 이유다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미 있는 좀 허들이라고 볼 만한 액수가 있을까요?
1: 자, 정책은 일단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되었다는 거에 전 긍정적이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약한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반문 드릴 수 있죠. 이게 끝일까요?
0: 아하.
1: 결국 네. 이 슬링이 시장에 작동이 안 하면 변할 겁니다.
0: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것도 붙을 수 있고.
1: 맞습니다.
0: 아, 이거는 일종의 시장에 대한 신호군요.
1: 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게 높은 점수 주는 게 네. 정부가 스탠스를 정했고 그거를 액션했다.
0: 알겠습니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이게 굉장히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감각까지 익히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내용이라서 더 넓은 내용을 오늘 다뤄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변동성 장세에 어떤 마음가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임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투자 전략가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의 저자이셨습니다. 빈센트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이다.
1: CBS 뉴스룸.
2: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문제는 노동쟁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외교부 직원과 재외공관 근무자 등의 개인정보 최대 1만 건이 해킹돼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과거 군부 정권 당시 헌정 질서 파괴와 간첩 조작 사건에 고안여한 167명에게 수여됐던 정부 포상 198점이 취소됐습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아,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다며 관련 세금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신속 대응도 주문하고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김영준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1: 예,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0: 이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문제를 또다시 작심 비판했다고요?
1: 예,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 하면서도 부동산 안정이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자산 불평등,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평가했고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짚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발전까지 가로막힌다고 했는데 이 부분 들어보시죠.
0: 네.
2: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이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레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이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러고 보면 오늘 언급이 부동산 토론회 예고편인 것 같은데 모레 토론회에는 누가 참석할 예정이에요?
1: 대통령 외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 법무처가 참석합니다.

0: 참석하고 학계, 연구원, 부동산 담당 기자들까지 참석합니다. 또 건설업계, 금융업계,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시민 청년단체까지 도합 140명 정도가 참석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와 공급, 금융, 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볼까요?
0: 환율 관련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가지고 만든 레버리지 ETF 상품 등락폭이 매우 커서 문제가 됐는데 이 대통령이 이걸 언급한 겁니다.
1: 네.
0: 의도 자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서 생기는 외환 유출을 관리해보자고 만든 건데 이것 그대로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식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호건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비슷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국내 제도권 틀로 들여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변동성이 심화된 건 어쨌든 사실이라며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그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0: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가 주가 급등기에 도입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고는 했는데요. 그래도 대책은 정부의 몫이라며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그 영업이익 배분 문제도 언급됐죠.
0: 네,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 영업이익 가운데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노조 쟁의를 벌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직원과 어떻게 나눌지는 임금 문제와 달리 파업이나 노사 갈등 차원에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즉, 노사 싸움보다 협의, 제도 논의로 풀자는 제언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을 통한 교통 정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기자였습니다. 해외에서 정부를 대표해 일하는 외교관 정보 1만 건이 해킹당해서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교부 시스템이 장기간 공격받은 끝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국가안보 정보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는 외교부 직원과 제외공간 근무자 등 최대 1만 건의 개인정보가 9개월 넘게 해킹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상해 해커는 지난해 4월에서 5월 사이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를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외교부 직원과 제외공간 공무원, 타부처 파견 직원 등의 이름과 이메일,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최대 1만 건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관련 민감 정보를 다루는 이들의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국가안보 차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 개인정보는 없었고 이번 공격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탐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9개월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사건을 인지한 뒤에도 뒤늦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보안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해킹 조직 가능성을 포함해 공격 주체와 실제 정보 유출 범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입니다.
4: 정부는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괄하여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1: 고문 기술자 이근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말했던 박채원. 군부 정권 시절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에 앞장섰던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정부가 군부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와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 198점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대상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며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던 박초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과 일명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한 전 경감이 포함됐습니다.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전 중장과 12.12 군사반란 핵심 인물인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부

0: 사령관 체포에 가담했던 우경윤 전 안기부 차장과 최성립 전 청와대 경호실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관여한 소준열 전 중장 역시 취소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정부 포상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국헌문란과 내란 행위, 간첩 조작 등 위법 행위가 사법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이 난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관련자 20명, 국가정보원이 제1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의 포상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한 것은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규제를 풀어 지역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국방부는 오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및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면적은 2,916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제한 보호구역에 해제되는 것은 서울 용산, 경기 평택과 고양, 강원 고성과 속초 등 다섯 곳입니다. 서울 마포와 은평, 고양과 세종 등 네 곳은 비행 안전구역에 해제됩니다. 제한 보호구역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구역 내 개발을 위해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비행 안전구역 내에선 건축물을 지을 때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경기 시흥의 1.7만 제곱미터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통제 보호구역이었지만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구역에 이미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등의 수사를 위한 3대 특검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출범엔 극적으로 합의했는데 이에 따라 원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나 수명이 연장된 종합특검이 성과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공안정국 연장이라고 비판합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엔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합의하고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는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50일 넘게 답보 중인 국회 원구성을 위한 결단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정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 무엇보다도 이번 6.3 국민 참정권 훼손 상태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출범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4: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현안 중 유일하게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 선관위 특검이었던 만큼 출구 전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부실 축소 수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당시 형사과장이 부당지시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실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CBS 정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박모 당시 전 광주 광

0: 관계자들도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질렀던 성폭행과 스토킹 범죄를 살인행위와 분리해 각각 수사했던 이유도 국가수사본부 지휘 때문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오전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과 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봐주기 수사와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의 지휘주체이자 윗선으로 지목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주열입니다.
1: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부른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감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보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차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작성된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메모에는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감사원 내 유 의원의 측근 그룹인 타이거파를 언급하며 7인의 타이거파가 잘하자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특검은 유 의원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인테리어 업체 21g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g은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아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감사 보고서에 21g 측 진술이 실제 조사 내용과 다르게 반영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유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개입 경위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내일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1: 차남 취업특혜, 배우자 금품 수수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추가 고소됐습니다. 자신을 신고했던 전직 보좌진의 신원을 SNS에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김병기 의원실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진 A씨는 어제 김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과 전직 보좌진 취업 방해 의혹 등 각종 비리를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고 이후 관련 경찰 수사에서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인물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A씨를 비롯한 자신의 전직 보좌진들이 이 같은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SNS에 글을 올리고 A씨가 새로 취업한 직장 정보 등도 언급했습니다. A씨가 속해 있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캡처본을 올리면서 실명 일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김 의원이 대규모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 계정에 자신의 신원을 전국적으로 노출시켜 공개 비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 측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등 공익신고자인 자신을 협박했다고도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차남 특혜 편입, 취업 의혹과 배우자 금품 수수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0개월째 수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 의원 측과 전직 보좌진 측은 최근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걸프 국가들의 중재 노력이 재개되면서 외교적 해법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친이란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 쪽으로 원유 수출 우회로를 열었는데 후티 반군이 이를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홍해는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가량이 통과하는 곳인데 후티 반군의 이번 봉쇄 선언은 이란과의 교감 아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나 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더 거센 이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까지 이란 군사시설을 열흘 연속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요르단과 쿠웨이트

0: 이집트,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들의 보복 공격을 가하는 등 양측의 무력 충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이 미국과의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란에 제시하며 본격 중재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 우리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중재국으로부터 다양한 제안과 구상을 전달받은 건 사실입니다.
0: 본격적인 외교 채널이 가동된 건 아니지만 열흘째 이어진 무력 충돌로 미국과 이란 모두 지친 만큼 머지않아 대화 채널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네, 첫 소식은요.
4: 우승한 스페인 옆에서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의 굴욕입니다. 그 어제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 대표팀에 트로피를 전달한 뒤 시상대를 떠나지 않고 옆에 계속 머물면서 그 시상식 꼴불견으로 야유를 받았다. 이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3: 네.
4: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공식 SNS 사진에서 통편집을 당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3: 예.
4: 네. FIFA 그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공식 우승 세레머니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습이 완전히 잘려나간 상태였는데요.
3: 네.
4: 외신들은 우승 파티에 끼어들려던 미국 대통령을 FIFA가 공식 기록에서 잘라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악관이 X계정에 결승전 현장 사진 6장을 게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독사진 2장을 포함한 6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백악관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승팀에 트로피를 수여하며 미국에서 열린 장엄한 FIFA 월드컵이 막을 내렸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은 기대에 부응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3: 네, 월드컵의 열기 뒤편에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네요.
4: 네.
3: 다음 소식은요.
4: 40년 동안 마약 왕국을 이끈 멕시코의 삼바다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삼바다가 누군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멕시코에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그 흔히 엘차포로 알려진 호아킨 구스만이 그 이 카르텔의 그 간판이고요. 오늘 소식의 주인공은 76세인 그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 일명 엘 마요라는 인물입니다.
3: 네.
4: 그 엘차포와 함께 40년 동안 마약 제국을 결성하고 이끌어온 동업자이자 실세인데요. 그 이 시날로아 카르텔은 뇌물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송망을 확보한 뒤에 코카인은 물론 그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그 펜타닐 그리고 헤로인, 필로폭 등을 대량 반입해온 그 폭력 조직입니다. 그 파트너인 엘차포가 2019년에 먼저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에 은둔 생활하던 삼바다도 2024년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뉴욕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고 추징금으로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2조 1,700억 원의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3: 네.
4: 그 이 두 수장이 모두 갇혔는데도 이 시날로아 카르텔이 그 내부 파벌 싸움으로 현재 그 살인율이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3: 네, 씁쓸한 현실이네요. 마지막 소식은요.
4: 남극 물고기에서 찾은 근감소증의 비밀입니다.
3: 네.
4: 그 근감소증은 그 나이가 들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체내 근육의 양, 근력 그리고 근 기능이 정상 수준 이하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단순히 노화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서 엄연한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극지 연구소가 그 극한의 저온 환경에 사는 남극 물고기 남극 검은 돌치에서 이 근육의 재생과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을 했다고 합니다.
3: 네.
4: 그 DNA JB5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연구팀이 이 평상시에는 이 물질이 근육 합성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다가 근육이 손상되면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해제되는 원리입니다. 그 부작용 없이 그 노인성 근감소증이나 암 환자의 근육 소모를 치료할 그런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극지 생물의 생존 전략이 인류 난치성 질환 치료의 열쇠가 된 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최인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5: 네, 오늘도 중부지방으로는 장맛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고요. 남부와 제주는 소강 상태가 이어지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패턴의 날씨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이어서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중서부에 20에서 60, 최대 80mm 이상, 전북, 경북에 10에서 60, 강원 동해안과 전남, 경남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2,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와 제주도는 내일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종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과 강원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대전 24도, 광주 대구 26도로 오늘 밤에도 무척 후텁지근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5도, 강릉 광주 33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는 앞으로 계속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중부지방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7월 21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T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첫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어제 진행된 가운데 후보들의 레이스 열기에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인석 후보는 신천지 세력이 결합된 반명연대의 존재를 언급하며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도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장외 정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대표의 오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사건을 중계하기로 허가했습니다. 1부 배추 한 판과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김대호 와이스트리트 편집장과 함께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ETF 얘기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본방송 후에는 유튜브 원장방송 더 락크룸이 이어집니다. CBS 박지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MCO.
5: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0: SM 신용정보
11: 1600-9300 1600-9300.
1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5: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드디어 왔습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5: 오늘 뭐 준비한 멘트가 없었던
7: 그러니까요.
5: 것 같습니다.
7: 다 떨어졌네요. 네.
5: 뭐라고?
7: 다 떨어졌어. 아, 다 떨어졌어요. 예를 떨어내세요 빨리 지금.
6: 네. 아니 지난주가 제가 못 와가지고.
5: 아, 지난주?
6: 지난주에 아, 우리 코너가 네. 패싱이 되는 바람에
5: 집에서
6: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떠올리고 떠올리고.
8: 눈물 배추로 하세요.
6: 알겠습니다.
5: 눈물 배추. 예, 지난주에 또 이지호 박지원 두 분의 또 이렇게

0: 시간이 있었죠.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1: 네, 반갑습니다. 예, 이상민입니다. 예.
0: 자, 그리고 그레이스정, 엘레강스정, 정옥임 의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카인드정.
2: 네.
0: 카인드장. 예, 네. 장윤미 대변인.
2: 예.
1: 땡큐.
0: 땡큐. 아유, 본토 발음. 네. 자, 현안 바로 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 후보들의 첫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있었죠. 단연 주목받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그리고 정청래 후보의 어떤 당대표 후보들의 연설 장면이었는데 2대1 구도였다는 평가가 있고, 정청래 후보는 계속 언더독 전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기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배 소장님.
3: 그,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저도 이제 한 뭐 20, 30년 가까이 전당대회를 좀 가까이서 봐왔거든요.
0: 네.
3: 왜냐면 이제 직업상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까지 좀 잔인한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뭐 잔인해요?
3: 잔인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0: 잔인한 정도로?
3: 네.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로를 막 긁어요. 저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0: 예.
3: 그래도 우리가 서로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지 싸워야지 했는데 지금은 서로를 막 긁잖아요. 막 서로가 서로를 긁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 말은 전당대회가 끝나도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전대가 되고 있다. 전대가 아니라 이제는 붕대를 감아야 된다.
0: 네. 오늘 이거 고민해 보셨고요. 붕대.
3: 네네. 네,
0: 전대가 아니라 붕대가 필요하다.
3: 고민했습니다.
0: 예. 자,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지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0: 붕대 필요하다.
2: 전당대회 끝나고 네. 총선 때까지 네. 상당히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더한 상황은 총선 앞두고
0: 공천.
2: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0: 가슴이 예 그러네요.
2: 그리고 이게 네. 지금 그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등으로 뛰고 있는 사람도
0: 네.
2: 지금 확실한 마음 내가 1등이다 이렇게 마음을 놓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통하는 게 있는데요. 네. 바로 그게 언더독이에요. 이게 사람이 말이야. 너무 강해 보이면은 네. 거부감 잃어. 한국인들은 방골 기질이 있거든. 그런데 뭔가 두들겨 맞아. 그런데 뭔가 이렇게 얼굴을 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자기 할 말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약간의 그런 어떤 그 동정이라든지 한국인들이 그런 감상이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그걸 정청래 후보가 지금 간파해가지고 계속해서 2대 1.
0: 3대 1.
2: 3대 1인가 지금은? 4대 1인가?
0: 뭐, 예, 아무튼 뭐
2: 지금은
0: 2대
2: 뭐 어쨌든 간에
0: 예.
2: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쳐맞는
1: 와중에.
2: 맞는 와중에도.
3: 그레이스, 그레이스.
0: 엘레강스, 엘레강스.
2: 다시.
0: 다시.
4: 현지, 생각이지만.
2: 그 두들겨 맞는 와중에도 나는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은 이게 주는 함의가 너무 커요. 김민석, 송영길은 다 당을 지금 나갔다 들어왔거든.
0: 맞아요.
2: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소위 그 권리 당원들한테 얼마만큼 반향이 될까 이런 거를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민주당원으로서 네. 자, 우리 장윤미 대변인.
4: 구도가 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과 기조 전당대회 임하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청 이 대전이라는 프레임에 정청래 전 대표를 꾹꾹 이제 눌러 담으려고 하고 정청래 대표는 아니야 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 이재명의 역사 다시 쓰는 내가 적임자야 라고 하면서 그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또 본인의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적자론 정통론 뿌리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송영길 이제 전 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정청래 대표는 당 나가는 게 선당후사일 때 안 나갔다 이러면서 언론에서 또 직격하기도 예, 예. 하고 내가 오히려 탈당한 거는 선당후사 당을 위한 결단이었다
0: 예.
4: 이러면서 대립구도가 좀 명백하게 딱딱 서 있는 것 같아서 이 구도대로 임했을 때
0: 예.
4: 오늘 이미 예비 경선 들어가서 투표
0: 맞아요.
4: 다 했거든요.
0: 예.
4: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하. 이게 공개는 안 되죠?
4: 예비경선 목요일날 네. 컷오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만 공개가
0: 그러니까
4: 되고 순위는
0: 순위는 공개 안
4: 공개되지
0: 되죠.
4: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근데 일부러 또 알 수도 있겠죠.
4: 그런데 막 이제 밭글 형태로 돌긴 돌죠.
0: 밭.
4: 네.
0: 근데 이런 밭이 각 후보들이 본인이 유리한 것처럼 해서 가짜 밭도 있잖아요.
4: 그래서 가짜 밭이 네. 거의 이제 난무하는
0: 네,
4: 경우들도 있죠. 네.
0: 그렇군요. 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밭을? 그러면?
4: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럴싸하게 이제 끝자리까지 나오.

0: 요구하니까 모르겠네요.
1: 아,
0: 네.
1: 어이, 많이 아,
2: 끝자리까지도 막 그런.
0: 뭐 바꿀로
1: 37 막 이러면서 뭐
0: 그러면
1: 끝에
0: 또 믿음이 가잖아요.
1: 어? 박지영 27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 연설회 끝나고 김민석 후보가 또 발언 중에 주목된 게 신천지 개입설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MBC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신천지가 개입하려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명연대와 함께하는 그 정황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아, 이게 뭔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배 수장님, 뭔가 짚으세요?
3: 저는 이게 네. 일종의 그 김민석 전 총리가 국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것이 일종의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환을 대전환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이거든요. 예. 뭔가 새로운 어떤 당대표에 대한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격앙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이렇게 연결 짓는단 말이야.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가 신천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에 신천지를 척결을 하죠.
1: 예.
3: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총리는 일종의 일체화, 동조화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반대로 이런 어떤 이 영향을 주려고 하는 배후 세력은 기존에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번 전당대회를 끌고 가려는 듯한 이 전략이 이제 숨어 있는 거 아닌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말 워딩이 정확해요. 어떻게 했냐면 신천지와 관련해 민주당 전대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 예선의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거든요. 뭔가 이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말이면.
2: 그렇겠죠. 그리고 알고 있을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2: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해요. 지금 신천지 교주는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1: 예, 예, 예.
2: 그런데다가 그 신천지가 국민의힘 해가지고 뭐 수만 그 교도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1: 몇만 교도가 당원 개입
2: 그러다 보니까 예. 신천지 그러면은 왠지 윤석열 정권이 생각이 나고 그럼 예. 자동적으로 반명인식이 되잖아요.
1: 예.
2: 그런데 그런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런 어떤 그 소위 집합이 상당히 지금 마치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1: 예, 예.
2: 그런데 또 본인이 과거에 계엄과 관련해 갖고 예언을 해 갖고 굉장히 빈축을 샀는데 그게 어떻게
1: 맞았다
2: 해 가지고
1: 예.
2: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흘려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신천지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꺼내는 게 본인한테는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 접근하고 민주당도 뭔가 접근했다고 봐야 돼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성을 뜬 의혹적이라고 했던 내가 뭐 차근차근 밝히겠다고 하니까 이제 현 시점에서는 뭔가 있어라는 이제 물음표 정도가 던져진 것
1: 예,
0: 같고
1: 예.
0: 그러니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 전 대표 쪽에서는 이거 가짜뉴스는 족족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친청계로 분류되는데 냄새만 피우지 말고 뭐가 있으면 그냥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천지 이러면 기시감은 전당대회랑 지금 연동되는 국면에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1: 예.
0: 국민의힘 전당대회 신천지 당원 가입 이 정치법 뭐 정당법 다 위반 이런 부분으로까지 다 번지는 이 연상작용의 단어 딱 신천지 이 세 글자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 문제를 막 발전시키고 이러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그 개입했으면 그것도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0: 그렇죠. 오늘도 그 아침 라디오에서 사회자도 그 질문을
1: 네.
0: 하니까
1: 네.
0: 수사 이거는 저희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실체가 되는 건지 제가 모르기
1: 예.
0: 때문에.
1: 김민석 후보님 나와주세요.
4: 예, 김민석이고요. 2014년 계엄 전에 제가 계엄을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 김민석이가 미쳤다. 아, 뭔 소리냐, 정신이 나갔냐 이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맞추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소상히 보고 있습니다.
1: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그 코스리가 좀 덜 나오셨는데 다시 또 코가 안 잡아주셨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4: 감기약을 바꿨습니다.
1: 성분을 좀 아닙니다. 예, 그런데
4: 네, 똑같은 그 국민의힘 소속이신가요?
1: 아,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뭔가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1: 제가 집사입니다. 네.
0: 그렇죠.
2: 네. 교회 다니시죠.
1: 네. 네, 신천지와 관련해서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3: 아, 똑같아.
4: 진짜 비슷하네.
1: 아직 대사가 남았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1: 적당한 시기에 제가
0: 예, 대사 개입 말고
1: 공개를 하도록 예. 할 텐데 그게 CBS라면 더 좋겠죠.
0: 예, 인터뷰 해드려야겠네. 아~ 예, 또 저희가 CBS가 또 신천지와의 싸움을 계속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왔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1: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3: 근데 뭔가가 있다면 진짜 예. 저 8월 17일 전에 얘기를 해야지.
0: 그렇죠.
3: 지금 친천계에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 진짜 군불만 때우는 것 같은 상황이 돼 버리니까.
0: 그러니까요. 정청래부터 바로 이렇게 또 대응을 해요.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고 이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지휘과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어유, 그러니까 이게 또 본인을 향한 공격이라고 이제 정청래 후보는 인식을 한 것 같고 강력한 법적 조치 이게 전당대회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저는 최대 이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0: 진짜일까요?
5: 아니 그러면 왜냐하면
0: 세상에 정책대결이
5: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지금 뭔가 전당대회에 특별한 정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1인 1표제 그렇다고 해서 뭐 보안 수사권도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여론상으로는 폐지도 썩 좋은 선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당원 간의 이전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른바 친명 쪽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신천지 뭔가 의혹이 있구나. 그래?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종교 자체가 그때도 어디에선가 나왔던 이야기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 또 보수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 있었었어요.
0: 예.
5: 그런 만큼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는 완전 당원들 간에도 이제는 이걸 통해서 대립구도가 확연하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당원들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먹힐 수 있어요. 왜냐? 신천지 이슈가 단지 이 김민석 전 총리 이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천지를 타격했지 않습니까? 예. 기억나시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봉화마을에 가서까지 사과까지 했는데 뭔가 당원들의 이 지금 구도는 심상치가 않다. 그럼 마지막에 내가 던질 것은
0: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5: 그렇죠.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하죠.
0: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반명 분열주의 반박을 했고 오히려 반명 분열주의를 언급하는 분이 실제 반명 분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 또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당 지지하신 분 중에서 이제 친청 후보 최고위원 후보까지 친석 후보 이미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투표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미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열기가 있었나요 사실?
3: 아니요 이런 거 안 했는데 예. 보고 배울까 봐 걱정.
0: 왜
3: 네, 이런 거 보고 배울까 봐 걱정입니다.
0: 예, 보고 배울까 봐.
3: 네. 아, 근데 참 기발하네요.
0: 네.
3: 네, 생일에 따라서 1월에서 4월생, 5월에서 8월생, 9월에서 네. 12월생. 이러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원조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0: 네.
3: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네. 건데.
0: 이미지 나가고 있어요.
3: 근데 원래 이렇게, 네. 원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4: 그러니까 이제 생일은 사실 저도 생소하고요. 다만 네. 이제 짝짓기 뭐 이렇게 해서
3: 짝짓기?
4: 누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 던진다 이런 식의 어떤 루틴은 선거 때마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0: 네.
4: 대단히 1월부터 4월생 5월부터 8월생 이런 광경은 사실 처음
0: 저거 보죠. 뭘까 투표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의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얘기예요.
4: 그렇죠.
0: 아, 그럼 저 정도 이렇게 1월부터 4월생은 저렇게 두 분을 뽑고 5월 8월생 뽑고 9월 12월생 뽑으면 최고위원은 딱 저 세 분이 잘 뽑힐 수 있게 투표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4: 이 친천계로 이제 나온 이 최고위원 후보군은 세 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세 명을 다 지도부에 입성시키기 위해서는 표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분산이 이 세 명 중에 두 명은 많이 받았는데 한 명이 덜 받았어. 이러지 말고 우리 골고루 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요 컨셉인 거죠.
0: 야, 그렇게 잘 이해하세요.
4: 전략과 꼼수 그 사이 어딘가.
5: 아니 근데 저는 저걸 처음 보는데.
0: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5: 아니 처음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있거든요.
0: 네.
5: 샘플을 어떻게 하면 대표성 있게 고르는 데 있어서 뭐 키시 그리드라는 방법도 있고 생일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일을 저렇게 기준으로 나누면은 샘플을 네. 선택할 때
0: 네.
5: 뒤섞이지 않거든요.
0: 아.
5: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0: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의 어떤 기법상 총동원이 된 겁니다. 아. 저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아까 키시 그리드?
0: 키시 그리드라는 네. 방법도 일정한
1: 이게 예수... 외국에서 온 방법이에요?
0: 맞습니다. 네네.
2: 이게 여론조사 어머나. 표본 이건 채집 방법이라는
0: 그렇죠.
2: 거죠.
0: 이건 생일권이거든요.
1: 아, 그 여론조사 채집 방법을 갖다가 지금 자기네 투표 방법으로 그렇죠. 활용을 하는 거야.
0: 생일법으로 하면 이제 표본이 이제 최대한 섞이지가 않죠. 골고루 이제 뽑아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동원돼요.
1: 그러니까 외국의 방법은 여론조사 기법인 거지 득표 방법은 아닌 거죠.
0: 아니죠. 근데 이게 예. 총동원된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저는 국민의힘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수 정당 쪽도.
1: 아니요, 그 동안 없었는데 네. 이런 게 한번 이렇게 오픈이 되면은요.
2: 앞으로 그럼.
1: 네.
3: 예.
1: 김미성 후보 따라요.
3: 김미성 후보
1: 문자 폭탄도 따라하더라고.
3: 또 다른 이미지 하나 더 있죠. 한번 그것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요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이 여기도 여기 생일은 아니고 여기 이제 여기도 교차 투표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2: 근데 여기서 빠진 분들은 조금 서운하시겠네요.
3: 그렇긴 하겠네요, 그죠? 예. 예.
1: 그래서 김민석 후보도 지금 비슷하게 하자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지지층들마다 예. 나뉘어가지고
1: 지침이
3: 그러니까 예. 두 후보 모두 3분할됐네요. 일단 3분할해서 조합을 만들었다라는 점 투표 가이드 논란인데 저거는 불법은 아닌가봐요?
2: 이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저도 이 아까 정호민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 네. 공감이 되는 게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는 거죠. 정당이. 그런데 요건 요렇게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달 형식으로 유포가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구성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당원분들이 이제 하나의 뭐 아 이런 의견도 있네 정도지 아 나 4월생이니까 저 같으면 2월생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뽑고 뭐 요건 저렇게 저렇게 뽑아야겠다. 이런 당원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저
1: 그건 또 모르죠.
3: 그건 또 몰라. 자 이런 건 정청래 후보 차량이 또 파손됐다라는 사실이 또 공개가 됐어요. 이제 어제 오후에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의 차량을 발과 도구로 가격해서 차량이 손괴됐다고 하죠. 또 차에 정청래 후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0: 그러니까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방법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3: 예, 예.
0: 이제 이렇게 격화됐다라는 것도 한 단면이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정청래 전 대표 쪽도 이걸 이제 최대한 부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중에
3: 예.
0: 언더독 이펙트가 작동하는 거죠. 지금도 내가 지금 다구리 당하고 있다.
3: 몰매를 맞고 있다.
0: 그렇죠. 아. 아, 뭐 하여튼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 이게 제가 표준을 써야 되니까 몰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송영길 의원도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사주한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런데
3: 예, 예.
0: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온라인상에서는 약간 배우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거에서 가장 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들이 방금 전에 이제 최고위원 선택하는 방법 총동원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동원되는 전당대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3: 예. 예. 자기 입에서 하신 말씀이 표정이 안 좋아.
2: 예. 그냥 이제 뜨거운 건 맞지만
3: 아까 처음 보는 전당대회 건 아니다. 대신 뭐 이렇게까지 막 한 건 아니다. 원래
2: 뭐 이 정도는 아니다. 예, 저희가 뭐 이제 정상을 찾아갈 것이다. 아. 시스템 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3: 아 보여드리겠다. 네. 예. 후보로 나가시지 그랬어요.
2: 네.
3: 자, 근데 정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인데.
1: 아니요. 근데 예. 그 김민석 예, 후보 예. 측에서
3: 예.
1: 우리가 사주한 것이 아니다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0: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예. 없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1: 예.
0: 이렇게 이제 어떤 피격을 당했다 차가 예. 뭐 발로 또 가격을 당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배우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1: 아니요 말씀이죠. 근데 일단 예. 피격을 당하면
3: 예.
1: 다른 후보들도
3: 예.
1: 이런 폭력은 안 된다라고 성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싸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예. 아까 시스템대로 움직인다 그러셨는데
3: 예.
1: 지금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원칙에 대해서 거의 망각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당대표를 뽑는 경선인데 이게 이렇게 과열되는 어떤 일련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3: 신호라고
1: 저는 보거든요.
3: 예, 예.
1: 이게 지금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3: 전당대회 끝나도.
2: 네. 말씀대로 각 캠프에서 네. 이런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같이 공유해서 좀 나왔으면
3: 예,
2: 좋겠다.
3: 김민호 후보도. 폭력 발본색원 해야 된다. 네네. 진상 파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입장이 나오긴
1: 여기
3: 했어요.
1: 보면은 무슨 네.

0: SNS에 정청래를 이거 방송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읽을 수가 없는데요. 예,
1: 극단적인 문구.
0: 근데 이런 극단적인 문구가 돌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 정말 이런 차량이 습격을 당하는 거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 맞아요. 예, 자, 저 이런 중에 후보들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2: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 테러 하면 또 송영길 아니겠습니까? 저도 2020년 대선 맞아. 이재명 뭐가 맞습니까?
0: 아니 그때 망치로의
2: 아직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뭘 맞습니까?
3: 머리를 크게
2: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맞았습니다. 아, 물병을 던지라는 겁니까? 물병 예. 왜 줍니까? 예. 우리 쇠망치로 정말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상도 당해가지고 목발로 그냥 아유 우리 족발을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정말 머리 부상도 당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요새 그 정청래 대표에게 스토커 같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죠?
2: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불편하다. 왜 이러냐는데 내가 널 좋아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데 이건 스토커 아닙니까? 스토커.
1: 예, 스토커.
2: 아, 스토커입니까?
1: 아닙니다.
2: 스토커는 하면 안 됩니다. 그나저나 우리 동네에서 제가 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신천지 냄새가 납니다.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 선배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1: 아, 홍준표 전 시장.
2: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니 그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1: 국민의힘의 상황. 당신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당의 그런 개인 문제 인식했었다라는 말씀. 그 바쁜 와중에 또 점심을 같이 하셨네요.
2: 바쁜 와중에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재민 밥 안 먹습니까?
1: 예, 저도 밥 먹으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잘하셨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최고의 후보 컷오프 명단이 각 계파의 본선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명에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장미 대변인은 좀 말하기 어려우신가요?
3: 네. 예. 그리고 진짜 모르겠어요.
1: 아, 정말?
3: 예.
1: 아, 뭐야? 끝?
3: 네.
1: 예. 자, 우리 이제 면장에 철저한 준비.
4: 3초만에. 뭐 대체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누가 유력한가도 있겠지만 이건 예. 결국 세대 결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는 후보자가 이제 8명이 돼서 본선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체로 저는 한 5-3 구도가 되지 않을까.
1: 5-3
4: 그러니까 이제 친명 쪽이 5. 그다음에 친청문 쪽이 이제 한 3 정도. 왜냐면 그게 지금 새 대결이니까 그런 만큼 지금 아까도 조합에 나왔지만은 이제 두 예.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 예, 예.
4: 그렇다면은 그런 정도가 뭐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구도가 왜냐면 송영길도 있기 때문에
1: 예.
4: 송영길도 지금 친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분류한다면 8명을 놓고서 한 5-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장동혁 당대표 요즘 그 올림픽 공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선관위 특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국회에서 특검 처리 합의했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국회 일정에도 이제 상임위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다 복귀할 거라고 하는데 네. 관련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3: 이미 있어요? 그 네. 국민의힘에서 나머지 상임위의 위원장을 네. 어느 분으로 이제 모실지에 대해서는 네. 그 명단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일단 정점심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못하고 계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고 계시잖아요.
1: 예, 예.
3: 그러면서 사실 특검 추천도 뭐 민주당이 맞다 국민의힘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특정 정당이 추천해서 수사하는 게 대단히 이상해요.
1: 예.
3: 그리고 이게 당의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있는데 선거라는 게 국민의힘만 추천하자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1: 예.
3: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협상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묘미를 보여줬고
1: 예.
3: 그 물꼬가 한번 트이니까 원 구성도 민주당 다 가져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또 민주당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1: 예.
3: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또 정정식 원내대표의 결단 또 한병도 원내대표의 결단 좀 높이 사고 싶습니다.
1: 예, 정 의원님. 예.
0: 그
1: 선관위 특검?
0: 네, 특검 처리 합의한 거는 예. 진작에 했어야 되지만 어쨌든 잘한 거 같고요.
1: 예.
0: 지금 원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그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볼 때 그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국민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을 일단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1: 예?
0: 특검이 진행되도록 하는 거는 잘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서 뭔가 계속해서 집회

0: 를 주도할 만한 명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내 지도부의 어떤 그 역할과 입지가 확고하게 되는 하나의 그 초석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1: 예. 장동익 대표 복귀할까 그럼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2: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1: 안 와요?
2: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이제 되긴 됐지만은 결국 뭐 국민 추천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이 지금 2차 종합특검도 지금 연장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장동익 대표로서는 장외투쟁하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 들어오면은 뭔가 지금 장동익 대표가 호응을 받을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 예.
2: 지금 바깥에서 보안수사권 또 폐지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이 특검 추천에 대한 부분에 대통령에 대한 또 이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1: 예.
2: 이런 부분들을 공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장동익 대표는 장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할 거지. 왜냐하면 올림픽 공원에 가면 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1: 아, 또 그걸 뭐
2: 당위적으로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아직까지 그 장외투쟁에 대한 장동익 대표 스스로의 효능감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8월 말까지는 이어질 가능, 추석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추 한판 오늘도 배준찬 소장님과 이상민 크리에이트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4: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종현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1: 자, 부동산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또 국민의힘은 이거 좀 뭐냐 비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7: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1: 예.
7: 거주 목적의 1주택자지만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고요. 이 집은 7월 14일 매매된 데 이어 7월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 계약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자들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매매 대금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 예.
7: 매수인들은 10월 중에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건 재건축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고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합니다.
1: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설명을 한 것인데 이제 근저당권 설정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 예.
7: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사채업자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했고요.
1: 예.
7: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갭 투자를 가능해지게 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이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면서 더불어 근저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 예, 자,

0: 대통령이 이제 근저당권, 이거 이제 잔금을 처리할 능력 아직 없어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해줬다라는 얘기기는 하고, 뭐 재건축 대상이어서 이제 그런 설명도 있긴 합니다만, 자 어떤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장 변호사님?
1: 이거는 너무너무 통상적인 거예요.
0: 아,
1: 왜냐하면 보통은 보통 매매면은 잔금 들어오기 전에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죠. 근데 이 특수한 상황은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고시가 나오기 전에 등기 격려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매수인이 이 아파트를 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아파트를 살고 있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자가로 보유하고 있던 거.
0: 근처라고 하는 것
1: 예, 근데
0: 같아요.
1: 그걸 팔아야 되는데 잔금 치러야 되는 날짜와 자기 아파트 팔리는 날짜가 약간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잔금을 못 받았는데 등기는 넘겨줘야 되고 양쪽에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럼 그 돈을 못 받을 때 담보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해당 물건 파는 집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거고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런 프레임을 잘 만들어내신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비난에 가까운 비판이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사채업자 노릇을 자처했다. 물론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이 부동산 실소유자분들 불만 상당히 많은 거 저희 알고 있어요. 저희 회의할 때마다 그 부분 엄숙하게 해야 된다고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흐름에 올라타서 이것을 마치 매도인이 돈을 빌려줘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하나의 매매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나쁜 거예요.
0: 나쁘다. 자, 정은혜 의원님은 웃으셨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로 보면은 불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집 하나를 파는데 지금 편법적 사금융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주택 소유자도 그렇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본인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집 내놓은 지 한참 됐어요. 1억 몇천이나 깎아서 냈는데 요번에 겨우 이제 그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도 29억짜리 집인데 17억을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하나 사고 파는 게 얼마나 간단치 않은 일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지
0: 맞아요.
2: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자, 이제부터 몇월 며칠부로 다주택자는 무조건 안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더 이상 안 하고 이런 식의 정책이 얼마나 많은 함정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이 자체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집을 사고 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는데 그래도 재건축 수혜는 누려야지 나중에 현금 청산만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집을 사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재건축을 하면 집이 아마 적어도 한 10억 이상은 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경계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재건축해가지고 집값이 확 뛰면은 당신 부자 됐으니까 이제 보유세도 얼마 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보면서도 상당히 헷갈려요. 그러면서 야, 어쨌든 불법은 아닌데 다양한 법 기술이 구사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책상 위에서 자, 이렇게 집 비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듯이 하는 정책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의 부동산 거래로 좀 인지하고 자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 대토론회 한다 그러는데요.
0: 23일에.
2: 예, 다 집집마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렇다고요.
0: 임수인 평론가.
3: 네. 이번 경우는 좀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을 해봐야 이게 좀 본질적으로 어떤 거래였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좀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따져볼 만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가. 돈을 빌려준 셈이라면. 근데 뭐 무이자라거나 너무 저리라면은 이게 뭔가 특혜성, 그런 금융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자를 쳤다라고 하면은 좀 정당한 거래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 상환 기한, 이뭐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또 상환의 재원, 그러니까 이 매수자가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주택을 판 잔금을 치르는 대로, 아니, 받는 대로 이제 잔금을 치른다라고 한 것이 맞다면 그런 경우는 좀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좀 자세한 사항들을 일단 살펴봐야 뭔가 좀 얘기를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은행 이자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대요. 사금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은지 낮은지 그것도 그렇고

0: 원래 이 사람이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1: 예.
0: 근데 그 집이 나가는 게 10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잔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7월이니까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네.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이 비싼 집 28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함으로써 뭔가 아, 모범이 되겠다. 그건 알겠는데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의미를 그 실행하기 위해서 아하. 이런 다양한 그 편법이 결국은 그 경유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을 우선 대통령께서 대토론회 하기 전에 깨달으셨겠죠, 뭘.
1: 네. 대토론회는 어떻게 진행돼요?
2: 대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고 예. 저희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예. 별도로 의견 개진용 홈페이지 개설을 했고 한 일주일 조금 남짓한 기간에 2천 건이 넘게 나왔어요.
1: 예,
2: 그중에
1: 뭐가요? 문제 제기?
2: 그 의견이.
1: 의견이?
2: 예, 아주 본인들 생활에 밀접해가 내가 지금 부모님 네. 근처로 이사를 가는데 계약금은 걸었는데 대출이 안 일어나서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고통부터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이 한 절반 정도가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 예. 나머지 공급 대책.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회가 모아지는 23일 내일 모레 토론회가 있을 겁니다.
1: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대국민 그 부동산 토론을 앞두고 대통령의 이 매매가 굉장히 뭐랄까 실패다 결국엔 토론에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김수인 평론가 어떤 장면이 예상되시는지?
3: 네. 일단 뭐 지금까지 몇몇 분야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 토론을 좀 총망라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뭐 대출 규제라든지 또 세제 공급 이런 여러 분야의 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1: 예.
3: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정책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예, 토론. 자, 오세훈 시장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윤상현 의원과도 만나서 당대표 폐지론에 대한 얘기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가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 개혁을 위해 당 대표제 폐지와 원내 정당화 문제, 국민 공천 제도화를 오 시장에게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제 폐지는 지난 6월 24일 오 시장이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대상 강연에서 원내 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는데 모든 사회 현상에 다 당 대표가 관여하면서 정쟁이 일상화돼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미국과 같은 국회의원 중심 원내 중심 정당을 주창했고요. 이것은 2004년 오세훈 시장이 주도했던 이른바 오세훈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예.
3: 오 시장은 한편 계속해서 중진 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정점식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지난 19일에는 김기현 의원을 만났고요. 곧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내일 이제 1심 선거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수수 관련한 이제 1심 선거가 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 재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 슈퍼에 크다는 말도 있고 또 내일 일단 법원이 생중계 아니지만 녹화를 해서라도 중계를 허용한다는 거네요. 오세훈 시장 재판.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1: 예.
3: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1: 예.
3: 7월 24일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2부 에서 진행됩니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다소 판결 내용이 엇갈렸었는데요.
1: 예.
3: 상고심 결과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에 관련된 판단도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선고가 서울고법 가사 1부에서 진행됩니다.
1: 예.
3: 1, 2심의 재산 분할금 판결이 665억 원 대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렸기 때문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예,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폭 행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도혁 대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냐. 또 당대표 폐지론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0: 지금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1: 네,
0: 지금 오세훈 시장과 같은 그 소위 국민의힘의 거물의 입에서 예. 당대표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당대표 폐지론에 대해

0: 짠내 나는 당원들 때문에 실제로 민심과 당심이 맞질 않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전국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국 정당이라는 네임밸류를 가지려면은 결국은 민심이 수렴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자기 좋은 사람이 이렇게 공천하는 이런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대찬성이 김무성 대표가 옛날에 그거 하려다가 대통령으로서 야단 맞고 급기야는 그 옥새 들고 나르샤 온갖 소동 후에 결국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루지 못하고 아.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그때 옥새는 들고 가진 않았다라고 이제 장선철 네. 수장이 말씀을 하긴 하던데 아무튼 그때 바바리 코트 예.
2: 그런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문제 의식이 지금 네. 정옥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데 대단히 좀 수기의 결과물 구조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결과물이다기보다는
1: 예.
2: 아 장동혁 대표 너무 문제 있는데 이거 당 대표 없이 가야 되겠다 국민의힘도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반응의 성격이 훨씬 큰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오세훈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 코가 석자인 게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좀 농후하다고 봐요.
1: 내일
2: 예.
1: 1심 결과.
2: 예. 일단 명태균의 증언 그 신빙성이 예.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예. 이 유죄로 바뀌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이유는
1: 예.
2: 이 명태균이 그냥 영업 목적으로 여기저기 다 갖다 줬네. 이거를 분별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딱 그 두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조작도 되고 가공도 되고 이게 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왜 했지? 그 대가 관계 뭐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이 사실관계가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나 그런 적 없고 사기꾼 같아서 멀리 떨어졌고 나는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보도에 따르면 나와 있는 녹취 내용은 그 김한정 후원자라는 분이 아 이건 내 여론조사는 아닌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분. 아 오 시장이 나보고 명태균 한번 만나보라는데 뭐 이런 어떤 녹취들 이거 본인 주장은 좀 배치돼 보이거든요.
1: 예.
2: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그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들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 예.
2: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1: 오세훈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 건과는 전혀 다른 구조다. 무죄다. 이렇게
2: 본인은
1: 주장을.
2: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사한 부분도
1: 있다.
2: 있다라는 점.
1: 예. 정현이.
0: 근데 저 언제부턴가
1: 예.
0: 그 재판을 할 때
1: 예, 예.
0: 이 증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예,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증언도 물론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윤석열 검사 시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그 수식어 중에 묵시적이라는 수식어가 나오거든요.
1: 묵시적,
0: 그 당시에는 묵시적 청타.
1: 아하.
0: 그 상당히 그 창의적인 용어가 많이 나왔죠.
1: 경제공동체.
0: 제3자 뇌물 경제공동체 네. 묵시적 청타.
1: 네. 네.
0: 근데 요번에는 재판부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 네.
0: 묵시적 의사결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재판부의 결론을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예.
0: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런 그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 공천이라든지 원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꾸려가야 된다라는 이 말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정당이 지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민심과 괴리된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그게 과연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고 정당이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그거고 내일 재판은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
1: 예, 일단 당원들만의 정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김수인 평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내일 오세훈 시장의 1심.
3: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이 그 김한정 사업가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려 한 거 아니냐 이
1: 예.
3: 줄거리인데 일단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던 거는 뭐 김한정 씨도 강혜경 씨하고의 통화에서
1: 예.
3: 본인이 오세훈 시장이 만나보라 그래서 결국 명태균과 인연을 맺게 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건 당시에 어떤 양쪽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1: 예.
3: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입증되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3: 뭐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할 목적으로 그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또 그
1: 인지 여부
3: 그렇죠. 거래관계에 대한 인지 그게 바로 묵시적 청탁인데

0: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법정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 내일 1심이기 때문에
2: 네,
1: 뭐또 1심 이외에 또
2: 말씀은
1: 2심이 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이 있기
2: 네.
1: 때문에 일단 뭐 1심 결과가 일단 내일 나온다. 뭐이 정도를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홈플러스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이제 동네에 홈플러스 매장 있는 분들은 최근 없어져서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 회생 폐지 결정을 취소했어요.
0: 네, 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 대출을 조달해 항고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은 지난 16일 극적으로 합의한 도출에 성공하면서 자금을 마련했고요. 홈플러스는 어제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는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폐지 결정 취소하고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즉각 회생 절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법원의 허가와 긴급 운영 자금 대출 실행 절차,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 계획 동의 등이 마무리되면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방침이고요. 이 기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법원 이번 결정은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회생할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 회생 폐지 결정을 다소 무리하게 뒤집은 것이냐, 여러 판단이 있을 수
2: 무리하게 뒤집어졌다기보다는 폐지 결정을 할 당시에도 단서를 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천억의 유동성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든 회생 계획안을 이어가 볼 텐데 그 자금이 완전 경색돼 버렸으니까 더는 이걸 회생 계획으로 이끌 동인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회의할 때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좀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걸 마무리 지을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2: 그 원내 지도부들이. 왜냐하면 여기에만 납품하시는 이 분들이 계시고 여기 입점해서 생계 운영하시는 분들, 여기가 직업 일터인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동네 홈플러스 있지만 각각의 그 대형 마트들도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 그냥 무릎 돌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2천억 자금 조달 방안이 일단 결단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숨통이 확 트인 거고 이제 회생 계획안은 보겠다. 그러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라는 거라서 이게 그래도 한 단계 좀 진보하고 그러니까 좀 진일보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1: 예, 정 의원님.
3: 3일 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어요.
1: 예.
3: 근데 16일 날 합의안 도출을 하면서 MBK와 메리츠가 2천억 원을 어쨌든 조달한 거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홈플러스 최대 주주 MBK 파트너스하고 이 채권자 메리츠 금융은 2천억 원을 조달한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 동인이 무엇인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우린 다 알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납품하시는 분, 입점하신 분, 거기 피고용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 거라는 거를 인간적으로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하도록 그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MBK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딱 13일 만에 2천억을 해가지고선 일단 이제 그 회생의 어떤 그런 그 단초를 만들긴 했는데 과연 이게 회생될 것인가? 그다음에 무슨 동인으로 2천억 원을 만들었을까? 혹시 정치적 동인도 있나? 뭐 여러 가지 이건 그냥 상상의 영역이고 제가 홈플러스에 대해서 말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1: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였고요. 정옥희 의원님과 장윤 변호사 두 분, 세 분 모두 감사하고요. 자, 2부에서는 김대호 와이스트리트 편집장을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정체 전선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장맛비가 주춤한 곳에서는 대신에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당분간 이런 패턴의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맛비와 폭염 대비 꾸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서부에 20에서 60, 최대 80mm 이상, 전북 경북에 10에서 60, 밀집, 강원도 해안과 전남 경남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

0: 열성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원주 대전 24도, 광주 대구 2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포항 37도, 대구 35, 강릉 광주 33, 서울 30도의 분포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1: 한국인은 밥씁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8: 와, 서울에서 한 시간?
7: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9: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10: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7: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10: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정희 판승 무의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서 신속히 그리고 필요한 대응을 더 과감히 해달라라고 주문을 직접 했죠. 민주당 역시 또 당국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이게 참사다 비판하면서 이제 총공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 관련 내용들, 최근 주식시장 동향 관련한 문제 이대호 와이스트리 편집장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처음 뵙습니다.
1: 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채널에서 많이 뵙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그 와이스트리 제가 경제 채널 유튜브 보니까 거의 98만 4천 명.
1: 아, 예. 아직 100만이 안 되는 채널입니다.
0: 그 저희 네. 한판승만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가 좀 적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0: 저희 97만. 와이스트리 98만.
1: 예, 예.
0: 근데 요즘 주식 시장이 잘 돼서 와이스트리 먼저 100만 될 것 같습니다.
1: 아, 잘 되고 있나요? 요즘에 시장이 참 예, 불안불안해가지고.
0: 아, 이거 그러니까 경제 아마 지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 이제 편집장님의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하실 분이 많을 것 같다.
1: 네,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0: 예.
1: 저도 물려 있습니다.
0: 물려 있다.
1: 그런 거 있거든요. 예, 예. 제가 좋아하는 짤 중에 하나가
0: 예, 예.
1: 독수리 오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이제 붙잡혀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짠 나타난 거죠.
0: 예.
1: 형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예. 아니야, 나도 붙잡혔어.

0: 그게 저입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1: 예, 아유, 벌써 너무 인기 많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예. 자, 일단 주린이들, 주식 어린이들에게 이 또 지식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KBS 라디오에서 진행자이시기도 네. 하셔가지고. 일단 ETF. ETF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에 가장 주목받는 혁신으로 평가받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제는 대통령의 골칫거리 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0: 예, 외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1: 블룸버그에서. 네. 예. 맞습니까, 이 평가?
0: 골칫덩이.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예. 요즘에 보면 하루 16종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추종하는 게 예.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20년
1: 예, 예.
0: 그때 막 팬데믹으로 시장 흔들릴 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맞아요. 들어왔잖아요.
1: 예, 예.
0: 그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하루 전체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안 됐어요. 6조 원, 7조
1: 전체?
0: 원 예. 하루 거래대금이 적을 때는 4조 원, 5조 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만 하루에 10조 원 이상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1: 야.
0: 엄청난 거죠.
1: 그럼 이게 주식 부의 흐름이 주식장 ETF에도 많이 왔다.
0: 그렇죠. 관심들이 많이 넘어갔고 예. 또 얼마나 과열이 되고 있냐면 그 순자산이라고도 예. 하는데 펀드니까
1: 예.
0: 펀드 안에 담겨있는 순자산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한 개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1: 예.
0: 하루에 6조, 7조씩 거래가 됩니다. 그 몸값에 6, 7배가 하루에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1: 아하.
0: 엄청난 거죠.
1: 예.
0: 그리고 한 5월 27일부터 7월 16일에 그 단일 종목 16종에 몰린 돈이 13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돈이 순수하게 13조 원 넘게가 예. 그 펀드로 들어갔다는 거죠.
1: 돈이 간다는 건 그만큼 뭔가 돈을 벌 수 있겠다.
0: 그렇죠.
1: 수익이
0: 기회를
1: 난다.
0: 찾아서 가는 건데.
1: 예.
0: 그런데 보통 ETF는 예. 만 원에 딱 맞춰서 한 좌를 만 원에 맞춰서 상장을 시키거든요.
1: 예.
0: 근데 요건 이제 두 배짜리니까 예. 변동이 커질 수 있어서 2만 원에 상장을 했어요. 그게 한때는 삼성전자 추종하는 거 한 3만 원 조금 넘었었고
1: 예.
0: 하이닉스 추종하는 거 한 3만 7천 원 조금 넘기도 했었는데
1: 예. 예.
0: 공교롭게도 두 개가 지금 다 1만 2천 원 수준입니다. 3분의 1 토막 났다는 거죠. 13조 원이 몰렸는데
1: 엄청난 거죠 지금.
0: 3분의 1 토막이 났다.
1: 그럼 진짜 투자하신 분들은 빚을 내서 했다고 하나?
0: 일단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아마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안 내줄 거예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1: 예,
0: 100%
1: 예.
0: 자기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비투는 할 수 없게 이거 자체가 일단은 레버리지니까
1: 아하.
0: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비투는 못하지만
1: 예.
0: 이미 그 돈은 녹아내리고 있다.
1: 녹아내리고 있다.
0: 예.
1: 그러니까 ETF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네. 분은 ETF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주식이랑 뭐가 상품이 뭐가 다른 건지. 원래 이게 단일 종목도 없었던 건데.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ETF는 예. Exchange Traded Fund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예요.
1: 그렇죠.
0: 펀드는 예.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바구니라고 배웠죠.
1: 담아요.
0: 그렇죠.
1: 여러 개 상품, 여러 종목, 여러 자산을 담는 바구니예요.
0: 그 예. 바구니인데 그 예. 바구니에 딸랑 하나만 들어 있는 겁니다.
1: 삼성
0: 그렇죠.
1: 전자
0: 아니면 SK 하이닉스 굉장히 좀 특이한 상품이죠.
1: 그 바구니에 딱 단일한
0: 그렇죠.
1: 그게 무슨 ETF야 이럴 수도 있네.
0: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세 배짜리 ETF도 안 나오고 그런 게 너무 위험하니까 허락을 안 해줬었어요.
1: 예.
0: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단 하나의 종목만 두 배로 추종하는 혹은 거꾸로 두 배를 추종하는
1: 예.
0: 16개의 ETF를 내준 거죠.
1: 그래서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0: 네.
1: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거를
0: 그렇죠.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생각된다.
1: 예, 예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허락이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정책적 판단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0: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예.
0: 일단은 들리는 전언. 뭐 저도 이제 자산운용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1: 예.
0: 아무래도 좀 환율 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건 환율. 이미 뭐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1: 예, 예, 예.
0: 해외 없던 그러니까 해외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던 건데 심지어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조차 뭐 세 배 이렇게 레버리지를 주는 거는 되게 싫어했던 금융당국이
1: 예.
0: 전격적으로 단 하나의 종목만 추종을 하는 걸 내줬다는 거잖아요. 아마 뭐 청와대 쪽에서도 정책실장 측면에서도
1: 예.
0: 외환 시장을 좀 잡아야겠다. 원달러 환율 너무 많이 치솟고 서학개미들이 해외로 두 배짜리, 세 배짜리를 추종하러 나가니
1: 예.
0: 그 수요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 안으로만 돌려도 그게 어디겠느냐 이런 계산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게 좀 이렇게 모여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0: 예. 예. 근데 너무

0: 좀 단편적으로 하나만 봤던 거죠. 이 부작용까지 과연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게 하나 둘씩 아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깨닫는 거죠.
1: 환율 방어는 됐습니까?
0: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1480원대까지도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1: 예.
0: 더 이상 치솟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예. 이게 상장이 된 게 5월 27일이었거든요.
1: 예.
0: 하지만 환율이 내려온 건 최근의 일입니다.
1: 아하.
0: 사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ADR이라고 하는 예. 증권 예탁증서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한 40조 원 정도의 공모자금을 받았고 그걸 한국으로 들여와서 뭐 환전 수요가 좀 있다고 하죠.
1: 예.
0: 그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좀 컸지 과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원화 강세로 방향을 돌렸다? 글쎄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자, 그럼 이 레버리지 ETF가 왜 또 우리 증시의 변동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0: 일단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1: 예, 예, 예.
0: 7월 들어서 16일까지
1: 예.
0: 하루 평균 변동률이 6.75%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예. 고점과 저점 6.75% 움직였다는 거예요.
1: 예, 예.
0: 이게 관련된 변동성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는 신용천국 미국이 망할 뻔한 위기 아니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때 10월에 2008년 10월에 6.11%였어요. 변동률이. 근데 지금은 6.75.
1: 더 높네요?
0: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지금 우리나라 사상 최대 무역 수지 경상 수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 그만큼 그 이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1: 비정상이고.
0: 굉장히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그 V코스피라고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예. 이제 빅스 지수라고도 하는데
1: 예.
0: 변동성 지수.
1: 예.
0: 이걸 공포 지수라고도 합니다.
1: 공포. 왜?
0: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공포에 빠지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냥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등락을 크게 크게 하면서 흔들리게 되면
1: 예.
0: 그걸 자체를 이제 공포지수라고 해요.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이니까. 그게 오늘 보니까 한 84.8고 한 85 정도 되거든요.
1: 예.
0: 6월 29일에는 97.99까지 갔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지수를 만든 이후 최고입니다. 그리고 2010년쯤에 이 지수가 만들어졌나 해서 2008년 금융위기 수준도 어떠했는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데
1: 예.
0: 그때가 90대 후반 잠깐 100을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90 안팎을 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만 그래요. 그 우리 저 박정우 아나운서
1: 네.
0: 해외 증시 좀 보실 수 있잖아요.
1: 네. 예, 예.
0: 나스닥이 미국 3대 지수 중에 올해 들어서 최근 한 1년 동안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1: 예.
0: 몇 퍼센트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0: 최근 1년 동안에 나스닥이
1: 예. 예.
0: 2.7% 빠졌어요.
1: 아.
0: 최근 1년 사이. 근데 코스피는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28%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1: 야, 그럼 편집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나라 경제 걱정해야 될 타임인데.
0: 물론 우리 구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좀 이제 치우쳐 있는 수출도 예. 마찬가지고 예. 반도체 단일 종목에 단일 품목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1: 예.
0: 시장 자체가 안 그래도 흔들릴 수 있는 흐름인데
1: 예.
0: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지렛대로 인해서 거의 나스닥의 10배 떨어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죠.
1: 그럼 이게 이제 문제는 인식이 됐고
0: 네.
1: 그 문제에 대한 정의와 이제 원인을 갖고 처방전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0: 네네네.
1: 방법은 있는 것이냐. 지금 ETF 얘기 하고 있지만
0: 그렇죠.
1: 예. 먹힐까요? 지금 뭐가 내놓고 있잖아요, 정부가.
0: 안 그래도 지금. 지난주에 네. 금융위 차원에서 대책이 나왔죠.
1: 예.
0: 기본 예탁금 원래는
1: 예.
0: 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살 수 있었는데
1: 3,000만 원으로
0: 높이기로 했고
1: 예.
0: 대용 증권 안 쳐 주고 현금으로만. 그러니까 대용 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 계좌에
1: 예.
0: 한 3,000만 원어치 주식이 있어요.
1: 예.
0: 그러면 그것도 기본 예탁금이 있는 걸로 쳐줬거든요.
1: 예.
0: 뭐 한 증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한 예. 70% 정도는 이제 현금처럼 쳐줬는데 이제 그거 안 하고 순수 현금으로만 3,000만 원 이상 있어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1: 예.
0: 근데 그거는 뭐 증권사에 뭐 전산 같은 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 8월 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걸 봐야 하는데.
1: 예, 예. 효과 있을 것이냐?
0: 없죠.
1: 없어.
0: 왜냐하면
1: 없어요.
0: 일단은 기본 예탁금 예. 3천만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예. 많고
1: 예.
0: 일단은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거나 물타기를 더 못하게 하는 효과는 생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하루에 10조 원이 넘고 이거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0: 어찌됐든 간에 레버리지는 두 배로 사고 두 배로 팔아야 하거든요. 펀드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예, 예. 그러면 두 배로 사는 돈, 두 배로 파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ETF의 거래대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1: 예.
0: 그러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오를 때는 5, 6% 오르고 떨어질 때는 5, 6% 떨어지고 거의 뭐 9% 떨어진 날도 많고 사이드카가 거의 여의도 경찰차보다 더 많이 발동이 되는
1: 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거의 일상화돼 있어요.
0: 그렇죠.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아니 이게 지금 뭐 날씨 눈 온다 비 온다랑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 장난이 아닌 상황인 것 같긴 한데.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조금 이제 그 전에 지적을 했던 게 지난주 요 목요일에 대책 나오기 전에
1: 예.
0: 기본 예탁금을 한 최소한 3억 이상으로는 높여놔야 된다.
1: 아, 3천이 아니라 3억?
0: 3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 대용증권이나 순수현금 이거 다 떠나서 그냥 기본 예. 예탁금 3억 이상.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이거 거래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한켠에서는 아니 그러면 현금 3억 이상 그러니까 뭐 대용증권 포함해서 주식 3억 이상 없는 사람들은 레버리지 ETF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하실 수 있잖아요.
1: 예.
0: 네. 하지 말라시라는 거예요.
1: 아.
0: 이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반박도 하세요.
1: 예.
0: 우리의 성장 사다리를 왜 너희가 걷어차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뭐라고 반박을 드리냐면 지렛 때는 사다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자꾸 지렛 때를 가지고 사다리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1: 아.
0: 지렛대 가지고 잘못 3층, 4층, 5층 올라가려다가
1: 예.
0: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1: 그러면
0: 이거는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저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 투자자가 뭐 현금만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 예.
0: 아니면 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자격증을 갖췄거나
1: 그분들은
0: 손실을 보더라도 소득 수준이 있고
1: 예.
0: 또 금융자산 있으니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지금 뭐 그냥 몇 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 예.
0: 어느 날 갑자기 했는데 3, 40% 마이너스 돼요. 그러면 이게 복구가 어렵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의 경험과 자본을 갖춘 사람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하시라. 그러니까 그 허들을 높게 두는 게 결코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다.
1: 안전한.
0: 그렇죠. 지렛대와 사다리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1: 좋네요. 예.
0: 근데 이제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그 발표된 날 저는 사실 예. 조금 예.
1: 안 된다.
0: 예, 그랬습니다. 좀 기분이. 예.
1: 아, 기분이.
0: 예, 좀 너무 걱정해서 왜냐면 금융당국이
1: 예. 예.
0: 저도 예전에 뭐 금융당국 출입해 보고
1: 기자 하셨으니까.
0: 예.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구나.
1: 아.
0: 이거 서서히 거래대금 줄이면 되겠구나라고 잘못 오판하고 있다. 두 번째 오판. 처음에 이거 출시할 때 첫 번째 오판.
1: 예.
0: 이번이 두 번째 오판인데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1: 예.
0: 기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해외처럼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해달라고 하던 분들이
1: 예.
0: 지금은 온갖 댓글 한번 보세요. 당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계세요.
1: 지금 맞아요. 상장 폐지 얘기 나와요.
0: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이제 피부로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1: 위험하다.
0: 저거 뜨겁다고 했는데 내가 손을 대보니까 진짜 손 대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1: 어허.
0: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당국이
1: 예.
0: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높이고 서서히.
1: 이거 저는... 진짜 뜨거워 진짜 위험한 건데. 하지마! 하라는 신호를 확실히 줘야 되는데 아, 이거 조금... 좀 위험해요. 뭐 이 정도 신호가밖에 될 수 없다.
0: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 진단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워딩 보니까 필요시 예. 추가 대책. 아니 그 필요시는요. 도대체 코스피가 얼마나 떨어져야 변동성이 얼마나 더 커져야. 그러니까 사실 변동성이 크다는 게
1: 예.
0: 단순히 약세장에 돌아와서 기업 실적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1: 예.
0: 변동성이 큰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1: 예.
0: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왜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1: 예.
0: 잡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죠. 이제 삼전익스 빼고.
0: 그러니까 외국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증시를 보면
1: 예.
0: 거의 매일같이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1: 예.
0: 심지어 시가총액이 1,000몇백조 원, 2,000조 원 넘었던
1: 예.
0: 주식마저도
1: 예.
0: 거의 10%씩 폭락하는 근데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데
1: 예.
0: 저런 시장에 뭘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지식적 얘기할 때 밸류 인베스트먼트 어떤
0: 그렇죠,
1: 기업의 가치 투자론 자체가 먹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0: 그렇죠.
1: 예. 상장 폐지 얘기 나오는데 이제 김용범 실장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사실 규정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는 맞고요. 근데 사실 펀드이기

0: 때문에 예. 상폐를 시키더라도 예. 펀드 안에 있는 순자산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거를 나눠서 각각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만큼 비율대로 나눠드리면 돼요. 펀드니까.
1: 아.
0: 그래서 펀드는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에요.
1: 아.
0: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예.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물려 있었던 분들 나 기다릴 건데 물 타고 싶었는데 하던 분들한테 그냥 손실을
1: 3분의 1 됐지만
0: 네, 확정을 짓게 된다라는
1: 3분의 1 내려간 상태로 그냥 나눠드릴게요.
0: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과연 받아들이냐. 오케이 할 수 있느냐.
1: 오케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그 반발을 과연 네.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1: 예.
0: 그게 어렵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것 아닐까요.
1: 예.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변동성 얘기하셨는데
0: 네.
1: 저도 이제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사무실 앞자리 있는 분도 아니 이게 주식이 너무 변동이 커서 이거 코인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0: 요즘에
1: 네.
0: 코인 시장이 너무 조용해요.
1: 아, 오히려
0: 코인 거래소들이 실적이 팍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 네.
0: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코인 시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1: 주식시장도 코인 같아.
0: 코스피가
1: 코스피
0: 그것도 삼성전자
1: 같아.
0: 하이닉스가
1: 네.
0: 웬만한 잡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변동성 큰데? 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1: 아.
0: 해외에서도
1: 네.
0: 이른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야 대한민국 시장 저 변동성 끝내준다. 파도타기 선수들이
1: 넣다 뺐다 넣다 뺐다.
0: 그렇죠. 높은 파도를 찾아서 특정 어디 바닷가에 찾아가듯이
1: 네.
0: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코인 시장 대용으로. 그게 맞냐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코인 시장 대용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지적이 틀지도 않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0: 일단은
1: 예.
0: 시장에
1: 예.
0: 투자할 수 있는 수단,
1: 예.
0: 다양한 금융 상품이 많은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위로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고 두 배로도 벌 수 있게. 끔보다 사실 뭐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어떤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투자하려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1: 아닌데.
0: 저는 이제 근본적인 잘못 진단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1: 예.
0: 일단 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시장의 특성을 알려면
1: 예.
0: 그 시장에 어떠한 사람들이 주류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그 박재홍의 한판 승부 스튜디오도 보면 뒤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여기서 만약에 피아노 연주를 하면 음악 방송이 되겠죠.
1: 그렇죠. 예.
0: 정치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면 정치 방송이 되는
1: 예,
0: 거고
1: 예, 예.
0: 저 같은 사람이 오면 경제 방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그 시장이 달라져요.
1: 예.
0: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어떻죠?
1: 좀
0: 공격적이죠.
1: 맞아요. 돈 벌고
0: 조금
1: 싶고.
0: 성급하고
1: 네.
0: 과감하고
1: 네.
0: 그런 국민성이 있는 데다가 아마 그거는 좀 부인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1: 네.
0: 특히 대한민국 시장은요. 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코스닥은 많을 때는 거의 70%의 매수를 개인이 차지합니다.
1: 네.
0: 그리고 최근에는 네. 네. 코스피마저도 매수 비중의 60% 이상을 개인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날이 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과거의 코스닥처럼 현재 코스피가 개인화, 개인 중심의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굉장히 급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한 시장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허용해 줬으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겠느냐.
1: 아하.
0: 이게 해외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해외는 대부분이 간접 투자. 기관들이 투자를 하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하는 투자. 물론 이제 그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해서 아, 이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어떤 분위기며 이게 상장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까지는 너무 좀 내다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죠.
1: 예, 그런 정책 미스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청취자들 궁금하신 건 자 이제 편집장님 우리 개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반도체 시장이 어떤지 삼전닉스 떨어졌을 때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0: 사실 뭐 오늘도 제가 와이스트릿에서 관련된 콘텐츠를 찍고 왔습니다.
1: 아,
0: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전망을 하거나 언급할 만한 주제는 확실히 안 되고요.
1: 개인의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0: 그럼요, 그럼요. 예. 다만 조금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1: 내가 선택한다.
0: 그렇죠. 내가 해야지. 아 이거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봐야 수수료만 아까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워런 버핏도 이제 조롱의 네.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박재홍 아나운서님도 그 가전제품 사시면
1: 예, 예.
0: 사용설명서 꼼꼼히 읽으시나요?
1: 대개는 그냥
0: 바로 버리는 바로, 사람들이 많죠.
1: 예.
0: 일본 사람들은 예. 매뉴얼 없으면 뭐 일 못한다고 하잖아요.
1: 예, 예.
0: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뉴얼을 잘 안 따르죠. 왜? 주체성이 그만.

0: 만큼 강한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이렇게 변형해서 쓰면 더 잘할 것 같고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네. 그래서 더 직접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때로는 과몰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책당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번에 아 뜨거워했으니까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할 건 이거는 그냥 근시안적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고 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는 간접 투자 비중을 높여야 돼요.
1: 아하.
0: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 예.
0: 장마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기주택 마련 펀드. 예. 해서 몇 년 이상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 이거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1: 예.
0: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대주주 빼고는 양도세가 주식에서는 없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줄 만한 게 없어요.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간접 투자로 돌려라. 대신에 장기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더 드리겠다라고 하고 직접 투자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돼요. 물론 정말로 투자 잘하시는 선수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경제도 공부하고 투자도 공부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직접 투자도 사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1: 예.
0: 그런데 100%가 아니라 333 나눠서.
1: 포트폴리오.
0: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개념도 그렇고 한 30%는 간접 투자로 펀드에 맡기고 한 30%는 내가 직접 하고 싶지만 ETF 같은 걸로 약간 직접이지만 간접 효과를 내고 한 3분의 1은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내가 그래서 정말로 펀드 매니저보다 지수보다 대표 지수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몇 년 이상 올린다라고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비중을 더 가져가면 돼요.
1: 예.
0: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너무 극단적으로 개인들에게 쏠려 있으니 간접 투자 시장. 요즘에 뭐 공모 펀드 사람들 기억도 못 할걸요.
1: 예.
0: 공모 펀드 시장 다 죽었거든요.
1: 맞아요.
0: 이걸 살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예. 더 나은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펀드로 좀 사람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있다고 하잖아요.
0: 예, 7월 말부터 이제 쭉 있죠. 예.
1: 그럼 증시에 또 파란불?
0: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그들이 이른바 캐펙스라고 하는 예. 자본적 지출 투자. 그러니까 예. AI 데이터 센터 비롯해서 인프라 얼마나 투자할
1: 예.
0: 것인가. 예. 그 핵심이 당연히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
1: 예.
0: 하다 보니까 그 코멘트에 따라서 이제 7월 말부터 오를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메타가 뭐라 했느냐 알파벳이 뭐라 했느냐
1: 예.
0: 예, 좀 롤러코스터 또 탈 수 있겠죠.
1: 예, 우리 편집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0: 아, 그럼요.
1: 예, 지혜로운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서 굉장히 좀 잘 말씀해 주시네요.
0: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1: 예.
0: 저 또한 아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까불었다가 크게 되기도 하고
1: 예.
0: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역시 주식은 모아가는 거라는데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는데 근데 그게 또 우리 시장에서는 안 통해요.
1: 예.
0: 왜냐? 주주 환원이 안 되거든요. 주주 환원 세계 꼴찌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10초? 방법이 시간이 괜찮나요?
1: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네.
1: 너무 아쉬운데?
0: 네.
1: 아, 예. 이게 또 말씀 드릴 것 같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 네. 또 자세한 내용 와이스트리트 그 경제 채널 가시면 자세한 내용 많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0: 네.
1: 이대호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봄날에도
1: 가마치 통닭.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오랜만에 경제 이야기 해드렸는데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연장방송 이어갑니다. 오늘은 더 라커룸 보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안 토론 진행하죠.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라디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대표적인 세계 미스터리 유적으로 꼽히는 잉글랜드의 스톤헨지. 수많은 거대한 바위들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정렬되어 있는 세계 문화유산인데요. 바위들이 하지의 일출과 동지의 일몰 방향이 맞게끔 정교하게 배치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때는 이 장소가 고대인들의 천문 관측소였을 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스톤헨지에서 수백 구의 화장 유골이 발견되고 어떠한 의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길이 발견되면서 지금은 천문 관측소설보다는 태양의 주기에 맞춰 의식을 치르는 종교적인 공간 혹은 장례 공간이었을 거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서사를 가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여행 가서 한 번쯤은 봤을 신라의 첨성대인데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서 우리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유산으로 배워왔으나 첨성대 관련한 기록에 대한 더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수록 어쩌면 이게 천문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였던 공간 아닐까? 이런 새로운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잡지사 천회를 맞이해서 보내드린 천회 특집 천초특강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 시간에는 잡지사의 한국사 선생님 박광일 역사작가의 천초특강을 보내드립니다. 천과 관련한 박광일 선생님의 주제는 바로 천년고도의 천문대? 였는데요. 첨성대가 만약에 천문대가 아니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건지 또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첨성대의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천회 특집 천초특강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국공신 중 한 분인 박광일 작가님의 강연이 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강연 주제를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모래시계를 뒤집어 주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될 텐데요. 바로 세 번째 강연으로 강연을 시작해 주세요.
2: 네,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첨성대 넌 누구니?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네. 첨성대가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첨성대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1: 천문이어서 천으로 맞춰오신 건가요?
2: 그렇죠. 천년 고도에 남아있는 첨성대이고 천문을 관측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천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천문대라고 알려지게 된 배경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삼국유사에 이 선덕여왕 때 이 첨성대를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창문으로 올라가서 천문을 관측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기록을 바탕으로 유물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첨성대는 천문대의 다름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첨성대 가서 답사를 가게 되면은 그 첨성대 모습을 쭉 보면서 천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창을 기준으로 위에 12칸이 있고 아래 12칸이 있는데 12라는 거는 시간의 진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12시간, 12달 또는 두 개 합치면 24절기.
1: 그 칸이 벽돌 하나를 말하는 건가요?
2: 벽돌 30cm 정도 높이가 되는데 네. 저 벽돌이 창문 기준으로 밑으로 12개, 그다음에 위로 12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 창문에 3개가 걸쳐 있으니까 저 둥그런 부분을 모두 합치면 27이 되는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27일 하고 연결이 되고 예. 그다음에 위에 있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8, 29가 되니까 음력의 한 달 수, 그다음에 밑에 30을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의 한 달 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저 돌의 숫자가 362개 또는 366개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1년 달의 1년 날짜의 숫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사실은 약간의 각도가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천문대로서 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천문 기구인 건 맞나 보네요. 확실하게.
2: 네, 그런 면에서 네.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학자들이 쓸 때 그들이 네. 모든 내용들을 살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쓰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기록이 없는 유물조차도 파악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유물의 성격을 분석해 나가는데 이거는 심지어 삼국유사하고 신증동교의 숭남 그다음에 삼국사 저료 이런 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는 당연히 천문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네.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늘을 관측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1: 저도 궁금했던 게 굳이 네. 저 안에서 관측했을 때 장점이 뭔가.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또 풀어줍니다. 아니 천문대면은 지금 우리 보현산 천문대라든지 소백산 네. 천문대처럼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해답도 줘요. 네. 지금은 천문대가 높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광해. 그러니까 빛의 공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신라시대 때 뭐 가로등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평지에서 관람할 테고 네. 당시에 천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의 어떤 별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의식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궁궐 가까운 데 설치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천문대로서 첨성대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 내용을 해결해주고 있는 유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경주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첨성대를 봤고 그래서 신라 때 만들어졌지만 고려 때 조선 때도 첨성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지금도 수학여행 가면은 첨성대 앞에 가서 그렇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약간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 최고의 천문 관측대 또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0: 라는 표현을 합니다.
1: 옛날 막 흑백 사진으로 된 수학 여행 사진
0: 보면 막 올라가 있는 있었죠. 네,
2: 저희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되지만.
1: 아, 진짜예요? 네. 올라간 셈이세요?
2: 그때는 다 올라갔어요.
0: 다 올라갔어요. 저 버스 타고 지나갔어요.
1: 두 분은 춘추가 같습니다. 예, 예. 이어가 주시죠.
0: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첨성대가 언제부터 천문 관측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니까 네. 그게 일단은 삼국유사에 첨성대라는 낱말은 표시가 돼 있는데 1480년 조선시대 때 처음 조위라는 사람의 매개집이라는 책에서 처음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첨성대가 천문을 관측했다라는 기구가 그러니까 기구로서 시설로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어,
1: 조선시대 가서요?
0: 네. 그것도 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종 때 가서. 오.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중간에 누락된 내용들을 본 건가?
1: 그러게요.
0: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게 진짜 천문대가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오. 그게 1950년대, 60년대부터 연구자들이 예. 첨성대가 천문대가 맞아? 그러니까 한쪽엔 주류로서 첨성대는 천문대라는 기록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뭐 역사시험을 보든 현지에 가서 해설을 듣든 전부 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설을 듣는데 예. 막상 그 연구자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보자.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삼국유사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때부터 저거에 대한 기록을 다 네. 샅샅이.
0: 삼국유사의 일현 스님이 도대체 첨성대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선덕여왕 때 돌을 깎아 첨성대를 쌓았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요거를 한 문장만 빼면은 전체 맥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현 스님이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를 봤는데 네. 그게 그 유명한 선덕여왕 직위 3사랑 연결된 겁니다.
1: 그게 뭐예요?
0: 선덕여왕이 네.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 세 가지 일이라는 건데요. 예. 첫 번째는 당나라에서 모란 꽃씨를 세 종류를 보냅니다. 꽃과 네. 그림과 함께. 네. 그런데 선덕여왕이 이걸 딱 보고 거기 그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모란은 향기가 없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3종이 이제 당나라에서 볼 때는 모란꽃이 세 빛깔의 꽃을 보내거든요. 네. 신라에는 세 명의 여왕이 나올 것이다. 선덕, 진덕, 진성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언한 그런 문장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3: 아, 요 다음 대목 어린이 괜찮을까요?
0: 네. 근데 두 번째는 왜요? 영묘사 옥문지에 네. 백제군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네. 예측을 했다. 여기까지 이제 가능하고.
1: 왜요? 있었는데 뭐 네. 지금 자체 검열하신 거예요?
3: 네. 그런 거예요.
1: 궁금해.
0: 상당히 예. 검열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선덕여왕이 내가 5월 5일에 죽을 텐데 그러니까 죽는 날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장례를 도리천에다가 장사 지내달라.
2: 또 천이야.
0: 도리천.
2: 천천천.
0: 도리천 33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뭘 모일에 돌아가신다라는 거는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도리천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하늘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이 도리천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28천이 있는데 네. 맨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있는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리천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33조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문을 열 때 33번
1: 아, 그래서
0: 예, 도리천 33천을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도리천 문제는 나중에 문무왕 때 그 문무왕이 그 밑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으면서 왜냐면 도리천은 사천왕 그러니까 사왕천 위에 있는 하늘이에요. 네. 그러면서 선덕여왕이 마치 그거를 예언한 것처럼 낭산에다 묻어달라고 했던 것이 네. 낭산 밑에 사천왕사가 들어가면서 도리천이 되어버렸으니까 예. 선덕여왕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직위 3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문장의 대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이 도리천에 해당하는 내용과 함께 네. 여기에 첨성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 대꾸로
3: 약간 뜬금없네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영묘사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옥문지 얘기랑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란 얘기도 일연이 거기다 해석을 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별기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일연 스님이 어떤 별기라는 책을 본 거예요. 네. 별기에 이르기를 선덕여왕 때 돌을 깎아서 첨성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한때는 나쁘게 생각을 해요.
1: 그래요?
0: 아니 불교에서 무슨 하늘을 보냐. 하늘의 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 그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윤회의 원리를 보는 게 맞지. 그래서 첨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해요.

0: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의 원리를 통해서 또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경전의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첨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의 첨성과는 거리가 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이대 세우고 일성정시 세워서 세종대왕 때 경회로 앞에서 천문을 관측했던 그 내용하고는 뭔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뭘 살펴보냐면 그러면 첨성대라는 낱말이 왜 첨성이로 불렀는지 그 첫 번째를 찾아내고 네. 두 번째는 이 첨성대 논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네. 첨성대와 같은 모양을 가진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래요. 그건 너무 독특하긴 해요.
0: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어디 있거나 일본에 어디 있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팔각집이 있으면은 일본이나 중국에 팔각집 찾아서 이게 아미타의 원당이다.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모양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콜라병 같기도 하고 여자가 치마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걸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기록과 관련해서 네.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첨성을 어떻게 네. 봤는지 이렇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1: 잠깐만 고득점을 스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
0: 네.
1: 지금 양세 어린이가 약간 졸기 직전입니다. 네. 예, 저게 네.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예, 예.
0: 그렇죠. 위험한 신호긴 한데.
1: 분발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2: 하품 세 번 했어 지금.
1: 많이 당황하셨다. 당황하셨다. 예, 예, 예.
3: 만약에 그래 하셔야죠.
1: 네, 예, 가셔야죠. 예.
0: 그래도 이제 천천천
2: 개그
0: 저는
1: 근데 아까 천천천 예능 방송에서 다시 잡지사로 돌아와서 좋다는 분들도 많네요.
3: 아무래도 예.
1: 댓글은 네. 반응이 좋아요.
0: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첨성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는데 네. 놀랍게 우리나라의 첨성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1: 하나죠. 하나 아니에요? 하나?
0: 첨성대란 이름이 붙은 게 한 10개가 넘습니다.
4: 아, 진짜요?
0: 네.
1: 그래서 어디?
0: 개성의 첨성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록상으로 평양의 첨성대, 영일의 첨성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었던 우리가 서운관 관천대도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빌딩 앞에 있는 게 소간이대인데 네. 대간이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훨씬 큰. 그러니까 그 간이대를 첨성대라고 불렀어요.
1: 근데 경주 첨성대랑 모양은 다른가요?
0: 다르죠.
3: 아, 완전 다르죠.
0: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어, 예. 그리고 개성의 첨성대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3: 식탁처럼 생겼어요.
0: 식탁처럼 그래요? 생겼고 그 위에다가 뭔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고려 때 이 첨성대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네. 이 첨성대가 과연 별을 관측하는 거냐. 별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데 별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별을 관측하지 않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1: 어?
0: 만이산에
3: 참성단.
0: 참성단. 그러면 이 첨성대가 아까 지기삼사랑 연결을 하면 네. 이게 하늘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잖아요. 천덕여왕이. 네.
1: 그러면 재단.
0: 재단 아닐까?
1: 아.
0: 라고 하면 첨성의 처음 의미는 네. 별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1: 아.
0: 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저기서 뭐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
0: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제는 저 제사를 어떻게 지냈을까를 이제 신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네. 그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상식을 덧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1: 예.
0: 첨성대와 관련된 기록들이 과연 별을 관측하는 건가라고 네. 했더니 고려 초 조선 초까지만 하더라도 첨성대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별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 없어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동국통감을 세조 때 이제 해갖고 성종 때 만들잖아요. 거기 예. 삼국사 자료가 나오는데
1: 예.
0: 삼국사 자료 만들 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나쁜 인물이지만 세조가
1: 네.
0: 주를 하나씩 다 달게 합니다. 주 없는 역사책은 역사책이 아니다. 라고 하면 삼국사 저료에 하나씩 다 다르게 하고 현재 경주에 전해지는 얘기까지를 다 적게 해요. 그런데 다 적게 했는데 거기에 몇 단으로 쌓았고 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1: 그럼 뜬금없이 아까 그 성종 때 등장한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 동국통감에 참여했던 서거정조차도 천문대를 뭐라고 봤냐면은 저거 뭔가 불교식 의식 치르는 데 아닌가라고 식구에 남겨요. 그러니까 서거정이 볼 때는 저거 불교식 의식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난 천문대라고 보지 않아.
1: 어허.
0: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 예, 예, 예.
0: 그런데 이 시기에 지식인들 머릿속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1: 오염됐다?
0: 네. 왜냐하면 뭐에 오염되냐면 첨성, 네. 별성, 네. 천문 누가 오염시키냐면은
1: 네.
0: 세종대왕이에요.
2: 이야 이거 위험한데
1: 지금
2: 이거.
1: 세종이
0: 네.
1: 오염을 시켰다.
0: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최초로 간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성 정시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고려 때까지

0: 얘기했던 부분들을 살짝 오염을 시킵니다. 뭐냐면 네. 내가 영일에 천문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첨성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첨성대가 영일이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 첨성대가 뜨는 곳에서 거기서 신라 때 그 누각박사, 천문박사 같은 사람이 천문을 관측했다. 여기에 두 가지 역사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1: 80초 남았습니다.
0: 네. 첫 번째는 경덕왕 때 천문박사, 누각박사가 있었지 그 선덕여왕 때 이런 천문 관측 관련된 관료가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영일의 첨성대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천문 관측이라는 걸 붙인 겁니다. 아.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였던 게 조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남이면서 제자예요. 김종직의. 아. 근데 그가 경주 첨성대를 네. 천문 관측대라고 인정을 하고 아. 그 기록을 수시로 찾아보면서 동국여지 승남이 만들어지는데 그 동국여지 승남이 중종 때 재편됩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네.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붙냐면은 네. 첨성대는 경주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중간에 올라가서 하늘을 관측했던 시설이었다.
1: 아. 라고 돼 있구나.
0: 라고 하면서 아. 삼국유사의 첨성대와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이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는 아. 첨성대를 별을 보는 것. 스로 인식하게 되었으니 네. 이제 여기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선덕여왕릉 도리천과 네. 이 첨성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 지식도 시기와 연구 성과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일땡. 와, 어떻게 천천을 야, 기가 막히네.
2: 세아님 일어나세요. 그만 자요.
3: 근데 저는 평소에 관심도 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1: 아,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기우시는 거예요? 박관희 선생님은?
0: 그래서 저도
1: 이제 재단이다 아니면 천문이다?
0: 재단일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 이제 저 모습이 비슷한 체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간이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이대라는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1: 박 작가님 아까 하시려던 말씀 거죠.
3: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재단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딱 보는 순간 진짜 직감한 게 저 밑에다가 불 피우는 숯 같은 걸 넣어놓고 그 구멍에다가 약간 바베큐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럼 이제 위에 굴뚝처럼 연기가 이렇게 나가고
1: 냄새가 좋겠죠.
3: 그게 저게... 이제 최고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불교 의식 딱 얘기하신 바람에 아 불교 의식이라면 바베큐는 아닐 텐데 아니,
1: 화덕 피자 느낌이죠.
3: 그런 걸 약간 좀 베지테리안 뭐 약간 그런 걸까.
4: 저게 아 이게 망원경이 만약에 있다면 저 구멍이 네. 의미가 있는데
0: 그렇죠.
4: 그냥 육안으로 볼 거면 저거 없이 그냥 보면 되지. 아.
0: 그렇죠.
1: 선생님도 재단에 한 표.
0: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창문이라기보다는 통로에 가깝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저거를 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첨성대가 저게 27단이 서 있으려면은 저 12단까지 흙이 차 있어요. 네. 그게 아니면 못 버팁니다. 그런데 그걸 흙을 다 채우면은 또 그 토압을 못 버텨요.
1: 아, 저 안에 흙이 차 있다고요?
0: 예, 흙이 어디까지냐면 아~ 그
1: 창문까지.
0: 창문까지. 아~ 그러니까 저걸 처음에 쌓을 때 그 저기까지 흙을 다 쌓은 다음에 그러면서 돌들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저거는 창문보다는 그리고 저게 밑에 기단하고 한 3도 정도 틀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밑을 보면서 건축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면 흙을 쌓아가면서 건축을 했겠구나.
4: 불 때는 날로 맞네.
1: 통보이 통보이. 진흙구이 진흙구이.
4: 봉화같이 봉화.
3: 불교가 도입되기 전에 만든 거 아닐까?
0: 그래서 선덕여왕릉하고 여기하고 동지일출선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아~ 네,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어요.
1: 우리 원더러 이류기님께서 심사위원 한 분의 점수는 낮을 걸로 예상되지만 진짜 유익한 이야기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저도 중딩 때 왕릉 소풍 가면 왕릉에 올라가서 놀고 첨성대에도 올라갔었어요.
4: 건강 검진하세요.
1: 이런 국사 시간에 이런 걸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헤이 로즈님도 계셨습니다. 박광희 작가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8: 삼익가구.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0: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첨성대 재단설,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첨성대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신라의 천문 관측 기록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과 당시 관측된 유성의 낙하 지점이 모두 첨성대 주변이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여전히 상당수의 학자들은 천문 관측소로서의 첨성대에 힘을 싣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유튜브에서 저희 라이브 방송 풀 영상을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C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코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6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2명이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에서 이런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그대로 확정되지만 한쪽에서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다시 사건을 검토합니다. 화해 권고가 확정될 경우 2016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은 10년 만에 종결됩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오늘 방한 중인 피에르 크랜빌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한국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할 것임을 밝히며 국제법상 전쟁 포로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적십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제외 공간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만 건의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시스템에 직원들의 이름,

0: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있었으며 직책이나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북한 한강댐 방류와 집중호우로 인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용철 단장은 임진강 주변과 하천, 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 필승교 수위는 10.15m로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 수위인 7.5m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조작이 늘고 핑퐁 지옥에 빠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잊지도 않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대담을 하면서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첫째는 경찰의 조작 사건이 늘어날 것이고 무능과 태만으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거나 장윤기 사건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경기 남부와 북동부에는 이른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2도, 습도는 92%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의 첫 번째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22년간 매일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 책 고도원 정신의 저자이자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인 고도원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10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아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받은 22년째 구두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구두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도 인생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많은 역경과 고난과 좌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은 더 그렇습니다. 더 절박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절벽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시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어느 동네에서 어느 형이 저를 이렇게 잘 안내해 주는 듯 하다가 똥통에 빠뜨렸어요. 똥이 범벅이 돼서 올라와서 제가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개인 기피증. 밖에 못 나가는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대학신문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의분에 넘치는 칼럼, 식계명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때 긴급조치 구호,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제적을 당했습니다. 786명의 대학생들이 집단 제적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위기가 왔어요. 2012년이니까요. 제가 출근할 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차가 뻥 뛰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푹 날라서 앞에 있는 콘크리트 벽에 꽝 부딪혔습니다. 차가 망가졌습니다. 저도 다쳤습니다. 디스크 파열. 어마어마한 통증입니다. 앉을 수도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앞에 콘크리트 벽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 그게 없었으면 지금도 하늘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제가 1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명상도 지도할 수 있고 몽골에서 말 타기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걷다가 이제 걸으려고 근데 걸어야 되잖아요.

엉금엉금 그걸 며칠을 하면 조금 일어서게 됩니다. 한 두 달 가면 일어설 수 있게 돼. 6개월 되니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그 유인원 외에 진화하는 거 그림 있죠? 딱 그거 여기서부터 나중에는 호모 사피엔스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척추가 다쳤습니다. 지금도 다친 상태에 수술받지 않았어요. 이 척추를 바로잡는 근육, 엉덩이와 허벅지에 연결되는 것을 코어 근육이라고 그래요. 이걸 키워야 된대요. 이걸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쿼트랍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스쿼트를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아세요? 스쿼트 하세요? 네. 땀 펌벅이 되면서 눈물 쏟으면서 지금 제가 몇 개 할까요? 아, 하루에 900번 합니다. 300번씩 3세트. 자, 글을 쓴다 볼 때 우리가 문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글은 건강한 근육에서 나옵니다. 정신의 부분에 정신적인 요소도 있지만 육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스쿼트를 하면서 아 오히려 급발진 사고를 당한 것이 나에게는 선물이었다. 또 다른 꿈을 꾸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절벽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오늘의 정신을 잊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절벽의 경험, 급발진의 경험도 오늘의 저의 정신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 근원적인 거, 바탕이 되는 것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과 연관된 어느 분의 어록이었습니다. 제가 세 분의 어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시골교회 목사였던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함석헌 선생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 상중하, 지금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네 권의 책을 주시면서 밑줄 긋고 그리고 독서 카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이가 상한다. 단단한 음식을 씹을 줄 알아야 된다. 정신도 그와 같아.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었던 그 책이 저의 정신을 키워주는 인생의 책이 됐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우리의 역사를 고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고대 문명, 고대 유인들의 삶 역사를 분석해놓은 역저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됐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다니다가 재적이 돼서 백수가 돼서 졸업장을 받아주지 않은 저를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께서 기자로 채용해 주셨어요. 자, 뿌리 깊은 나무 기자가 됐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좋은 잡지였습니다. 아마 그때 독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적자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돈을 걱정하는 그 친구분에게 이 한창기 사장이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한다. 20대 후반에 제가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멋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특별한 인연으로 고등원의 아침 편지를 쓰게 되고 저도 제 몸을 살리기 위해서 기부사종자센 만들고 아침편지 문화재단 만들 때 돈이 필요했어요. 5억의 기금이 재단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고생한 저의 집을 도네이션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 제 자식들, 제 자녀들 설득할 때 한창기 사장이 했던 그 어록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한번 미약하지만

나귀처럼 태우고 싶다. 그 뿌리 깊은 나무가 강제 폐간이 또 됐습니다. 신군부, 뭐 전두환 아저씨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제 폐간을 시켰어요. 또 백수가 됐어요. 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깊은 나무에 제가 쓴 기사, 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중앙일보 경제부장 하시던 분입니다. 이렇게 글을 맛깔스럽게 쓰는 친구가 백수라는데 이런 친구를 신문기자로 한번 시켜보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밖에. 뿌리 깊은 나무 기자가 돼서, 백수가 돼서 기자가 되니까,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켜보던 한 분이 그분의 인연으로 일간지 신문 기자가 됐습니다. 정치부 기자가 됐어요. 그때 만난 분이 돌아가신 평민당 총재 시절에 김대중 총재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젊은 기자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젊은 기자들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인생의 책이 있느냐? 저는 그때 인생의 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덜 아실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책이 놀랍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읽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책이 대학 시절 뿌리 깊은 나무 기자,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하면서 읽으면 막 영감을 주는 거예요.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노련한 정치인과 젊은 기자가 한 권의 책을 놓고 대화를 합니다. 이분이 눈동자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마도 그분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저를 불러서 청와대 연설 비서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책을 반복해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의 자양분이 되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씹을 줄 알아야 돼.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이가 상해.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해. 인생의 책이 있으십니까?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것이 고도원 정신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처럼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정신. 자, 정신이라고 하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를 만났을 때 어떤 기운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을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저의 정신을 잊게 한 것이 꿈입니다. 꿈, 드림. 꿈은 정신세계의 밑그림입니다. 그리고 꿈은 정신세계의 마지막 봉우리입니다. 목표예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가고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왜 스쿼트를 죽동사동 죽을 마시거든요. 매일 왜 하느냐, 이 꿈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아버지, 사회적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확장돼서 지금은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청소년들, 제이동포 한 750만 명 중에 24살 이하는 한 250만 명 됩니다. 이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같이 뒹굴고 꿈을 심어주고, 우리 국내에 있는 학생들과 메이크 프렌드, 서로 네트워크 만들어서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연애도 하고 꿈도 키우고 회사도 만들고 하는 것을 꿈꾸게 됐습니다. 누군가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적

아버지, 사회적 할아버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헌신하고자. 그것이 저의 꿈이고 꿈넘어 꿈입니다. 링컨의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수없이 미끄러지고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졌을 뿐이다. 우리는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절벽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강으로 갈까 고층 빌딩으로 갈까 망설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꺾이지 마시고 견디는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 목표, 그 너머의 꿈 너머 꿈을 향해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조율 한번 해주세요.
1: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22년간 매일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씨의 강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김현식이 부른 언제나 그대 내 곁에, 한영애의 조율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주체적인 삶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허유리 KBS 시사교양국 PD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허유리 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방송사 PD입니다. 허 PD의 프로그램 속에는 여성이 주로 등장합니다. 랩하는 할머니들, 할미넴 프로그램은 70이 넘는 할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크라이나 여성인 테티아나의 일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기록하는 시민기자 테티아나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허유리 PD는 방송 PD로서 자기 삶에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허유리 PD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힙합과 할머니 이 두 단어가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 안 어울려요. 네네. 제가 3년 전 제작했던 뮤직 휴먼 다큐 할미넴은 우리나라 할머니들의 인생을 자유와 저항정신을 담고 있는 힙합에 접목시킨 작품입니다. 쇼미더머니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휴먼 다큐에서 랩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게 좀 이질적이긴 하죠. 4명의 70대 시골 어르신들과 그리고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는 20대 래퍼 이들이 뭉쳐서 만든 크루가 할미넴인데요. 그중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희생과 순종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만 보더라도 할머니 세대만 보더라도 정말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네, 대부분 본인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면서 살아왔었죠. 네, 75년 한평생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할머니들이 랩 교실을 통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의 마음속 응어리와 인생 이야기에 비트가 얹어져 랩 음악으로 완성되는데요. 이 곡으로 대회에 도전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국제 에미상 최종 결선작으로 선정됐고 밴쿠버 국제 여성 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던 한국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들이 나다움을 되찾는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구나를 깨달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 말 저는 세계는 지금이라는 국제시사 프로그램에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상황이 고조되던 때부터 전쟁 발발 후 계속되는 전황 소식까지 꾸준하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인 현지인인 테티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살 된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자 한국어 강사인 테티아나는 아들을 폴란드로 피란 보내고 키이우에 혼자 남아서 현지 상황 그 전황들을 전해줬습니다. 일상이 파괴된 전쟁터에 홀로 남은 이 여성의 선택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테티아나는 그래도 참 씩씩했습니다. 마치 여군 마냥 씩씩하게 늘 대화를 저랑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얼굴이 씩씩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또 어둡게 계속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피란 보낸 아들을 그리워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외 조부모가 살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가 초토화되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서 발 동동거리는 그런 좌절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솔직히 저도 너무 심장이 떨렸습니다. 네. 전쟁 발발 전부터 테티아나와 이렇게 계속 소통해왔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리고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제겐 어느 외신 뉴스보다도 끔찍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온전히 본인의 심장을 셀프 카메라로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보내왔던 셀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매일 주문을 걸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되게 참 씩씩해 보였던 테티아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솔직히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그런 영상들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런 리스트와 함께 그리고 기획안을 들고 선배님께 찾아갔습니다. 테티아나 1인칭 시점의 영상일기 형식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처음부터는 좀 쉽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갔죠. 선배님 생각해보세요. 전쟁과 여성 그리고 성장하는 주인공의 서사, 이 세 가지 조건이라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덕분에 작년 6월 초 테티아나의 일기를 방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촬영 가지 못했습니다. 전쟁 초기 외교부에 여러 번 요청했으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큐 연출도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못할 거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독하듯 밤에는 우크라이나 시차에 맞춰 테티아나와 카톡으로 현지 카메라 감독하고는 왓츠앱으로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편집과 구성을 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편집실에서 머리를 뜯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매일 그렇게 소통하다 보니 멀리 있어도 늘 테티아나와 함께 있는 듯 했습니다. 제작 기간 중 테티아나와 함께 울었던 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녀가 동료로 같이 한국어 강사로서 같이 동료로 지냈던 분이기도 하고 친구인 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최전선으로 입대를 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전투 중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너무도 충격이 컸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이 전쟁을 널리 알리자며 전생에 데니스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테티아나가 제게 전해줬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큐멘터리를 잘 기록하자며 서로 다짐했던 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 함께 울면서 제작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전 세계 언론의 보도 영상을 보면서 말이죠.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에 대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던 것을 늘 계속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도시가 폭격 맞았고 그래서 사상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이런 게 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자주 보였던 장면은 그 전쟁터 속에서 폐허가 된 곳에서 여성과 아이는 늘 울고 있었습니다. 혹은 나약하게 있는 모습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테티아나 이런 시민들도 있는데 키위에 남아서 이렇게 본인의 재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안 보일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획 초기에는 전쟁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테티아나를 여성보다는 한 명의 시민으로 보이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약한 전쟁 피해자가 아니라 전쟁과 폭력에 하루하루 처절하게 맞서는 강인한 시민으로 말이죠. 그래서 테티아나를 표현하기 위해 메타포 이미지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네, 첫 그림부터 신발장에 놓인 신발과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움츠러든 테티아나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점점 그녀는 적극적으로 전쟁을 저항하기 위해서 그 신발끈을 질끈 묶고 집 밖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지 100일 동안 그 신발을 신고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전쟁 참상을 기록하고 전해줬는데요. 더 이상 이 전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저항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신발을 통해서 보여주려 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즉 이 신발은 전쟁터에서 주체적으로 저항해 나가는 시민 기자 테티아나를 의미합니다. 방송 이후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던 댓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고통과 생존의 위협을 감내하며 홀로 남아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시민 기자 테티아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민 기자 테티아나. 저는 이 단어가 참 뭔가 좀 뿌듯함을

0: 느끼게 해줬는데요. 아, 결국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전쟁터 속에서 편견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온전한 저항시민으로 전해졌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쟁을 대응하는 방식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는 것 자체도 뜻깊었고요. 지금도 테티아나는 아들과 떨어진 채 키우에 남아서 혼자 자기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현장을 기록하며 알리는 시민기자로서 계속 꾸준히 일하고 있는 거죠.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테티아나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테티아나입니다. 2022년은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이 손드리지 바뀐 한 해였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다짐했고 오히려 새로운 일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쿨하지 않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주어진 자리,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틀을 깨어나가는 할미네 멤버들과 테티아나를 통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을까? 나도 이런 치열함을 내가 하고 있는 일, 미디어에 잘 담아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서 신발끈을 질끈 묶고 집 밖에 나가서 전쟁의 저항에 나가는 테티아나를 소개했는데요. 이 질문으로 강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신발을 신기 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발끈을 묶고 나오셨나요? 그리고 내딛는 걸음마다 어떤 한계에 마주치시나요? 여러분의 발 한 걸음 발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내딛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였고요. 첫 번째 강연, 22년간 매일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인 고도원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 KBS 허유리 PD의 주체적인 삶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알버트 하몬드가 부른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피터 포렌메리의 Gone the Rainbow, 에이브릴 라빈이 부른 Imagine까지 함께했습니다. 만화 스누피에서 데이빗 베누아의 연주 찰리 브라운 테마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 뉴스입니다. 소방청은 오늘 북한 황강댐 방류와 집중호우로 인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용철 단장은 임진강 주변과 하천, 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 필승교 수위는 10.15m로 접경 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인 7.5m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차올랐습니다. 경북 울릉군이 독도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김성도 씨와 김신열 씨 부부가 사망한 이후 주민 없는 섬이 된 독도에 새 주민을 찾습니다. 울릉군은 독도의 서도에 있는 주민 숙소를 정비한 이후 새 주민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도 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은 독도에 머물고 있지만 주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달 중순 수출액이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했습니다.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2024년에 3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예고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해운사들의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글로벌 해운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선적과 하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어 이런 활동은 위반 선박을 제재 위험에 노출할 것이라며 나아가 예멘군의 작전 반경 내 어느 위치에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조작이 늘고 핑퐁 지옥에 빠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잊지도 않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대담을 하면서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첫째는 경찰의 조작 사건이 늘어날 것이고 무능과 태만으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거나 장윤기 사건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오늘 방한 중인 피에르 크렌벨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한국

0: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할 것임을 밝히며 국제법상 전쟁 포로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적십자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장 씨의 모친 육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챙긴 뒤 정작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6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2명이 와이즐레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에서 이런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1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고아였기에 고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조윤환 대표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떤 대빵 선배한테 되게 이뻤나 봐요 제가. 예. 딱 해서 얘 이쁘다고. 예. 얘 떼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초기에 살아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존윅이라는 영화 보면은 무장해, 그러니까 존윅 그 딱 있으면 보호해제 있어요. 그러면 쫙 커지잖아요. 근데 선배가 이게 내가 보면 이제 나도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기울르듯이 잘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잘해주면 내가 좀만 기울르면 바로 보호해제예요. 그 보호해제면 쫙 커져요 소문이.
2: 그럼 때려도 된다요?
1: 그래서 밑에 선배들 이제 그동안 이 선배 때문에 못 때리고
2: 못 때렸던 거 한꺼번에.
1: 보호해제.
2: 6살 때 거기를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눈치가 좀 빨라야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눈치 없는 애들 많이 맞아요. 그 저는 그나마 덜 맞은 입장인데도 많이 맞았죠. 왜냐면 이제 눈치가 있어도 이제 워낙 그 집합에서 돌림받다기 때문에 단체로 받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2: 애기들인데.
1: 네, 엎드려서 빠따 봤거든요.
3: 막 산에도 끌려가고 그랬던.
1: 그렇죠. 이제 산에 가면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계셔요. 그러니까 23살, 21살 선생님들이다. 여성분들. 그러면 때리면 너무 선생님들도 마음이 아프니까 말지 못해. 워낙 고3 선배들이 세니까.
2: 고3이면 뭐 어른이죠.
1: 그러니까 막 울어, 선생님들이. 근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눈물에 약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울면은 신호보된다는 얘기예요. 너 신호보되냐? 이 자식 봐라? 그러면 이제.
2: 더 맞아.
1: 그러면 선생님들 와서, 야, 떼지 마라.
2: 그치, 그
1: 여자 선생님들.
2: 여자 선생님.

0: 여자친구도 다 젊어진 뭐 20대
1: 예,
0: 밖에
1: 다 어려 20대.
0: 다 어리죠.
1: 뭐. 예, 다 어리 그 어린 나이 그 좋은 마음 오신 분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소풍 가자고요 잡리한테 예. 신어 보내면 소풍에 가면 소풍에는 가방에는 먹을 게 없이 먹대기 하나 들어가 있어 가방. 그게 소풍이에요 산으로.
0: 아. 더 맞으러 가는
1: 거예요. 네, 산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때는 신호를 못 보내는 곳으로 가요.
0: 그 아이들 그 다 굉장히 비좁은데 몰려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 뭐 큰 고3부터 지금 이렇게 7살짜리까지 다 뒤에 엉켜서 네. 뭐 식사나 제대로 할까요?
1: 거기다 식사뿐만 식사도요. 항상 네. 그 우리는 애벌레 나온 밥이 많이 나와요. 밥을 먹으면 애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피 뭐 김치도 맛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김치 먹냐고 또 김치 뭐 무기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계란 후라이를 뭐 그때 귀했지만 뭐 거의 그런 건 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점심시간 도시락 싸가 지금 급식이 없었잖아요. 네. 도시락도 선착순이에요. 한 80명이면 40개밖에 안 나와요. 40~50개밖에 그러면은 아침 일찍 그 도시락을 먼저 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왔고 1년에 용돈 500만 원? 500원? 네, 설날에 딱 해배하고 500원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나 이제 연말 되면은 그 원장님들이 이제 다 집합 시켜요. 네. 편지 쓰라고 후원자님들한테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후원자님이. 그러면 네. 그 100명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저 이렇게 후원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후원금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한 달에 1년에 500원 용돈 받고.
0: 1년에 500원.
1: 그래서 네. 그 원장님이 실은 그 횡령 때문에 감방을 갔죠. 그 원장. 그래서 그 시설이 뭐 가장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시설의 성학대나 폭력보다 더 이슈화 됐던 거는 시설의 그 부정부패 비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요. 생각보다.
0: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아이들 반찬이 다 그 모양이죠. 네.
1: 근데 그게 당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시설에서 이게 저는 이제 비교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삶들이 당연한 거고 단지 우리는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우리의 소원이었죠.
2: 네. 학교는 다녔습니다.
1: 이 학교는 의무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다 보내죠.
0: 그러니까 가는데 도시락이 반밖에 안 나왔대요.
1: 그나마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학교 생활은 그렇게 아이들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알다시피
0: 또래들이니까
1: 이제 주먹질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학교 가면 짱이죠.
1: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요. 학교 생활은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반찬 갖다 주고
0: 그렇지. 얼마나 단련이 돼서 매일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근데
2: 그러면 어렸을 때 왜 고아원에 있으면 입양도 되고 그러잖아요.
1: 네. 아, 예. 예.
2: 근데 안 됐어요?
1: 첫 번째는 시설에서 아이들이 입양하는 것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제 보낸다는 것은 시설의 어떤 중요한 소득 요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어떤 이익이 좋아야지만이 입양을 보내게 돼요. 보통.
0: 그러니까 누가 입양 가면 또 누구 하나 채워 넣어야 되니까 예, 머리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예,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 잘 안 되고 예. 예, 입양 돼도 이제 그 입양하신 분들도 이제 특별히 자기 선호하는 애들 고르잖아요.
0: 그 여학생들을 주로 선호하죠.
1: 예, 여학생을 선호하고 또 어린 애들 선호하고.
3: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 이제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1: 그 저도 첫 번째는 이제 좀 아까는 좀 어두운 얘기였는데 좀 부모님에 대한 아픈 얘기였는데 부모님의 어떤 그 부정적인 모습이면 얘기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기하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신기하게. 그건 제만의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후원자님들이 오더라도 저를 좀 이뻐했어요. 되게 조용히 수줍 눈치가 빠르니까 조용히 있었거든요. 네. 이뻐하고 있는데 야 너 어머니 원망스럽지 않니? 물어봐요 자기. 네. 아니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경험이 그냥 제 그냥 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영적 감각을 이런 걸 주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고아원에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먼 곳에서 이제 선교사처럼 전달을 할머님 계셨어요. 그 할머님이 이제 매주일마다 오셨냐. 꼭 한시 2시 모아. 그렇게 재밌게 놀 때. 그래서 우리 막 놀고 맨날 맞는 것도 맨날 맨날 맞지만 24년 맞지는 않잖아요.
0: 네, 모처럼 노는데.
1: 네.
0: 그 시간에
1: 막 놀고 막 그 뭐

0: 저기 뭐 저기 폐허 건물 가서 숨바꼭질 하고 막
1: 그때
0: 얼마나
1: 와요.
0: 재밌어요.
1: 어. 와. 그때 와.
0: 그러면은 딱 맞을 한 때 보면 좋은데. 딱 한마디 들려요. 네. 멀리 그 멀리서 집합 그 대박 소리. 집합 이게 뭐 우리는 선착순 항상 집합할 때 선착순이 들어가 있어요.
1: 거의 아, 늦게 오면 맞은 거.
0: 선착순 다섯 명 열 명. 다섯 명 미만은 빠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집합하면 긴장을 해요. 네. 막 뛰어가죠. 예배드려.
1: 예배드려.
0: 그러니까 대빵 선배들 자, 집에 자. 우리 예배드리라고.
1: 아, 전수 할머니 왔으니까 아, 예배드리라고 집합을 놓고.
0: 네 예배드리고 나 잔다 이거. 아,
2: 그럼 하나는 아. 싫었겠는데?
0: 어휴.
1: 싫죠.
0: 왜? 네. 애들이 정말 싫었어요. 그럼. 제 친구 23살에 그 이제 극단 연태로 떠난 친구가 있어요. 네. 신소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오면은 갈 선배들 있을 때는 네. 못하고 네. 갈 때 이제 갈 때 돌 던지고 다 외우지 말라고.
1: 할머니한테?
0: 어, 돌 던지고.
1: 오지 말라고?
0: 네. 근데 저는 그러진 못하겠더라고요. 예배는 싫은데, 그러니까 어르신에 대한 어떤 뭐랄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어요. 안타깝더라고.
1: 안타깝네요. 네. 듣는데도 안타깝네요.
0: 근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면은 솔직히 우리는 먹을 거라도 사와야 환영을 하는데,
1: 그치.
0: 그분은 먹을 것도 안 사와.
1: 빈손으로 와요?
0: 빈손으로 와요.
1: 와서 이런 거 대단해.
0: 가끔 산도 하나 갖고 와요. 근데 누구냐면 암기하는 친구한테 하나 줘.
1: 아, 상금으로 하나 주는 거요?
0: 그러니까 애들이,
1: 성경 말씀 하나 외우면 상금 네. 하나 줘?
0: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그 외모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애기 때는 네. 막 이쁜 막 나이가 할머니니까 다 싫어하는 거야. 어. 근데 또 설교도 재미없어.
1: 재미없어.
0: 성경 말고 가. 아, 성경 말고 가. 얼마나 싫어하고 재미.
1: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너무 속상하네.
0: 근데
1: 와,
0: 근데 신기한 이분은 그런 말을 해요. 네. 믿기지 않을 말을 해. 네. 얘들아. 오늘 이렇게 너희들을 전도하러 걸어오는데 10리를, 15리를 걸어오셔요.
1: 15리를?
0: 네. 귀한데. 하늘에서 음성 들렸어. 어.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한다고 하시더라. 너희들도 사랑한다고 하더라. 직접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다가 사망하신 거예요. 그 순교하신 거예요.
1: 왜요?
0: 네. 오다가 교통사고.
3: 아, 고아원에 오시다가?
0: 예, 예. 걸어오다가. 오. 그래갖고 이게 우연인지 이게 뭐인지 고아원에서 수도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안타깝잖아요. 할머님이. 그래서 가서 안타깝게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는 제 경험인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과 할머니가 여기 날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갖고 놀래갖고 오 하늘에 계시구나 하늘 나라가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냥 그 놀람 여운을 가지고 그냥 수도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서 장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오셨거든요. 예. 그 전도사님 약간 박력이 있으셔. 예. 그분은. 예. 그래서 이분도 또 특히 또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여기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 중에 하루에 성경책 한 장씩 읽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모든 기도 응답했다고 약속했다. 예. 너 너희들 한번 읽어볼 친구 있냐? 그때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궁금했거든요. 예. 그거 언제 손 들었죠? 예. 그 전도사님이, 야, 너 진짜 읽고 그냥 이러더라고. 예. 읽겠습니다. 예.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딱 한 장씩만 읽어라. 부담 받지 말고. 예. 요한계시록까지. 예. 아, 그거야 뭐 한 장 정도야. 뭐 읽죠, 내가. 예.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경에 타고 축복해 주시더라고. 예.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성경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성취가 매일 기죠. 매일. 창세기 1장부터. 역시나, 진짜, 요술나비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의 그 진입니다.
1: 진이.
0: 세상까지 당답해 주셨어요.
1: 당답해 주셨어요.
0: 세상까지, 아주 세상까지. 그래갖고, 근데 이제 가장 크게 기도한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이제 싸움 여전히 계속 싸움은 이슈였으니까 중학교 때 그때 중학교 때였거든요. 싸움이 이슈였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이성관계 속에서 좀 사람이 이제 그좀 인정 좀 관여 갖고 싶고
1: 아니 일본 싸움은 뭐 싸움을 잘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면 싸움을
0: 지지 않게 해달라고
1: 아 싸움을 안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고
0: 절대 지지 않게 해달라고
1: 아 그러니까 맞지 않고
0: 그렇죠
1: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는 거지
0: 아픈 거 걱정을 안 해요 많이 맞기 때문에
2: 그런 응답을
1: 질까 봐
0: 이게 참 질까봐. 그게 싫었어요.
1: 그러니까 1번이 싸움 지지 않게 해주세요. 2번은?
0: 그리고 운동 잘하게 달라고.
1: 운동.
0: 그 나이 때, 중학교 때.
1: 아까 연애요?
0: 연애가 아니라 네. 그 사춘기다. 네. 여자들 앞에 창피하면 안 달라고.
1: 여자들한테
0: 실수하지 않게 달라고.
1: 아, 운동 잘하게 달라고.
0: 그리고

0: 그래서 네 번째는 드림에서 솔로몬한테 지혜 달라. 공부 잘하게.
1: 솔로몬한테 지혜를 달라.
0: 네 가지 딱 이래. 네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거의 100% 응답하셨고. 네. 아빠처럼 마지막 그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 뵙게 되는 기도. 네. 근데 그건 빼고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됐었죠. 이 공원을 만들기 전까지.
1: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가 그 중에서 지금 총명한 지혜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롭게 공부를 하셨어요?
0: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학기에 네. 그 다음 학기에 2학년 2학기입니다. 네. 그 방학 때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 그 방학 동안 그 동안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밀리는 공부를 다 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2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딱 봤더니 그때 당시 88점 맞고 전교 10도 안했어요. 와. 그때 그 다음부터 계속 90점 넘었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시설에 전화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네. 야, 어떻게 이겨 이거? 뭐 어떻게? 영어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전화 왔는데 영어 선생님이 얘가 갑자기 어? 얘가 공부 영어 항상 20점 30점 맞는 애가 갑자기 한 개만 90 하나밖에 안 틀렸냐고. 어떻게 가셨냐고. 그러면 막 뭐 또 여학생들이 전화 오시 고원이 여학생들이 전화 고원인데 전화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시설에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점 VIP가 되는 거예요. 시설에서 예를 들면 싸움만 잘하면 말썽꾸러기라 시설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닌데 공부 잘한다니까 뭐 새로운 게 막 붙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막 물 용도 또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시설 총무님도 그때 잘 사는 애들만 입는 교복이 있어요. 금 단추 여섯 개 딱 이게 그것까지 저희 사줬대 걸.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불시약과처럼 살았죠.
1: 예. 그럼 공부 잘해서 이제 점점 상위권이 되면 약간 좀 으쓱했을 거 아니에요.
0: 예. 아 그러다가 실은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런 은혜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말씀을 읽고 지키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고맙잖아요. 예. 그리고 꼭 그때부터 11조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목돈 들으면 11조 꼬박꼬박. 예. 11조 뭐 이거 할머니 그때 저는 11조 뭐예요? 10분에 1,000원 내면 100원 내면 된다. 10분에 그 10분에 내면 그 11조라는 거예요. 예. 아 그거에 낼 수 있죠. 하도 11조도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벌어진 게 이제 도둑질 친구한테 야 이제 실은 내가 신을 만났는데 이제 도둑질도 함께 못하겠다.
2: 너랑 같이 못해.
0: 그래서 이제 근데 너가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딱 6개월만 같이 해줄게. 너도 6개월 뒤에 너도 끊어. 생각을 해봐.
3: 유예 기간 좋구나. 근데 신앙심이 생겼지만 믿음이 생겼지만 이게 그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내가 서열이 높아지면 선배가 했던 거 하거든요.
0: 네네.
3: 그거 고스란히 하지 않아요?
0: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이나 위에 선배 맞는 강도는 똑같아요. 어차피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이나 밑에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선배가 나는 크면 애들 안 때릴게. 그러면 이제 고3 되면 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똑같이 때립니다.
2: 그러면
0: 형 안 때려요. 개인적으로 이제 싸우다가도 그 옛날에 관계였기 때문에 또 관계 풀리면 형 우리 안 때리고 있잖아. 야 인마 너도 대빵 대봐라 이놈아. 똑같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저도 마음을 꽉 먹었죠. 나는 절대로 이걸 지킨다.
1: 애들 안 때린다.
0: 그때 하나님이 도와줬잖아.
1: 하나님이 도
0: 어떻게 보면 이제 입양이 된 거죠 아버지께. 입양이 돼서 새로운 신분으로 사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아인데 그때는 완전히 저는 이제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죠.
1: 그럼 중기 때 그 하나님 만나서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쭉쭉 공부 계속 잘한 거예요?
0: 아니요. 그게 갑자기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인데 공부의 매력을 이게 맛을 보니까 공부의 매력을 알겠더라고요. 야 이거 공부 대단한데 공부? 공부할 때 장난 아닌 거예요 정말. 학원에서도 무료 스카우트 무료로 스카우트해서 학원 나 무료 다녔거든요. 그 무료 시내 저. 그리고 막 후원자 들어오면 옛날에는 1년에 500원 정도 만 원도 주고 막.
1: 아 공부 잘한다고? 후원자
0: 원래 누가 줘? 그 11조 10만 원 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자도 너무 이제 드라마를 많이 봐갖고 성공하고 싶다. 이게 막 화려한 막 회사. 그때 딱 하나 현대그룹밖에 딱 나와. 현대그룹. 현대그룹 들어간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전에 뭐

0: 제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실은
1: 네.
0: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근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1: 네.
0: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아요? 했더니 목사? 아 목사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 예. 그거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공부를 하고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지니까
1: 네.
0: 중요한 걸 그 중요한 그 수학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딱 알려주면 알 텐데 이거를 학원에서 물어봐야 돼. 집에서 물어봐야 할 텐데.
1: 네.
0: 없어.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 내가 크면 이 고아이들 공부하고 싶은 애들
1: 아.
0: 공부할 줄이다. 이게 사회복지사야.
1: 예.
0: 두 가지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겠다는
1: 예.
0: 이게 뭐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1: 예예. 예.
0: 그럼 뭐 간접적인 선을 한 거죠.
1: 네. 예, 좋잖아요. 좋은 기도잖아요.
0: 어, 예.
1: 네네.
0: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세속적이고 난 누가 내 신앙 컨트롤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예. 교묘해지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싸움 이게 싸움 이제
2: 싸움
0: 시설도 우리 친구들도 다 듣게 되면 짱이 없고
1: 아.
0: 짱이 없고. 뭐.
1: 원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싸움 지지
0: 예,
1: 않게 해달라고.
0: 그러지 않아도, 예.
1: 안 지면 1등인 거잖아요.
0: 싸움 시키면 항상 내가 이겼거든. 여기 예. 세대라도 싸움 시켜요. 선배들 구경하고.
1: 아, 그래요?
0: 예.
3: 아이고.
0: 고개에서는 설 1위고. 그리고 애들, 우리 친구들 막고 있으면 좀 짝이 가서 때려줘야 돼. 이런 사람이 싫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공부까지 잘해져 보니까 이제 얘들하고 이제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아, 임마. 너 인마 혼자 공부하지 말고 인마 친구들 알려줘 애들 예예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집합상 상태에서
1: 예.
0: 내가 걸어가면서 예예예예 손가락질 한번 예예 얼굴 딱 대고 이런 애들 머리도 돌머리고 독이 빼두면 돼 어떻게 하십니까
1: 예.
0: 뭐 딱 하면 애들 직선도 못 내 그렇게 딱 그렇게 내가 삶이 이제 나 자신 이제 내 개인 그러니까 내 성공 그래서 이제 내가 변질된 거죠 어째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 이게 혼자니까
1: 네.
0: 근데 하나님이 역시나 무섭게 광야, 이제 저를 이제 훈련시켜. 저는 이제 좀 고아들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좋은 게 뭐냐면,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1: 네.
0: 기초적인 걸 건드리면 끝나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밥도 해주고 집도 해주잖아요.
1: 네.
0: 근데 그냥 엄마, 아빠 없으니까 그런 거 끊어버리면 나는 끝나거든요. 되게 훈련하기가 편해요.
1: 네.
0: 하나님이. 이제 성문용을, 아니, 여기 성문.
1: 성문 기본 영어?
0: 예, 그 마지막 장이었어요. 다 외우고.
1: 예.
0: 예 중3 때 외우고, 방학.
1: 예.
0: 딱! 마지막 장이 갑자기 꺼끔해지더니,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장이.
1: 예.
0: 그때부터 증상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1: 무슨 증상?
0: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아무, 이게 잘 안 들어와.
1: 예.
0: 그 예전에 하나님의 중학교 1학년 때 지혜를 받을 때는, 단 10분만 공부해도 내가 실과 같은 건 100점 맞았거든요.
1: 실과. 예, 예, 예.
0: 10분만 공부해도 바로 그냥 쉬는 시간에.
1: 예.
0: 그러니까 제가 그 벼락치기를 하자 우리가.
1: 예, 벼락치기.
0: 벼락치기 하면 한문 같은 거는 10분만에 못 하니까 그런 건 해요 미리 다. 한문 예. 같은 건 다 외우고. 근데 실과 쉬운 것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
1: 예.
0: 10분에. 그냥 놀 거 다 놀고 벼락치기로 끝내버렸거든요.
1: 예.
0: 근데 갑자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예.
0: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특수반에 들어가서
1: 네.
0: 이제 쟁쟁한 데로 가서 경기를 붙는데
1: 네.
0: 안 되는 거예요.
1: 공부가 안 돼.
0: 안 돼. 점점 성적이 떨어져.
1: 네.
0: 치아인은 아닌데 배위권으로 떨어져. 그래서 그 시설에서 이제 막 나한테 너 공부 안 하고 노냐, 너 기숙사 보내주고 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
1: 네.
0: 나 일 못 하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1: 네, 네.
0: 그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도 막 억까지 생기니까 하나님 한번 저랑 해봅시다. 저 이게 머리를 막아도 내 손은 못 막습니다. 손은. 막 공부해. 깜지 엄청 하고 막. 옛날에 깜지였잖아요. 엄청 하고 막. 애들 그때 우리 기숙사에서 거의 12시까지 공부시켰어요. 우리 기숙사에서.
1: 네. 그러니까
0: 사관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시켰거든요.
1: 네.
0: 난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막.
3: 손을 못 막아. 깡이 보였어요, 방금. 네.
0: 안 돼.
1: 아니, 손을 못 막으면 머리 안 들어오는데.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되니까
1: 네.
0: 죽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3: 아,
0: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공부 외에는 저는 이 시설은 조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 없으면 난 끝난 거예요. 난 알아. 그러니까 더 집착하고 더 내가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지경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1: 예.
0: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죽겠더라고요.
1: 예.
0: 성경 시작을 다시 펼쳐.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하나님 저에게 다시 치유 좀 허락해 주십시오.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박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용기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최근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가장 오래 1위를 기록한 현대 인물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서전에서 나를 만든 책이라며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빌 게이츠뿐 아니라 세계 부자 순위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병법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이 손자병법과 36개입니다. 손자병법은 전략에 가까운 책이고 36개는 전술에 가까운 책입니다. 36개가 조금 더 실질적이라 우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6개의 주제가 있고 각 주제마다 6개의 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개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계책이 마지막 6번째 주제 패전계입니다. 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계책인데 대부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31개 미인계로 시작을 합니다. 미인계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2개는 본진을 비우는 계략인 공성계, 33개는 서로 반목하게 하는 계략인 반간계, 34개는 자신을 희생하는 계략인 고육계, 35개는 여러 가지 계략을 묶어 쓰는 연환계, 마지막 36개가 달아나는 것이 최고의 계책이라는 주의상계입니다. 그래서 도망칠 때 쓰는 말이 36개 주랭랑입니다. 이러한 병법서는 고시대에 전쟁에 사용했던 것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경쟁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경쟁사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병법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병법서를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가장 표본이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냥 뚝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정복해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자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입성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훈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과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회망입니다.

0: 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병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동행하며 의지하여 여호수아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 지난 한 주 믿음으로 사시며 승리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한 주간 결코 화를 내지 않으리라. 자,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 주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새벽 알람 소리에 시계를 끄고는 그만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지 라고 마음을 먹었으나 벌써 한 주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미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용서하려는 마음과 미워하려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그의 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행하는 것은 저것입니다. 되고 싶은 나는 여기에 있는데 실제 나는 저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사도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중에 사도로 칭송받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솔직함 앞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사도가 이와 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니요. 아직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성도의 심령 속에 거룩한 것을 기뻐하는 성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가 거듭나는 그 순간 새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심겨진 이 새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선포된 저주에 그는 아멘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에 그는 또한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비록 그를 정죄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의 1.1획이라도 바꾸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을 읽으며 그 법을 묵상하며 그 법의 정신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이며 그것을 탐내지도 말라. 그러면 성도는 탐내는 마음조차 죄로 여깁니다. 비록 속여 빼앗진 않았어도 탐내는 마음이 그를 슬프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새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이토록 즐거워하는 그의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 다른 본성을 두고 탄식합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그를 줄곧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그를 괴롭혔으며, 강단에 서려 하면 그 앞을 막아서 괴롭혔고, 일거수 일투족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는 결혼식장까지 쫓아와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까지 끼어들어 괴롭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너는 누구냐 하며 그 괴물의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속의 얼굴은 바로 그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또 다른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지 않는다면 그 본성은 그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런 죄에는 결코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만 아직 그 자리에 서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옛 정욕과 새 본성이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옛 본성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새 본성은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인이다. 자, 여기에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그는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후회하면서 그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싸움에 져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그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슬프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된 욕망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가 무도한 아주 부도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거듭난 심령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죄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식탐이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갈등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갈등은 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죽어있다면 저는 음식 앞에서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씨름하는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던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병의 진짜 무서움은 손발이 문드러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의 무서움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상처를 입어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은 소리 없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 브랜드 박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통증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슬프십니까?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고 탄식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마음에 애통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통증이 없는 환자는 살이 썩어도 웃지만 살아있는 자는 작은 가시 하나에도 아파합니다. 통증은 살아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은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은혜 받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때 바로 그때 마귀가 그를 공격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제대로 십일조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근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아픔입니다. 근심인 것입니다. 이 사도의 싸움은 격렬했습니다.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는 그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자의 자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직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수록 그는 자기 본성 속에 죄를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일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볼루온이라는 무서운 괴물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아볼루온은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볼루온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고 용의 날개를 달고 있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인 아볼루온이 소리쳐 말했습니다. 너는 본래 내 백성이 아니냐?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크리스찬이 거절하자 아볼루온이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방패로 막고 또 막았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손을 다치고 발을 다치고 그리고 몸에 피를 흘렸습니다. 마침내 기운이 다 빠져 그의 손에서 칼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볼루온이 외쳤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던 크리스찬이 손을 뻗어 다시 그 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한마디와 함께 크리스찬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아볼루온이 용의 날개를 펴서 저 멀리 날아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다. 그리고 때로는 집니다.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시 붙든 그 칼에 있습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오늘 말씀의 가장 풍성한 위로는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하는 성도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묻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순덩어리요 자주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죄에 맞서 싸우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힘들지라도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0: 문제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선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의사 되신 구주께로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마음에 병이 있사오니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속에 부패가 있고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사오니 나를 건지소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건강할 때는 사랑하고 병들 때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났을 때만 사랑하고 넘어졌을 때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멀리 쫓아버리며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어찌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젖먹이가 두려움 없이 어머니께 의지하듯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팔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자 할 때는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하는 마음이 주로 향한 갈망이 없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필경 제가 형편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빠르게 임하는지 여러분은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위에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선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선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요즘 장마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며칠 동안 지리멸렬하게 비가 오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런 변화의 주된 요인이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라고 하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기후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들은 자연이 보내는 신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돌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소리엘의 좋았더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이 발표된 지 30여 년? 예, 이 정도는 됐을 텐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곡을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불렀다는 게 참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이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좀 마음 아픈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는데 참 오랫동안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고 풍요라는 이름으로 많이 버리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아픔을 쉽게 지나쳐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자연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필요하겠죠? 자, CCM에는 이렇게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다시금 되살리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CCM 캠프에서 들려드리는 여러 찬양으로 오늘의 음악에 어떤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미니스트리의 별과 고래,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정말 환경을 지키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죠. 좋은 씨앗,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요즘에 서울은 비가 오는 밤에 집중호우가 어제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거의 한 3시쯤 잠이 들까 말까 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 뻔했다가 빗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런데 거의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러고 밤에 이렇게 비가,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우중충한 날씨에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새날 님도 충남 아산 비가 내렸다 그쳤다 그러네요. 푸른 동사님, 여수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햇볕은 쨍쨍, 내 이마는 땀 줄줄 하루였다고. 김숙희 님도 대구도 온종일 햇볕 쨍쨍이었어요. 준희비 님, 청주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몇 차례 내렸어요. 이렇게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구, 청주, 여수, 아산 이렇게 각 도시의 이름을 부르면서 왠지 그곳을 여행하는 것 같은 살짝 그곳에서의 추억도 떠올려 보면서 감사합니다. 소나기라는 곡이 있어서, 물론 가요는 아니고요. 이길승의 소나기라는 곡. 이 있는데, 주님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하셔서, 비가 많이 내린 곳도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그런, 또 너무 가물어서 걱정했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참 이렇게 날씨 하나에도 너무 많이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또 이웃나라에서는 갑작스러운 태풍과 돌풍에 막 그 도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길, 그리고 너무 많은 비 피해가 없기를, 지혜로운 우리들의 준비하는 손길이 또한 필요하기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져보면서 또 찬양도 그런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이길승의 소나기에 이어서 장마 기간에 어울리는 곡 같다고 새날님께서는 폭풍 속의 주를 써주셨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헤리티지가 함께하는 아주 멋진 곡이죠.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헤리티지의 폭풍 속의 주, 또 앞서 이길승 소나기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5학년입니다. 826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엄마와 함께 도서관 갔다가 이제 집 가는 길입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 연도 회사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추천합니다. 엄마가 시험 잘 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뒤에 다 R을 붙여서 그 5학년답게 문자를 이렇게, 엄마 시험 잘 보셔야겠어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에 그 경력 단절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혹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걸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이렇게 자녀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엄마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사랑스럽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면 또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같이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할게요. 찬미워십 우리 다

0: 이거에 맞춰서 2세들, 참미워십 2세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키즈 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임동준 님께서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노래한 곡이 또 있는데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인경 예수아의 Little Girl 준비했어요.
1: 메모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영이 되고 성령

장수님께서 신청하신 김명식 난 예수가 좋다오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인경 예수와의 리를걸 참미워십 2세들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해드렸어요. 우리 너무 예쁘게 5학년인데요. 사연을 또 엄마 응원 파이팅 사연을 보내준 우리 친구에게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엄마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모바일 쿠폰은 본인이 직접 쓰셔도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로 이렇게 전달하셔도 되니까 대신 사용 기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원하게 교환하실 수 있는 커피 한 잔 우리 엄마 응원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찬미 신곡을 신청곡으로 바로 또 알려주셔서 제가 얼른 찾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CCN 공부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공부방 시간에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살짝 미뤄두고 있었던 거였는데 정현우님께서 새 곡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진한 전율이 있어요 하시며 어제 제가 찬양을 전해드렸을 때 신곡이 나왔다고 바로 알려주셔서 오늘 공부방 전에 우리 같이 들어요. 조찬미가 부릅니다.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김순주. 또 만나워십에 보이지 않는 손 장윤영의 겸손도 모두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데닐로 몬테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 자주 많이 내린 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마다 기꺼이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죠. 공무원, 소방관, 경찰, 국군 장병들.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위험한 현장에 가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은 더더욱 아니죠. 서로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마음, 또 그 수고로 위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이 위험한 순간마다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파주에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패스하자님이 알려주셨고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어여쁜 재현님 계신 것도 비가 내리네요. 갑자기 비가 무서워.

곱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빗소리 덕분에 당양노 볼륨 더 올리면서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워님도 비 소식 알려주셨어요. 내리는 비는 정말 적당하게 그리고 은희의 비는 흠뻑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 이대헌의 목소리로 은혜비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짱가님 반갑고요. 정아짱님은 오늘 쉬는 날이라 오실 수가 있었네요. 이어지는 곡 함께 들을까요? 김형미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김형미가 불렀고요. 김도현이 부른 오직 주만이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님, 어이구, 걷고 계시네요. 그쪽은 비가 안 내리나 봐요. 예, 오리지인님, 검진 받으러 가시는군요. 이 검진 받으면 금식해야 돼서 힘든데, 얼른 마치고 죽 드세요. 그때 먹는 죽이 진짜 꿀맛이에요. 성민님은 아빠 뵈러 부산 가는 차 안에서 찬양 듣습니다. 가시는 길더 안전할 수 있게 좋은 곡들 들려드릴게요. 코스모스님의 신청곡 다윗의 노래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쉬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마치 내일처럼 반응하는. 오늘도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일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땅 아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달려가서 돕는 분들이 있죠. 참 고마워요. 그죠? 황태규 아빠님도 반갑고요. 근무 중에 출첵해 봅니다. 몰래 하는 기쁨이에요. 1273번님 반갑고요. 야,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신청하신 곡 함께 들어야죠. 참 다행입니다. 우은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이지연님께서 소소한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함께 합니다. 큰아들 이재훈 군이 지금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 사전 행사 청년 전문가 포럼에 한국 대표 3인 중 한 명으로 참가해서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과 또 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로 배움과 소통의 시간 갖고 오늘 행사 마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주를 향한 창문을 열고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기도로 신청합니다. 빛을 들고 지상으로. 이 행사에 함께한 전 세계 청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감동이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지연님, 이거 소소한 소식 아닌데요? 큰 소식인데요. 소식을 접하는 우리도 자랑스럽고 재훈 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 복음의 빛을 들고 말씀과 그 나라를 전하는 재훈 군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텐츠 싱어즈 앨범에서 들었고요. 찐파랑님께서 근무하며 듣다가 또 기도하게 하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에 출발하는 선교 불안하고 두렵지만 기도로 다시 무장해 봅니다. 아멘. 불안이 감사로 그리고 기대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도로 바뀌길 바라며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찐파랑님과 함께 들을게요. 바울의 고백, 지영이 불러요.

나요한 유은성 외에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한 곡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이 곡은 준희빈님과 함께 들었고요. 지영의 바울의 고백 그 전에 함께 했어요. 1913번 쓰시는데요. 여기는 울산이에요. 지난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비가 안 오길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가 쨍쨍한데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니까요. 비 내리는 지역은 막 내리고 또 내리지 않는 지역은 이렇게 비를 기다리고 늘 감사해 님도 경남 고성입니다. 여기는 며칠째 비 예보는 있는데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가뭄입니다. 한 줄기 소나기라도 내려서 모든 채소와 식물들이 잘 자라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길 또 많이 내린 지역은 이제 해가 옮겨가길 바라면서 이 곡은 2부 첫 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늘영광님께서 CBS 레인보우를 듣기 시작한 지 정말 10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근데 아니 어찌 이리도 글 쓰는 게 서툰지 항상 당향로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찾고 따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글 쓰는 게 서툴다뇨. 이렇게 잘 쓰시는데. 추억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리 놓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삼남매 아빠께서 일하면서 힘차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신 찬송이었고요. 우리 아들 작은 아버지 그 목사님 교회에서 특송했던 찬송인데 은혜롭습니다. 블루딱따구리님. 그 목소리, 예. 찬양 특송했던 그 목소리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감사해 님이 신청하신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웨이 홈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리비 님께서 비는 오지 않고 구름 구경합니다. 오후에는 또 비 예보가 있던데 우리 가족들 어떤 불편함도 없길 소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두 곡으로 시작했고요. 홍삼명주님께서 내일 세택에서 전시가 있어서 올라가는 길 아들과 직원 주려고 심어놓은 옥수수, 수박, 복숭아 땄습니다. 와, 오늘은 차에서 계속 듣고 갈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전시회도 잘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사랑행복마음님께서 큰아이가 알파인스키 선수입니다. 초3 여름에 해외로

체육 훈련 보내놓고 요괴뱃의 노래를 엄청 들었거든요. 지금 그 꼬마는 고1이 됐고 지금 해외에서 훈련 중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또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길, 건강하게 돌아오길, 모든 움직임과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며 함께 들을게요. 유괴뱃의 노래 조찬미가 부릅니다.

너에게 3148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정은이 불렀고요. 주천미, 요괴뱃의 노래까지 함께 했어요. 수연님께서 어제 오후부터 치안 증상이 있었는데 퇴근한 후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데 딸 지수가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기도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딸의 믿음에 또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은 속이 편안합니다. 아이고, 기도의 힘이네요. 따님의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 귀하고 이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감사와 기도가 소화제였어요. 그죠? 커피향기님, 주님의 은혜의 햇살을 바라며 홀리원 하늘 위의 하늘 주의 친절한 팔에라는 부제가 붙은 곡 신청합니다. 딱 좋은 게 지금 좀 밝은 분위기의 곡 나가도 좋겠다 싶을 때 딱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하늘 위의 하늘.

나라의 출국 날짜가 정해지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비자 인터뷰만 하면 중요한 준비는 다 마치게 되는 듯해요. 22년 동안 집을 떠나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딸아이, 독일 가서 잘 해낼 수 있겠죠. 독일에서도 교회 열심히 나갈 거라면서 작은 성경책 준비하는 딸아이,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토토로님과 함께 피아워십 앨범에서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도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쭉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듣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일하심, 함께하심을 누리는,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길 바라고, 우리 당양로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패밀리님께서 생일 축하 사연을 보내셨어요. 아니, 이분보다 더 많이 칭찬받는 셀 리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나 패밀리님이 속한 교회 셀 리더님, 이번에 20살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드리려고요. 다만 세 번째 20살 생신이라는 거, 갑 중에 갑, 환갑이십니다. 얼굴이 동안이라 절대 60세로 안 보여서 놀라고요.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예, 그 카리스마에 놀라고요. 아름답고 신실한 전미정 집사님이 아내라는 사실에 또한번 놀랍니다. 와, 이분 다 가지셨네요. 작년 말부터 오랫동안 하시던 일에서 은퇴하시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 중이신데, 바쁘신 중에도 셀리더 교육이나 행사에 다 참석하시고요. 신방도 다 챙기시고요. 또 성가대장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장혜수 집사님, 우리 9816 셀원 모두가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예, 원래 셀 모임이 목요일이고 생신도 목요일인데 셀 모임 날짜가 변경됐다고 미리 축하 사연 보내셨어요. 신청하신 곡, 축하곡,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숲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장혜수 집사님 생신 진심으로, 예, 특히 올해는 환갑을 맞으셨으니 진심으로 더 축하를 드리고요. 9816 세런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길요. 신청하신 하나패밀리님의 신청곡, 그리고 장혜수 집사님을 위한 신청곡,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숲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준이마음님께서 친정엄마가 70세이신데요. 공장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세요. 주 6일을 일하시니까 너무 힘드시대요. 본인 식당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정리하시고 직원으로 일하시게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감사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 하실 정도로 힘드시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힘나는 곡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어머니를 위한 그런 마음 기도 담아 곡을 신청하셨는데, 너무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감사가 나오지가 않죠.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그냥 누구에게는 평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작은 불씨가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번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작은 기쁨,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기쁨들로 인해서 감사가 내 마음속에 번지게, 예, 그렇게 어머님께 새로운 힘이 솟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아님,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에요. 김대환, 주수진이 부릅니다.

어머니를 위해 김대환, 조수진이 함께 불렀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이 계시기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

꿈을 통해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길 원합니다. 새로터닝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아드님 그래도 뭘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왜 이제 방학 때 되면은 평상시보다 더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특히 뭐 조금 서로 마음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게 되면 속상하거든요. 더 부모의 마음은. 근데 옆에 그래도 슬그머니 와서 밥이라도 먹어주면 아유, 이제 뭐 방학이 된 애들은 방학인 대로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그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부모들은 애 같다고 걱정되고 또 슬그머니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럴 때 결론은 기도뿐이더라고요. 하경승주님께서 오늘도 비가 아주 그냥 아유 막 쏟아집니다. 궂은 날씨에 노트북까지 말썽이 나서 일도 못하고 식은땀 줄줄 흘리는 중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지금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네요. 날씨도 그런데 또 해야 되는 일도 쌓여 있는데 도구까지 말썽을 부리면 진짜 속상한데. 오늘 당양로에서 함께 하시면서 들려드리는 찬양들이 좀 힘이 됐길 바랍니다. 어여쁜자연님, 우리의 모든 것은 감사죠. 오후에 막내 동생 신장에 물혹이 있어서 수술하는데 그 수술이 잘 되는 것과 또 회복이 잘 돼서 일상생활, 그 회복도 잘될수 있도록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중보기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짝꿍과 거래처 가는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젤라님, 오늘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딸기님은 성경 필사하면서 방송 들으셨는데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고 또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2769번님도 함께 하고 계셨어요. 들을 수 있어 너무 좋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당양놉니다. 고맙습니다. 우주 레터, 아, 아니구나. 러브 레터군요. 러브 레터님께서, 오늘 라면을 먹으며 귀팅하다가, 예, 사연을 보냅니다. 주일 저녁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쏟으며 은혜 받았던 곡인데요. 함께 듣고 싶어서 이곡 들려드려요. 신청해요 하셨어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멘 많이 했는데 오늘 행복하게 어디에 계시든 감사로 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찬송가 작가 크로스비 여사에 의해 예수 나의 전부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된 찬송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하워드 돈이 자신이 작곡한 곡조를 크로스비 여사에게 건네주면서 날마다 매 시간 이란 제목으로 찬송시 하나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곡조를 들어본 크로스비는 이 찬송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라는 시편 17편 8절 말씀에 근거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탄생될 무렵 크로스비 여사는 이미 미국에서 저명 인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사람들은 그녀를 초청했고 크로스비 여사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기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 있는 크리스천이 할 일은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생명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되신 주 감상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파리바게네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음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0: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2026년 07월 22일 03시 20분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22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는 기도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의 아픔을 품고 세상의 눈물을 품는 중보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축복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외롭고 지친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를 세우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올 줄 아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나를 소진시키는 희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더욱 온전하게 빚어가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여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세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총성과 증오가 멈추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득 목사였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정인이 부르는 주 나의 피난처, 조준모가 부르는 찬양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어서 브라운 월십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36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36편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성경 낭독 시편 36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지은 그룹이 전합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서울 바하합창단입니다. 찬송가 191장 양 99마리는 트리니티 싱어즈입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본문으로 내가 죽어도 내 기도는 죽지 않는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간구했던 그 제목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당장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잊으신 건 아닐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생명보다 길고 믿음은 기도자의 숨결보다 오래갑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만 복이 머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는 그의 생애가 끝난 뒤에도 이삭의 삶 속에서 계속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 기도의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늘 불확실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자녀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기도했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에게로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내가 오늘 눈물로 심은 씨앗이 반드시 오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요셉은 임종 직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출애굽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부탁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믿음은 약 400년이 지난 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됩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의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이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모니카는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니카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그의 삶과 사상은 세대를 넘어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모니카가 드린 기도는 단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 움직였습니다. 수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0: 받았음에도 그에게도 끝내 응답이 늦어진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친구 두 명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뮬러가 죽기 직전에 회심했고, 또한 친구는 뮬러의 장례식 직후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기도는 장례식 이후에도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현대 선교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 원리를 봅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가다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의 사역은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와 기도는 수많은 청년들을 선교지로 이끌었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다시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족 가운데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고, 남편을 죽였던 이들 가운데서도 교회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죽음보다 더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왔다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도 성경을 건네며 복음의 씨앗을 남깁니다. 그 씨앗은 훗날 조선 땅에서 놀라운 열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있었고 한국 교회의 시작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백홍준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경 번역과 전도에 힘쓰다가 옥사했지만 그가 심은 복음의 씨앗과 기도는 평안도와 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과 수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기도했던 그 사실은 사라졌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한국교회는 그 기도 위에 자랐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한국교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시대를 지나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들. 그분들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다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심은 믿음의 씨앗과 뜨거운 기도의 눈물은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찬란하게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사회 곳곳에 그 영향이 스며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도자는 사라졌어도 그 눈물의 기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는 눈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열매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기도는 죽지 않는다. 내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물의 기도를 믿음으로 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 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익투스의 찬양입니다. 갈망, 크레이브가 부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7월 22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샤이너스가 부르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크룩스의 찬양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1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목사 부총회장직 입후보자는 충청로회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와 강원로회 춘천동부교회 김한호 목사, 평북로회 세상예빛교회 전세광 목사 등 3명이 입후보에 접전이 예상됩니다. 예장통합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부와 서부, 중부지역에서 권역별 정견 발표회를 갖습니다. 첫 정견 발표회는 다음 달 4일 포항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7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을 마치고 오는 9월 22일 본투표를 향한 두 달간의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기감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전국 12개 연회에서 입후보한 21명 전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서울 남연회와 중부연회, 충북연회, 미주특별연회 등 4개 연회 후보는 선거 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유일하게 3파전으로 치러지는 삼남연회를 비롯해 경선이 진행되는 나머지 8개 연회 후보들은 기호 추첨을 마치고 열띤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가 지난 21일 충남 고대도에서 제13회 칼 기출라프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칼 기출라프는 1832년 고대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를 알리는 일에 힘써온 대구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는 귀칠라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 하나로 쇄국 정책이 한창이던 때 조선에 발을 내딛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인 PCA 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 목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미국 PCA 교단 내 한인교회 담임 목사 115명이 참여한 목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41%가 현재 영적으로 소진된 상태라고 답했으며 69%는 10년 뒤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선교학회가 지난 17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유니사대에서 선교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송주혜였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0: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오늘 말씀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이야기가 있긴 해왔지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대면했다든가 얘기를 들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던 모세의 삶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 다시 상기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광야일수록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 그것을 가리켜 광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철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장소를 광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됐다. 미디안 광야의 서쪽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는 호렙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시작했던 서론과 연결을 시키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오늘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갔더니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은 무슨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비상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나무가 타는데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다고? 더더욱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시덤불 같은 거라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1, 2분 안에 다 타버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통나무를 불 속에 넣었다면 오랫동안

겠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될 때까지 있으려면 한참 있어야겠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타오르다가 금방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도 않고 계속 사라지지도 않고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상한 비상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합리성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 있는 초자연의 어떤 세계, 비상식의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상식의 세계가 있고 비상식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이 비상식의 세계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믿을 수가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세계에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조금 이상한데? 그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탁월한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야. 육의 세계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어.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 물론 기상청에서요, 뭐 북서풍이 불어와서 이렇게 뭐 경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바람이 왔다가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돌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다가 오기도 하다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마치 영의 세계는 그런 거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 신앙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첫 번째 사건을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너의 논리로 되지 않는 삶이 있을 거야. 네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야. 그 일을 경험해 봐야 돼. 그게 내가 오늘 보여주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내가 말하는 거거든. 알겠니? 라는 의미는 아닐까.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피신해 왔지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바로왕이 다시 나를 불러주지는 않을까? 그럼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법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그래도 왕자로 살아왔으니까 말이죠. 혹시라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단지 그 순간에 바로의 왕이 조금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다시 부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있었을 법도 합니다. 또 하나, 그를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혹시 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당신이 와야 됩니다 라고 옹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30년이 지나요? 40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 났네, 내 나이 이제 벌써 80이 된 노인이 됐네, 이제 끝난 인생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법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이제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광야의 삶을 살아 이제는 내 나이가 80이 되어서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기가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모세야, 너 다 끝난 것 같으니? 아니야,
세상의 상식은 다 끝났습니다.

0: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너를 찾는 이도 없고 너를 옹립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너를 지지해 주는 애굽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의 인생 다시 타오를 수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상식의 삶을 사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 좋은 직장도 못 갔어, 결혼도 시원찮게 했어, 그 집안도 별로야. 그럼 우린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 야 너는 그냥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야 너의 인생 배운 것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백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삶은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비상식의 세계를 살게 될지도 몰라. 너 이거 믿어? 라고 해줄 마음은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모세에게 마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늙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인생으로밖에 안 돼요. 80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 양떼를 몰고 있어요. 누구의 양떼요? 이드로의 양떼래. 자기 양떼도 아니요. 이드로의 양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 너의 인생 끝나버린 떨기나무, 타버린 재 같은 나무가 아니라 뭐요? 계속 타오를 수 있는 나무야. 어떠세요? 이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신앙의 삶은요 조금 절망하고는 거리가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요, 타오르는 불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상식의 세계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새 친구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게 달구어졌느냐 하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은 던지러 오다가 다 타버렸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꽃 속에서 타지 않고 있었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무슨 뭐 얘기가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상식에서 떠나 있는 세계일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일 비상식의 세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면 되지. 열심히 돈 벌면 되고요.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가지고요. 한 자리라도 더 찾으면 되지. 못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이거는 상식.
1: 2026년 07월 22일 04시 45분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하지 아니하는 거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상식적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에이 뭘 저거 뭐 그냥 잘못됐나 봐, 저거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나 봐,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럴 리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 놀랍고 큰 광경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뭐하러 갔대요? 돌이켜가서 보려고 했대.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비상식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어야 돼. 궁금해야 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니 어떻게 불타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자식이 끝이 난신 인생인데 끝이 나지 않을 수 있지? 궁금해서 보러 가야 돼. 여러분 세상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말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알므로 비웃더라. 세상이 여기 상식에는 비웃는 거예요. 에이 무슨 씨 죽은 애가 뭔 살긴 뭘 살아. 비웃더라.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불타지 않을 수가 있지? 1분이면 다 없어질 재가 될 저 나무에 어떻게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는 거지? 그 속에 여호와의 사자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뭐라고요? 이 큰 광경을 뭐예요?

0: 영으로 갔대.
1: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야 돼. 호기심이 많아야 돼. 좀 더 다른 말을 하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그냥 에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뭐다안 되는 건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식의 세상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비상식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수 있는 자리라는 것. 인간의 조건이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끝났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내가 한번 봐야지. 내가 한번 봐야지.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세계에 대하여 콧방귀를 뀌고 있다? 헤이, 그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뭐, 그런다고 뭐 별일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겠다.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과 저는 발을 계속 들이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걷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막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먹는데 같은 걸뭘 먹으니까, 늘 먹으니까 맛이 없어. 야, 우리 진짜 애굽에서 고기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차라리 죽고 말지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만이 아니라 닷새만이 아니라 열흘만이 아니라 20일만이 아니라 너네들의 입에서 냄새조차 나는 것이 싫을 만큼 내가 고기 먹여줄게. 하나님이 그래요. 민수기 11장 가서 읽어보셔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에이, 하나님 뭔 소리예요? 민수기 11장 22절, 23절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는 얘기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상식의 세계요. 에이,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뭐예요? 에이,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 200만도 넘는 이 사람들을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스무날. 이것도 아니라 막 입에서 막 그냥 냄새조차 맡기 싫을 만큼 한번 먹여줄게.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이 땅에 양떼와 소떼 다 잡은 이 사람들 한 달, 두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1장 23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비상식의 세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비상식의 세계에 대하여 자꾸 궁금해야 돼.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궁금하셔요? 아니면 안 궁금하세요? 에이, 뭐 교회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말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윤리적으로 맞으면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말지 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난 믿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난못 믿어. 그러실래요? 아니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의 세계에 대하여 여러분이 계속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디뎌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발걸음을 내디디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지만 바로 지나자마자 여호와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가 나 아직 못 믿겠냐? 형태가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세계 너머에 비상식의 세계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건 너 모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어떤 막 영적인 갈망이 필요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가시 그건 못되지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막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세계는 논리의 세계만은 아니잖아요. 상식의 세계만은 아니잖아요. 상식의 세계는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 거고요. 애가 죽었으면 숨이 끊어졌으면요 숨을 안 쉬면 끝난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불러. 그래? 형태가 이리 와봐. 형태가 이리 와. 내가 보여줄게. 내 손이 짧지 않거든. 내 손이 능력이 없지 않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거야. 너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 볼 거야. 응하게 되는 것, 응답되어지는 것 여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궁금증,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그것을 해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요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 자 한번 가볼게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궁금하잖아. 저는 막 궁금한데 하나님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 자리에 그 비상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 좀 있게 해주세요. 나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그의 사원 게하시 그와의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됐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돼서 마침내 굶어 죽을 정도까지 포위가 오래되는 겁니다. 보급로를 다 차단해버려가지고 이 사원이 보니까 막 완전 막 아람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끝장난 거죠 뭐. 그래서 엘리사에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러니 그때요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들보다 많다 그래요. 그러고는 엘리사가 막 기도해.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차. 그럼 영적인 세계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요.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세계는요 상식의 세계예요. 우리 상식만 잘 돼도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걸 뛰어넘은 비상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서 모세에게 늙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 비상식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대하는 영적인 갈망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호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130년을 살아보고 한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의 인생은 어떠한 세월을 사셨습니까? 모두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이 자서전을 쓰시면 책 몇 권을 써야 할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연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과 성공한 삶의 희망을 걸고 노력합니다. 살면서 순간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치고 힘든 세월을 산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해서 이스라엘이라 했고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됐어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인데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까? 복받은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 그의 마음은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을 그의 일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출생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서름을 겪으면서 첫째가 되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그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무로 인해서 항상 형에게 밀리는 생활했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에산촌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에산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경에 10번 이상이나 에산촌이 약속을 어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번 이상을 속았어요. 결혼식까지도 속았어요.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죠. 여러분, 큰딸라는 마음이 없었고 둘째 딸 라헬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딱 하고 그땐 전기불이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천막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옆에 생각지도 않은 네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속임수의 결혼식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14년을 싹을 박지 않고 일을 해줘서 나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하고 결혼하게 됐지요. 에산촌 집에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양과 염소 떼가 많아지니까 에산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에산촌은 추격도 받아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종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이 환도뼈, 그러니 지금 고관절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고관절이 빠졌다. 그래서 쩔뚝거렸다. 그 정도로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땅에서 이제 고향 땅에 사는데 열두 아들이 있고 딸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런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자녀가 강간 당할 때 부모는 가슴이 어떻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 오빠들이 가서 강간은 그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러자 그 성이 막 난리가 벌어지니까 도망을 가요. 베델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되게 사는가 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옷에 피 묻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죽었다고 보고를 하네. 미치는 거죠. 이게 험난한 인생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죽은 걸 알았는데 또 제일 사랑하는 부인 나엘이 베냐민 났다가 난산으로 죽어요.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지금 야곱이 겪은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습니까? 성도님들보다도 훨씬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예? 또 잊고 사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정처 없는 세상을 살았다. 내가 마음을 두고 살 곳이 없는 그런 곳을 살았다는 거죠.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150년에서 70년 사이를 살았거든요. 거기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자기 인생을 보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아, 20대는 몰라요. 여기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 이러실 거예요. 70대 넘으신 분들은 더 마음이 와 닿을 거예요. 꼭 나보다 더 야곱은 힘들게 살았네 이럴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수고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해석을 하면 고생하는 것이라. 수많은 고생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사느냐? 고생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수고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괴로운 것이고 수고하고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라고 성경이 답을 딱 정해놨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뜻인가 이게?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요. 솔로몬, 나 다 해봤다.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세상에서 없는 지혜도 하나님께 받아보고 가장 지혜롭다는 칭찬도 듣고 내가 부인을 천명이나 거느려봤다. 천명. 천명이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천명을 다 기억합니까? 성경에 첩이 일천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 해봤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 그런데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지금 바람 잡았어요. 남는 게 없네.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돼가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세상 걸 다 가지려고 그러고 부자만 되면 행복한 줄 알고 높아만 지면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쫓아가는데 다 바람잡으라는 것이 바람. 네가 아무리 잡았다고 해도 너는 잡은 것이 아니야. 헛된 것을 잡은 거야. 인생은 구부려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것을 깨달았다. 다 헛된 짓이다. 지식을 많이 얻어서 박사학위를 10개를 갖고 있어도 헛된 짓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헛된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다 헛된 것인 것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그랬어요. 네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냐? 지혜가 많냐? 너는 머릿속이 복잡해. 항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지식을 더해 아는 게 많으냐? 네 마음에는 항상 근심이 있다. 아는 건 이만큼인데 내 사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 너는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철학을 정확하게 집어서 탁 가르쳐주잖아요. 너는 네가 성공했다고 하느냐? 너는 지금 바람잡은 거야. 바람잡아놓고 뭘 성공했다고 그래? 네가 무슨 단체 회장이냐? 너 바람잡은 거야. 그게 무슨 성이냐? 너 그 자리 내려와봐라. 누가 너 기억해 주는 거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일평생 살아보니까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맨날 이 일 저 일로 근심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이 많고 이것이 인생이다. 성도님들이 평생 좀 잘 살아보려고 고생했는데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전세 살고 어떤 사람은 월세 살고 어떤 사람은 겨우 빌라 하나 갖고 살고 집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집 없는 사람이 50%나 돼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대로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종이야. 능력도 나타나. 죽은 자도 살렸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니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평생 수고했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애썼다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줄였다는 거예요. 목도 말랐다는 거예요. 굶었다는 거예요. 추웠다는 거예요. 헐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되면 만사 오케이? 그냥 행복 100%?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어? 수많은 고생을 너희가 겪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너희가 살고 있는 거 알아. 남편으로서의 무거운 짐, 아내로서의 무거운 짐,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 자식으로서의 무거운 짐, 회사 가면 사장으로서 무거운 짐, 또 사원은 사원대로 해야 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걸 다 안다. 내게로 오라. 너희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말을 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배우려는 마음도 없어요. 건성으로 듣고 가요. 그러니까 영원히 교회를 나와도 못 깨달아요.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안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일을 해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것 엄청 힘들죠? 쉬워요? 오늘도 주일날 낮에 교회가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줄

0: 100m는 서야 되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에덴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 34장에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넣고 죽어. 젊다고? 예쁘다고? 20년만 지나봐라. 쳐다도 안 본다. 아무리 미인한 미녀도 60 넘어가면 안 쳐다봐요. 60 넘어가서 남자나 여자가 쫓아다니는 건 그 딱 하나예요. 돈 보고 쫓아다니는 거야. 돈 없으면 아무도 안 쳐다다녀. 60 넘었는데 나 월세 사는데 나한테 시집 올 사람 아무도 안 와. 아시겠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고생입니다. 땅의 것을 모두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고생과 수고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값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값을 받아요. 이걸 알면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값을 덜 받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계속 지어요. 그래서 죄가 더 쌓이니까 죄값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죄지은 인간들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보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 주어진 목숨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이런 인생을 알았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 나오면 세상 방식으로 여러분 살면은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냐? 사람들에게 진짜 삶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릇이 있다. 질그릇이 있고 녹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듯이 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니까 남의 그릇 쳐다보지 마라. 네가 질그릇인데 은그릇 쳐다본다고 은그릇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대로 되지도 않고 욕심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행복이 없다. 빈손 잡은 것이다. 바람 잡은 것이다.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 주신 대로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걸 주었어요. 너희 하루에 한 호멜씩만 거두어. 절대 두 호멜을 거두지 마. 이건 뭐예요? 주시는 대로 살아라.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두 호멜을 거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 나서 못 먹어서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한 호멜, 한 호멜만 먹, 딱 거둬. 그것만 먹어. 그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다 주신 대로 살질 않고 욕심 부리다가 자기 인생 망쳐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요? 욕심 때문에, 부활하는 그 욕심 때문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욕심 때문에 너는 망한 거야. 주신 대로 감사하게 살았으면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텐데 또 욕심 부리다가 다 망한 거야. 사람에게 죗값으로 험악한 세월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사느냐? 너 소망을 땅에 두지 마.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 하늘에 소망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찬 가부로서. 찬 가부는 뭐예요? 가부니까 애롭고 가난하죠. 옛날에 가부들은 다 가난해요. 여러분,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너 왜 외롭고 가난하게 한 줄 알아?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네 가부가 돈 많은 남자 만나기 전에는 네가 땅에서 무슨 소망이냐? 근데 돈 많은 남자는 너 쳐다도 안 봐. 왜? 젊고 예쁜 여자만 쳐다봐. 돈이 많은데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만 쳐다보지 너같이 배나온 여자를 좋아하겠냐? 네가 돈 많아봐라. 너도 그럴 건데 뭐.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 소망을 두었으면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하나님 나는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땅엔 이미 내 소망 끝났습니다. 가부가 된과 동시에 끝났어요. 나는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너를 애롭게 한 거고 가난하게 한 거야. 넌 그 뜻을 모르고 불만 불평이냐? 너 부자 돼봐라. 네가 날 제대로 믿을 것 같냐? 기도할 것 같냐? 너 부자 되면 기도도 안 해. 예배드리러 오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리. 그리고 불만 불평이나 해. 아, 이 교회는 왜 저런 설교만 해? 다른 교회는 가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고 막 위로해 주는데 왜 저 목사님은 맨날 오면 가슴 찢어지는 얘기만 해? 그럴 거야. 부자는 설교를 안 들어. 평가를 하지. 가난한 사람은 설교가 가슴에 막 배겨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부자도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돈은 많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도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해서 항상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봐, 너 지금 험난한 세상 살고 있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준 거야. 왜 기도하라고 했어? 소망을 나한테 두라고. 하나님께만 두라고. 땅에 두지 말라고. 이런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결국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시간 낭비하고 고난 속에서 험악하게 살다가 죽어 죗값으로 더 고생하는 곳, 즉 영벌 받는 곳으로 갑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해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죽도록 노력하였지만 성공해서 위에 올라가 보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험난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욕심 부리지 말고, 둘째로 하나님 주신 대로 살고, 셋째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넷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섯째로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여섯 번째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성도님은 지금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섯 가지 다 하시는 분은 복이 터져서 김밥이 옆구로 옆구리가 터진 것처럼 복 받으신 분이고, 교회를 다녀도 이 여섯 가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입니다. 진리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6번입니다.

0: 한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의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일도 예민하게 느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차가운 말 한마디는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의 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가족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랑을 말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이 짧은 말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따뜻한 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힘든 여름을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여름 말 한마디에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시원한 위로가 되고 더욱 행복한 여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구 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1: CBS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2: 참 세상이 지키 당신 곁에 CBS 라디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6: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5: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나가고 나면 그동안 물에 가려져 있던 크고 작은 바위와 조개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항상 가까이 있었지만 물 아래 숨겨져서 보이지 않던 세상. 이런 걸 보면 썰물의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풍요로움이 물러가는 것 같은 썰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에도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 삶의 바닥에 숨겨진 소중한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네, 정통 찬송가를 영어로 들으니까 감동이 색다르다고 팽이아범님. 비어있는 선곡표를 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메꾸어 주신 겁니다. 최선자님 주신 노래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 위에,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님 인 더 스윗 바이 앤 바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꽃마리님 듣고 싶어 하신 곡은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였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흐렸다가 맑았다가 개었다가 비가 오다가, 장마철이라서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날씨 예보가 잘 맞지 않을 때도 많고요. 하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래도 장맛비가 소강 상태인 지역이 많은데요. 구름이 짙게 낀 아침, 흐리지만 고요한 하늘 표정을 담아서 이 아침 잔잔하고 평화롭게 함께 시작해보죠. 박운성님 주신 노래입니다. Safe in the arms, 주 예수 넓은 품에.

굳은 날씨 속에서도 내일 목까지 욕심내서 무리하게 완주했죠. 하지만 숙소에 누워 온몸에 통증을 마주했을 때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는커녕 목적지에 빨리 당도하겠다는 집착으로 보낸 하루가 어쩌면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속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순례자를 뜻하는 영어 필그림의 어원은 들판을 가로질러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속도의 문명을 잠시 내려놓고 두 발로 대지를 밟으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가 순례자죠. 작가 밀란 쿤데라는 말했습니다. 빠름은 망각과 하나이고 느림은 기억과 하나다. 속도를 줄여야 비로소 소중한 가치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터전을 떠나 길을 나선 길위의 신앙에서 시작됐습니다. 속도에 저당 잡혀 정작 중요한 영혼의 소리를 잊은 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잠시 속도를 줄이고 주님을 향해 천천히 걸으며 이미 가득한 내면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복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느림의 은혜

어떤 청취자분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방금 흐른 이 버전을 사바나 초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바나 초원이 생각나고 길이 있네 사자 표범이 달려다니는 라이온 킹의 장면들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우모자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였고요. 오늘은 최병진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김민정 아 교회보다 저를 좋아하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좋아하고 우리 집에서는 처나무적 외손자 한진우 이사가서 더 보고 싶은데 생일입니다. 늘 건강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드립니다. 예, 예 대부분의 집에서 그 손주들, 아기들이 왕이죠. 제일 큰 손님이에요. 그쵸? 손주 오는 날 집에 맛있는 게 제일로 많고 또 역시 시아버지 사랑,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군요. 며느님을 며느라기 이렇게 부르시는 게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먼 타국에서 듣는 미나님 목소리가 반갑게 들리는 오후입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오동나무님.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참여하신 데니보이님 계신 곳은 지금 캐나다가 산불 때문에 대낮에도 뿌옇고 공기가 퀴퀴하대요. 매년 여름철마다 이런 산불 연기의 고통이 늘 이어진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데니보이님 댁 인근은 어떤가요? 울 나라사랑님,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집 애가 미국에서도 지금 레인보우로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함께 하시려면 이 CBS 레인보우 앱을 폰에 설치하셔야 해요.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갑니다. 에밀루 해리스 웨이퍼링 스트레인저, 방황하는 순례자, 일부 닫는 곡입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1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17억 원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편법 꼼수다.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청와대는 통상적인 매매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논란 오늘은 야당의 의견 들어봅니다. 경제통이죠.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인기 코너 뉴스 연구소가 1시간 확대됐죠. 오늘 김재일 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청년 정치인 두 명이 함께합니다.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상근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함께합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발로 뛰는 기자들의 취재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죠. 뉴스 디테일도 오늘 2부에서 이어집니다. 7월 22일 뉴스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경향신문 박순문 기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요. 또 이른 아침부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하원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하는 방식은 이제 박순봉 기자가 일단 뉴스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하고 그 뒤에는 네 분이서 같이 네. 뉴스에 대해서 또 평을 하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박순봉 기자도 워낙 필드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6: 네.
3: 박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6: 근저당 17억 7천만 원.
3: 예,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아파트는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세게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7: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6: 아파트 매도하는 과정부터 좀 보면은요.
3: 예.
6: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해온 분당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29억 원에 팔렸고요. 근데 이게 5개월 만에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돈의 흐름이 그러니까 부동산 돈 버는 수단이 되면 안 되니까 주식으로 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거든요.
3: 예.
6: 솔선수범 차원에서 2월 달에 집을 내놨고요. 사실 1주택자라서 대상은 아닌데 이제 솔선수범이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고 그 집이 5개월 만에 팔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가 된 과정에서 이례적인 지점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14일 지난주 화요일에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3: 예.
6: 이틀 뒤인 16일 지난주 목요일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등기 친다고 하잖아요. 주택 매매 마무리 과정까지 이틀 만에 처리가 된 거예요.
3: 예.
6: 근데 이게 보통 아파트 거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내고 그리고 등기 이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다. 이게 첫 번째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 제목인데 이 판 아파트의 근저당권이 17억 7천만 원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잔금을 다 받아야지 등기를 넘기는 거잖아요.
3: 예.
6: 다 받아야지 넘기는 건데 사는 사람이 잔금을 치를 여력이 당장 없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팔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을 빌려준 것처럼 설정을 하는 겁니다.
3: 예.
6: 그러니까 좀 나중에 갚으시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수인들은 10월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했느냐.
3: 예.
6: 이 대통령이 판 아파트가 곧 재건축될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받는 게 핵심이에요. 그 집에 사는 것보다는 분양, 그 재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핵심인데.
3: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6: 맞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어느 시점 이후가 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 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 예.
6: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들으신 대로 범보수가 총 공격을 했는데 비판의 지점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꼼수 거래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출을 막아놓고 대통령이 사금융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썼고요. 두 번째는 솔선수범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제값을 다 받으려고 규제를 우회한 게 아니냐. 이게 두 번째 비판 지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 아무래도 매수인한테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지인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예.
6: 어제

0: 청와대는 어떻게 해명합니까?
1: 어제 뭐 팩트체크 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설명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이었다. 이거 흔히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재건축 거래할 때요. 재건축 아파트 거래할
0: 근저당
1: 때.
0: 근저당 설정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1: 그리고 두 번째 시세보다도 낮게 판 거고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 이걸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산 사람 지인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는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예.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이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패널들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기 이긴 두 분은 이미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댓글 토론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잠깐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원기 부대변인의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2: 일단 이게 논점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0: 예.
2: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박순봉 기자님 잘 정리해 주셨듯이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해놓고 이제 대통령 본인 집 매도할 때는 매수자에게 근저당을 잡는 이른바 이제 대출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맞냐 이거 꼼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요약이 되는데
0: 예.
2: 이게 여러 가지를 다 섞어놨어요. 첫째로는 일단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 규제가 타당하냐 이런 정책 논쟁이 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정부도 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상으로도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고 서울 아파트값 74주 이상 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출 다 쪼매놓으니까 이제 불만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논쟁은 이제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0: 예.
2: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정부 정책과 모순되는 어떤 거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정부 규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동자산 현금이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 갚으면서 이제 살다가 그게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 이걸 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대통령 돈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0: 예.
2: 원래 10월 달에 잔금을 넣기로 했는데 소유권은 그 전에 준 거거든요. 방금 잘 설명했다시피 거기가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0: 조합원 지위 때문에
2: 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려면은 그 사업 시행 고시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0: 예.
2: 7월 말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17억의 상당의 잔금을 유예하는 대신 사실 유예도 아니에요. 원래 10월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대신 이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잡는 이제 보험 성격의 어떤 거죠. 근데 그건 꼼수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토론하다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0: 예.
2: 뭐 서초구의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160몇 억짜리인데 그거를 50% 이상인 90몇 억을 근저당 잡고 거래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당국에서 다 따져요. 대통령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실제로 토호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실물이 있느냐 소명이 가능하느냐 혹은
0: 예.
2: 이 잔금을 기다려준 매도인이 있고 자산 자력 여력이 있는 매수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금융으로 말하는 건 너무 지금 현실을 호도하는 거다.
0: 예. 그러니까 대출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낸 사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게 꼼수 거래냐 이런 걸로는 원래 투기성 거래를 도와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2: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예. 딱 맞는 사례인 거죠. 자기 자산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잔금을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예.
2: 이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랑 충돌하지 않는다.
3: 그러니까 이제 뭐 일리 있는 주장이시긴 한데 이걸 자꾸 뭔가 그 어떤 잔금의 유예 내지는 입주의 유예로 축소하려는 듯한 이 두둔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좀 그렇게 좀 결이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결국 관건은 대통령께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 17억 7천만 원을 잔금을 유예해 준 것이 사실상의 금융거래냐 아니냐. 로 간주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전 이 토론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피담보채무 그러니까 받아야 될 보장될 그 본 금액에 대해서 보통은 110%에서 130%를 설정을 합니다.
0: 예.
3: 근데 100%가 넘어가는 10에서 30%는 왜 설정을 하냐면 만약에 피담보채무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의 지연이자 내지는 체납이자 연체이자 등을 결정해 놓는 거예요.
0: 예.
3: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은행도 그렇지만 사인간의 채무에서도 보통 이자를 받거든요. 그러면 보통 5%에서 10%로 가정했었을 때 이제 17억 7천만 원에서 5%라고 가정한다면 한 8천만

0: 정도 됩니다. 그럼 다달이 한 7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받는다. 안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 근저당으로 설정해 놓은 17억 7천만 원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러한 사례, 그러니까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그 사례가 이미 대법원과 여러 가지 하급심 판례에서 민법상 준소비대차, 그러니까 금융거래와 간주한다라는 그 판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금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단지 그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꼭 대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어떤 거래, 뭔가 이상 거래라는 것을 인정하는 전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이긴 총장님의 얘기는 이게 일종의 금융 거래이기 때문에
0: 네.
1: 17억 7천만 원 근저당에 해당되는 이자를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0: 그러니까 이제
1: 이게 은행,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0: 은행
1: 건가요?
0: 대출은 아니지만 대통령 본인이 은행이 돼준 거예요.
1: 예, 예.
0: 어떤 신용을 알고 그러니까 매수자 인터뷰도 나왔지만 그 매수자 처음 봤다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동네 이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신용을 알고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 알고 3개월 동안 잔금을 유예해 줍니까? 어떠한 경우도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1: 예.
0: 소유권을 먼저 등기를 쳐준 다음에 3개월 동안 17억 7천만 원을 안 받다가 나중에 받겠다? 이건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용의 공여로 봐야 되는 거고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는 이 정도는 금융 간의 어떤 거래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전 그래서 이게 뭔가 대출의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금융거래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네. 금융거래니까 이자가 만약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다면 뭔가 특혜나 편의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건지 아니면 금융거래 자체가 문제라는 건지.
0: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1: 예.
0: 말 그대로 편법인 건데 또 들어보니까 변호사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반복되면 대부업법으로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이제 이게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핵심은 그겁니다. 국민들의 대출은 크게 묶어놓고 대통령 본인의 집 고가 주택을 팔 때 거래할 때는 뭔가 이 개인적인 사적 신용 공여라는 우회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점, 그 방식의 괴리와 어떤 방식의 처분의 어떤 그 박탈감이 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잊지 못하고 이건 그냥 단지 재건축의 권리 이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면 되게 공허한 거죠.
1: 예. 김진일 평론가님.
2: 네, 뭐 어제 좀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두 분의 뭐 의견도 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편법이냐 꼼수냐 아니냐 이거를 넘어서 그동안 정부 청와대 대통령이 했던 말들 이런 거 그 방향성하고 어긋난다라는 게 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
1: 예.
2: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이건 내로남불이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 대출 한도도 뭐 규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1가구 1주택 실거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 하지 않으면은 뭐 집을 팔라 아니면 아예 실거주하라고 들어가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어찌 됐든 지금은 관저에 있고 본인이 실거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1: 예.
2: 이거에 지금까지 이 정부의 방향성은 뭐냐면은 어렵게 해놨어요. 거래를 어렵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에 궁극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거래가 안 되면은 싸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이 실제 그럼 얼마나 싸게 내놨냐 그 시세를 보니까. 한 30억짜리인데 한 29억 원에 한 1억 원 정도 싸게 내놨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그럼 이게 정말로 많이 싸게 내는 거냐. 화통하게 그 저기 이제 한성숙 총리처럼 이 한성숙 총리는 역삼동 오피스텔하고 양평동 전원주택 합쳐가지고 8억 원 손해봤거든요.
1: 예.
2: 그 정도 화끈하게 좀 내려놨으면은 30억짜리를 한 25억에 내놨으면은 그러면은 빨리 팔렸겠죠.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은 못 버리겠고. 그러니까
1: 예.
2: 이거는 이런 꼼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한 거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정부의 방향성하고는 안 맞고 내로남불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2: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느냐. 관저가 있으니까 대통령도 당장 돈이 안 필요하니까 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라는 관저를 쓸 수 있는 특혜죠.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1: 방식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2: 돈이 너무나 많던지 아니면은 내가 살 집이 따로 있던지 이제
1: 예.
2: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 저도 이게 의견들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저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 사실은 쟁점들이 있는데 이 쟁점들이 뭉뚱그려서 왔다 갔다 보니 누구는 잘못됐다. 누구는 불법이다. 꼼수다 또 내로남불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 의견들이 사실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쟁점을 약간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냐 편법이냐만 약간 시간을 좀 짧게 얘기를 주시면 이게 불법이나 편법이냐고 보십니까?
2: 불법도 아니고 전 편법도 아니라고
1: 편법도
2: 봅니다.
1: 아니라고
2: 편법도
1: 뭐요?
2: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도 네. 이사 가는 날짜가 서로 안 맞으면은 단기간에 이 근저당을 설정을 해가지고 예.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그래서 그거를 그 중간에 돈이 비는 거를 메웠는데 지금은 안 되.

0: 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개인이 이제 근저당 설정해서 이 사람이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돈 안 주면은 이제 복잡해져요. 경매 들어가고 이거 다 팔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1: 원래 그렇죠.
0: 설마 대통령한테 그 정도 하겠어?
1: 예.
0: 압수수색 들어가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상호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예. 가능한 건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1: 꼼수는 아니지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은 관저가 있으니까.
0: 옛날에 이런 게 있어서 2020년에 임대차 계약법은 이제 바꾸면서 예. 2+2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그때 본인 예.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그때 나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니까 2천만 원을 줘서 내보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가 그 저는 2+2가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를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사람이 보여준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좀 꼼수였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정책의 신뢰성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 이게.
2: 예. 사실 불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양당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대체적으로 편법이고 아니면 우회로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1: 그 편법이냐 우회로냐 이게 이제 부적절한 방식이냐 이제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부적절하냐 이제 그걸 읽으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부적절한 건지.
2: 사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딱 분위기가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첫 번째는 예. 억울해하는 분위기. 아주 찐명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건축은 원래 이렇게 매각을 하고 이 방법 말고는 보통 못 판다. 근데 팔면 판다고 욕하고 안 팔면 안 판다고 욕하는 거다. 이
1: 예.
2: 얘기 한 가지를 하고 다른 또 친명계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아까 쭉 얘기를 해주신 내용인데 섞여 있어서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결국엔 중요한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집 사기가 힘들고
1: 예.
2: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막혀 있으니까 싫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는 집이 세 채나 있고 돈도 많고 이게 감정의 영역에 한 가지 섞여 있는데
1: 감정의 영역에 섞여
2: 그거에 때문에 이제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불법이라고는 안 하고 편법이라고도 잘 안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어진 거다. 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여파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이 얘기를 한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건이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예.
2: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말고는 사실은 양당에서 얘기하는 게 별로 정책적인 차이가 이제는 많이 없는데 거의 마지막 남은 게 부동산 정책인데 이 방향에선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불법이나 또 넓게 보면 편법도 아닐 수 있는데 국민들의 감정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 우린 못하는 거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얘기가 많다라는 거.
3: 그렇죠.
1: 이 부분에선 이긴 총장님도 동의하십니까?
3: 그러니까 갭 투자도 불법은 아니에요.
1: 예.
3: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갭투자에 대해서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1: 예.
3: 결국 본인이 주장했었던 말들과 그물에 본인이 걸리게 된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아마 얼마 전에 그 국세청이 뿌린 자료에서도 이 그 주택거래에서 조사 대상자의 세부 유형을 정해놨는데 사인간 채무의 어떤 과다자는 이거는 뭔가 세무조사에서 걸릴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1: 예.
3: 근데 이제 17억 7천만 원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사실상 금융거래를 했었던 이 주택거래에서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규제와 이 법망 내지는 어떤 도덕적 그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1: 예.
3: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니까 그래서 아마 대중이 분노하고 민심이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 그러니까
1: 하은기 대변인님.
4: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민사 거래상의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
1: 예.
4: 그래서 사례를 아까 제가 하나만 들었는데 서초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작년에 매매가가 165억이었는데 근저당을 93억 6천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랑 똑같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규모만 5배인데
1: 예.
4: 재건축 지역이었고요. 3개월 뒤인 8월 달에 잔금 처리하자마자 근저당 말소해버렸어요. 그 이거 되게 프랜차이즈 회사 뭐 대표가 샀다는 건데 다른 거 서초구 아파트 47억짜리 이거 근저당 10억 잡아놓고 거래한 사실 있고요.
1: 예.
4: 송파구에 27억 1천만 원짜리 9억 근저당 잡아놓고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들은 있어요. 이게 재건축이 걸리면은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기한 이익을 주거나 기한 유예를 주면은 이제 그게 금융이랑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4: 그래서 사실은 기한 유예나 기한 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에서도 보증금 받아야지 내가 보증금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내면 또 그 낸 걸로 또 돌려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자동적으로 지급 유예가 발생하면서 금융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대출이랑 똑같이 본다 그러면 이제 논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은 아까 전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 대출은 막아놓고 이거를 우회해서 마치 사금융처럼 하는 게 맞느냐 이거잖아요.
1: 예.
4: 근데 그 대출 막아놓은 것, 그러니까 은행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현금 여력이 없는데 남의 돈 빌려서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 속도보다 이자가 더 싸니까 시세 차익으로 부를 누리지 말라는 거지. 이 경우에는 자력이 있는 사람이 갈아타기 실수요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정책 기조랑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비판을 하려면은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냐 가지 않고 있냐, 이건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1: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불법이냐 편법이냐 꼼수냐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봐. 앞서 이제 금융 쪽 얘기하신 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자를 낼 거냐 말 거냐까지 매수 가격에 포함시켜서 협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것까지 봐야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도 되는 대신 가격을 뭐 몇백만 원에도 올려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사실 이번 사례가 보여준 게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의 어떤 맹점? 지금 형기 부대변인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분은 사실 갭 투자를 하려는 매수인이 그런 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대출 규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사실 힘든 거 아니냐. 대통령은 관저라는 게 있고 잔금이 당장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해주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꼭 대통령의 회사가 아니라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이런 식의 거래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3: 짧게 첨언하면 그러니까 이 정부의 대출 규제 말고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모기지 내지는 DSR, LTV 규제 기조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건 겁니다.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의 폭등을 막는다.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로 비유를 해보자면 사실상 그 조 씨, 김 씨, 그 매수인이 사업 시행 이전에 샀지만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으니까 3개월 유예해 준 건데, 일반 국민으로 치자면 그건 자기 자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그 보통의 거래에서는 그게 매수를 포기하거나 매수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아, 난 괜찮아요. 유예해 줄게요. 라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불법도 아니고 어찌 보면 편법도 아니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 정부의 기조에 따르면 규제해야 될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왜 막 이런저런 기조를 다 막아놓고 본인은 약간 아직까지 규제하지 않은 부분을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고가 주택을 거래하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을 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수인이 처음에 2월 달에 대통령이 집 내놨을 때 그 사겠다는 가계약금 걸어놓은 사람은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뭐가 거래가 어려워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의사 밝힌 사람 그 사람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의 논리적 맹점이 뭐냐면, 이 대통령 집에는 이미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만기가 10월이니까 사실상 토지 요건이 되려면 실수요자여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잔금 치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집이 소위 물딱지가 되니까,
1: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없으니까,
4: 그러니까 사실 청산하고 나가야 되니까 10월 달에 그대로 계약을 하는데 소유권만 그 전에 좀 배려해줘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랑 덧대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집을 그냥 팔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3: 잠시만요. 요 논리가 깨진 게 이미 정부에서 지난 5월 달에 실거주해야 되는 사람들,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해야 되는 것을 예외 조치하겠다라고 확대시켰어요. 전 그래서 10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잔금 다 치르고 먼저 소유권 받을 때 잔금 치렀으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입주해야 되니까 잔금 치러야 된다는 그 논리를 주장하시는 건데, 그건 이미 정부에서 예외 조치를 뒀으니까 이 논리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 왜냐하면 이거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본인 집을 10월 달에 팔아서 잔금을 치르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씀하신 것 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 땡겨가지고 미리 넣었으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일태면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집을 파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상 현금 유동성의 상황이라는 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것까지 이게 무슨

0: 뭐 정부의 정책하는 것과 뭔가 모순된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을 너무 쪼매놓은 것
1: 이게
0: 아닌가.
1: 사실 종종 그러니까 매수자가 기존 집을 팔아서 잔금을 확보하는 시기와 또 이 매도자가 집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잘 미스매치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이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브릿지로 짧은 기간 대출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25억 이상이기 때문에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돼서 이 부분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역할을 대통령이 근저당이랑 방식으로 해준 건데 자 이게 그럼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거에 문제점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제 계속 젊은 평론가 두 분의 평론을 구경만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 참 이분들 똑똑하다. 네. 이걸 벌리고
1: 지금 나도 좀 봐야 되나 부동산 이렇게 지금 보신 거 아니에요?
2: 아닙니다.
1: 최근에 예. 제가 기억나 얼마 전에 집을 사신 김준일 평론가님께
2: 있는 집을 팔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산 겁니다. 예. 예.
1: 뭐 그럼 잘 아시겠네요.
0: 따라타기 실수잖아요.
2: 그 두 분 두 분이 워낙 이제 논리를 탄탄하게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제가 더 첨언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고위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성숙 총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면서 예. 8억 원이나 손해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익 본 거는 또 기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위 공직자 대통령 총리 장관 정도 되면은 내가 좀 손해본다. 그리고 그거의 정책 방향에 부응한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없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저는 기본 스탠스라고 봅니다.
1: 예.
2: 집을 지키기 위해 직을 던지는 분도 막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이게 이런 논란을 몰랐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하게 저는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나 솔직히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싸게 내놨으면 그냥 팔렸어요. 예.
1: 이건 사실은 전문적인 문제다. 사실은 제가 예. 이제 단 여기 박수문 기자도 그러니까 이게 구경하고 있어요.
3: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방금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장동혁 대표하고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지고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1: 예,
3: 뭐 서로 집팔아라 막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 압승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바로 못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 팔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1승을 거뒀는데 이게 다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1: 예.
3: 뭐라고 하느냐면은 더 손해보고 팔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재건축 시점이랑 맞추려다 보니까 그 이익을 가정해가지고 어쨌든 29억까지 팔기 위해서 시점이 좀 늦춰진 게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이게 솔선수범이고 모범 사례로 보였으려면 그냥 훨씬 더 싸게 팔아가지고 당장 가능한 사람들한테 그 돈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1: 예.
3: 이게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이제 두 분이 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당에서는 정무적이고 그리고 이제 태도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젊은 사람들 지금 청년들한테 소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대출 막힌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절박하다라는 거죠.
1: 예.
3: 이제 그런 불만들이 물론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판은 못하지만 수면 아래에 좀 있습니다.
1: 정무적인 부분에서 대출 때문에 집을 계약을 못하거나 못 산 분들은 대통령은 저렇게 하신다고 여거에 대한 반감들이 있다 정도로
0: 그 부분만 예. 짧게 그냥 방어를 좀 해드릴 생각이든 뭐냐면은 사실 저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별로 크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1: 예.
0: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게 계속 방어 드리는 게 대통령은 이미 손해를 봤어요. 안 팔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조합원 지위를 대통령이 가져가는 거잖습니까?
1: 예.
0: 재건축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보죠.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넘기는 거잖아요. 5개월 동안 평균 시세가 오를 때까지도 계속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는 봤어요. 내놓을 때 그 총리처럼 8억씩 이렇게 뭐 싸게 내놓은 건 아니지만
1: 예.
0: 손해는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은 거의 청산가 수준으로 헐값에 넘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사실상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뭐 매각을 해버리면 특혜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불공정 거래에 또 걸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동산 거래 자체를 놓고 오르냐 그러냐 하는 것보다는 이 정책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넘어가는 게 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래서 아까 대출 규제를 잠시만요. 이제 네. 요 얘기는 다 정리됐어요. 이것만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가 앞서 말해 원래 그 얘기를 저도 이제 한 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편법이냐 불법이냐 꼼수 이건 각자 얘기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 방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이 시간에 너무 많이 가서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4: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던.

0: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1: 당연하죠.
0: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예, 이게 거래가 과연 옳으냐 적절하냐 요 얘기는 이제 저희가 다 어느 정도 각자 의견을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 방향 중에서 지금 이게 사실 대출 규제에 나는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대통령은 한다고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기인 총장님이 주신다면
3: 네. 짧게 첨언하면 매수자의 편의만 봐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매도자의 이익을 같이 도모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2: 그 얘기는 그만 듣겠습니다.
3: 잠시만요.
2: 대출 규제로만 얘기 드릴게요. 아니, 이것만 알겠습니다. 계속할 수가 이게, 없어서.
3: 만약에 청산 대상이고 이게 재건축 조합 예. 이 지위 사업 시행 이후에 팔게 됐다고 하면 29억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이익과 매수자 이익이 결합하는 부분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계속 민심에 어떤 역풍을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예. 전 애초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대출을 옥죄는 것은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고작 0.2에서 0.4%밖에 안 돼. 이게 얼마나 낮은 비율이냐면 가계대출, 신용대출, 타가계대출, 사업자대출 같은 그 연체율은 0.6에서 0.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도 잘 되고 대출의 비율 관리가 잘 되고 있었던 분야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저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불로소득을 한 사람들을 마귀라고 여기면서 그냥 묶어버리니까 예. 좀 거기서 뭔가 민심의 괴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이런 부분도 좀 풀어줄 부분들을 풀어주고 정말 예. 악의적으로 다주택을 이용해가지고 불로소득 일으키는 일부의 사람들은 좀 제어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예. 저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이게 이제 뭐 갭 투자도 하고 이게 투기와 투자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게 다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OECD와 비교해도 전체 우리나라 부채의 가계 부채 비중의 75%인데 외국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 거의 더 더블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이게 생산적이지 않은데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간다.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문제의식도 어느 정도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까지 묶을 거냐.
2: 예.
4: 그러면 이거 평생 토지 거래하고 여기 평생 대출을 이제 막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긴박함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예. 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5: 그러니까 오늘 토론 듣는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 사례처럼 각각의 사례가 다양한데 그거를 예. 전부 묶어서 뭐 무슨 투기꾼 취급해버리니까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대통령은 무슨 복잡하게 선한 행위를 했고 국민들은 단순하게. 되게 단순하게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2: 예.
5: 그 감정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근저당과 대출의 차이를 설명해도 제 대통령 실드 치고 있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 예.
5: 그래서 저는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부동산 정책을 유연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예.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인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핀셋으로 좀 잡아낼 수 있으면 잡아내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라든가 실수요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조금 느슨하게 해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2: 예.
5: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 저는 뭐 예. 짧게 그냥 오늘 내일 관전 포인트 부동산 대책과 그거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은 오늘이 오세훈 시장 그 1심 선고 날이에요. 명태균 씨 예. 사건. 그다음에 내일이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거 날짜 배치가 일부러 이렇게 된 거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공격 최전방 공격수가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그중에 예. 한 명이.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대토론회 때 그 얘기로 묻힐 거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오세훈 시장이
2: 예.
6: 그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까 총리와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비교적 점잖게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는 아니 저기 내가 천만 서울시장인

0: 이렇게 하면서 싸웠어야 됐고, 만약에 민주당 서울시장이었으면 반대로 뒤집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물러났겠어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거 선거 의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부동산 대책하고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집을 산 사람들은 뭐 투기로 살려고 한 건 아니고 실수요자로 보이는데 대출 규제가 좀 복잡하게 실수요자들도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번 예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까요, 박수봉 기자?
0: 정점식, 이준석, 오찬 회동.
1: 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낮에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0: 네, 식사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됐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승수 수석이랑 같이 갔고 이준석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랑 같이 갔습니다. 지금 브리핑한 내용도 그렇고 사전에도 그랬는데 이게 그냥 일단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이 잡힌 자리였고요. 실제 대화 내용에서도 브리핑한 걸 보면 뭐 보안수사권 폐지나 특검법, 투표지 재검표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고는 하는데
1: 예.
0: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보니까 그걸 막 논의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오가는 정도였고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가 말을 많이 아꼈다 그래요.
1: 예.
0: 이게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다만 합당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15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를
1: 예.
0: 합당에 대해서는 의지가 꽤 강력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들어봤을 때는 그런 얘기는 좀 했다 그래요. 경기 남부가 어렵다 보수가. 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의원들이 많지 않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화성
1: 예.
0: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나눴다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어제 만났는데 먼저 김주일 평론가는 어제 오찬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2: 합당 얘기는 했는지 궁금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1: 그러면 그거는 네.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2: 그러니까
1: 합당... 옆에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보고 물음.
2: 합당 얘기는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3: 정말 네. 놀라운 아 말씀 계속 이해하십시오.
2: 아니요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제 궁금증을 해서 저는 뭐.
3: 저도 천하람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놀라울이 많지 뭐가 없었던 식사 자리였고 아마 저보다 지금 박순봉 기자님이 브리핑한 게 또 내용이 더 많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메뉴는 회덮밥이었고.
1: 예.
3: 그냥 단순히 만나가지고 정점식 대표가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그 약속이 미뤄지다가 어제 결국 오찬 이제 성사된 걸로 알고 있고요.
1: 예.
3: 이제 이 모임을 가지고 뭐 합당 포석을 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그럴 의지도 없을 뿐더러 정점식 대표 입장에서는 그 합당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게
1: 예.
3: 지금 꺼낸 것이 외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은 더욱더 짙어질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괜히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합당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럴 의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냥 회덮밥으로 다 덮어버리자. 그 정도만 서로 이제 인지하고.
3: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1: 예.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다.
2: 예. 제가 어제 주목했던 거는 그거예요. 사실상 지금의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정점식 원내대표다. 정점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1: 예.
2: 어제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당하고 합의를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약간 이의제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도 만나서 회동하고
1: 예. 그러니까
2: 당의 모든 사무는 다 정점식이 하고 있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올림픽공원에 계속 집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금 당내 정권 교체가 사실상 이뤄진 거 아닌가. 그 권력의 무게추가 어디 실려 있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뭐 합당 논의를 안 했다라고 하지만은 모르죠. 모르겠는데 정점 장동혁 대표가 있을 때는 합당이 어렵겠죠. 하지만은 장동혁 포스트 장동혁 이후에는 합당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어느 정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물밑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1: 예.
0: 근데 제가 교차로 쪽 많이 물어봤는데 합당 논의는 안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했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동혁 대표랑 지금 썩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당권파 당원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했다가는 노출되면 공격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어제 이 오찬이 있을 때 친한계 의원하고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이런 의심을 하더라고. 이 그림은 일단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전대전에 들어와 이런 메시지 같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동훈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받는데 대신에 그 좀 명분으로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도 없고 이준석도 없는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의원 표현으로는 쟤네 뭐하니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혁신당이라도 들어오면은 좀 바뀌었나? 이런 정도 생각은.

0: 할 거라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다만 개혁신당은 앞에 계셔서 좀 그렇지만 합당 논의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지금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는 하더라고요.
2: 이게 이제 당 사무총장이면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에 넘버 3 정도.
0: 네.
2: 혹시 뭐 내가
0: 개혁신당 입장을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 아니, 이 정도면 제가 만약에 박성태 앵커님이랑 밥을 먹었어요.
2: 예.
3: 그럼 이기인이 CBS에 입사한다는 정도의 뭐 그 음모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2: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제가 CBS 입사를 권유하기 위해서 사전 낙포 형성 차원에서 밥을 먹을 수 있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은 회덮밥이지만 나중엔 비빔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 당사자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뭐 그 정도의 관점과 추측이 많은 뭐 식사였다고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2: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국민의힘이 잘 보수에 합리적 보수로 변화를 조짐을 보이면 합당할 수 있습니까?
3: 근데 그 가정적인 상황이 좀 적절치가 않은 게
2: 네.
3: 그런 좀 희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2: 네, 그러니까 멀리서 저 멀리서 먼동이 뜨듯이 보이면
3: 아주 저 멀리서 한 80년 뒤에 네. 뭐 그럴 뭐 희망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한번 이준석 대표, 천안 대표 논의해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너무 힘들겠다. 정치인들끼리 사실은 원내대표, 당대표 만나서 오찬하고 이러는 거 좀 흔하고 심드렁해야 될 일인데 워낙 정치적 내전 상태니까 쟤네들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고
2: 예.
1: 그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합당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의 지지 기반과 서로의 정치적 자산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서로 워낙 원수져 있기 때문에
2: 예.
1: 아마 이기인 사무총장 그때부터 진짜 CBS 뉴스쇼 이거 입사하려고 준비할 수도 모릅니다.
0: 합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 항상 언제든 활용을 하긴 해야 되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의원들조차도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주류 의원들 만나보면 일부에서 이번에 총선 계기로 고사를 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지선 때 보니까 청년층은 이준석 대표를 좀 떠난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청년층이 국민의힘으로 많이 와 있으니 그 유용하지가 않다.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 나갔던 대선 때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표만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견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있거든요.
2: 예.
0: 제가 느끼기엔 정점식 원내대표는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할 때 유일하게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한 건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빨리 답변이 나온 것. 그러나 당내에서 반발 세력도 꽤 있다.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내 일부.
0: 일부죠.
2: 지도부의 네. 아, 일부죠. 일부에서.
0: 지도부는 아니고 네, 뭐 주류 쪽에서.
2: 아 그래요?
0: 네.
2: 국민의힘 개혁신당 누가 지도부의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0: 아니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 중에서 이준석 대표를 고사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겁니다. 일단 뭐 합당이 되려면 원동이 터와야 된다고 이기인 총장이 얘기하셨으니
4: 80년 뒤에 그것도
2: 동친 다음에 얘기하도록
3: 살아계신다면
2: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2: 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신천지 세력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 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0: 네. 김민석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가 같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을 깨는 게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신천지 특검 진행 안 된 거 왜 그랬는지 하나하나 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게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장 제시하지는 않았고 적정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송영길 후보도 페이스북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썼는데 홍준표 선배랑 직접 만나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홍준표 선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2: 예.
0: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에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신천지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민주당에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친명 쪽에 물어보니까 정청래 후보 겨냥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청래 후보는 반박하고 있는데 자꾸 신천지 얘기하면서 연기 피우는데 다 법적 조치하겠다.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다.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2: 예. 자 김민석 후보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원기 부대변인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나요?
1: 아니 근거를 제시해야 이제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데 지금 근거를 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전에 홍준표 전 시장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 얘기가 아닌 게 아니겠는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고
2: 예.
1: 저는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 본인한테도
2: 예.
1: 일단 제가 대구에 가서 선거를 도왔는데 거기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이직들 때문에 뭐 대구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하면은 그 유권자들이 저희한테 표를 줄까요? 아니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더 안 줄까요?
2: 예.
1: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분이라고 해서 다 신천지 이게 아니잖아요.
2: 예.
1: 저렇게 해버리면은 표를 받아야 된 유권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오히려 지지로 끌어오는 거에 대한 장벽을 치기 때문에 홈즈에서 주로 선거를 해본 제 입장에서는 저거 매우 안 좋은 전술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좀 충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큰 개념으로는 이거 저희 당에 지금 침 뱉는 거예요. 신천지 관련해서 뭔가 조사가 필요하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절차와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됩니다.
2: 예.
1: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8월 전당대회 자체가 의혹 전당대회가 되거든요. 의혹 선거가 돼요. 이게 당에 도움이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2: 예.
1: 별로 비전 경쟁으로 흐르지도 않을 거고요. 사람들은 이거는 정청래 대표와 신천지의 유착이라고 생각 안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신천지와 뭐가 있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두 분 총리 출신 뭐 우리 당의 어떤 중진 그리고 당대표 출신의 중진 두 분 다 약간 이거는 조금 소강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2: 예.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검 검경 합수부에서 나온 얘기 국민의힘이 이제 이만희 총재랑 연루돼서 당원이 조직적으로 가입했다 대선 기간 중에 근데 검경 합수본의 수사로는 일단 지난 총선 지지난 대선 지지난 총선에서 약 6만여 명이 입당한 것이다라고 한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국민의힘 얘기예요 지금은?
4: 예, 예. 아까는 정청래 전 대표의 신천지 개입, 뭐 신천지 연료 우혹은 사실 꽤 됐어요 이게. 이게 지금 요즘 나온 게 아니라 유튜브 상에서는 특히 이제 그 반 정청래 쪽에서는 무슨 뭐 평화상 주는 데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거기 갔는데 그게 사실상 신천지 쪽에서 주관한 거다. 뭐 이런 예. 게 있어서 그 영상도 계속 반복적으로 쇼츠나 이런 데서 있는데 그게 벌써 한 반년 전 이상. 그래서 그거에서 당에서 이미 법적 조치를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나온 건 아니다. 다만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신천지 쪽에서 뭐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신천지요 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보니까 일부 신천지가 그거를 주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2: 예.
4: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축사도 한다든지 행사에도 참여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신천지 연루 뭐 당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것까지 연결짓는 거는 무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2: 예.
4: 김민석 후보가 증거가 있다라고 하니 적절한 시기에 내겠다고 하니 이거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2: 네.
4: 그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궁금해요. 하려면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게 좀 되게 소모적이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생각이 듭니다.
3: 저는 이게 그 김민석 후보의 자충수라고 여겨지는 게 그럼 지금까지 당내의 당원이든 고위직이든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위직부터 당원까지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방송에서?
2: 예.
3: 그러면 총리 신분에서도 일개 평당원 신분에서도 당내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자충수가 되는 것이라서 빨리 수정할 거면 수정하고 그리고 뭐 얼마 뒤에 공개하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 행위라면 빨리 공개를 해야죠. 빨리 바로 잡아야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신천지라는 것을 김민석 후보가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전 자충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김민석 후보가 유력한 후보잖아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1등을 나오기도 했었었고요. 그러면 집권 여당에 180석을 가지고 있는 입법 주도권을 가진 여당 대표의 후보라고 한다면 신천지 내지는 감기약 내지는 보안수사권 배달사고 문제 같은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던져야 되고 견인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엄밀히 얘기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전당대회를 흔드는 건 문제인데 신천지 내지는 통일교회 가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2: 예.
3: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이거 가지고 악마화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이 얘기가, 박승기 당내 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0: 이게 배경을 한번 짚어드리긴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친명계 쪽에 물어봤습니다.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흐름도 있었는데 의심하는 지점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2021년에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낙연 당시 후보가 붙었었는데 그때 쭉 순회 경선을 하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뭐 신승을 하고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가 다 이겼는데
2: 예.
0: 마지막에 10월 10일에 3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할 때 이때 이낙연 후보가 큰

0: 승부폭으로 이깁니다. 그때 신명계 쪽에서 의심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일반 당원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흐름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너무 튄다. 막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의심을 했었고, 그다음 이번에 수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종교가 정치권에 로비를 할 때 한 정당에만 할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신천지를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검사하고 이럴 때 막 예. 쫓아가가지고 하고 이래서 그 대결 구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방해가 되는 정청래 후보 쪽을 지원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하원기 대변인 말씀하실 때 되게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게 친명계 내부에서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당내 선거인데 굳이 이것까지 가져와야 돼? 이게 첫 번째고
1: 예.
0: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민석 후보가 좀 급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뉴스공장에서 그 계엄당일에 이렇게 들어갔던 CCTV가 예. 공개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도 의혹이 커지면 최 나중에 공개를 하면 되는데 역공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깐 것 같고 이번 건도 진짜 근거가 있다면은 선거 막판에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예 근거까지 다 공개를 해서 하면은 거의 세기를 박았을 텐데
1: 예.
0: 왜 이렇게 의혹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이런 흐름으로 하느냐 뭐 이런 불만들이 조금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2: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신천지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8월 17일까지 신천지 관련 의혹을 전부 명명백백하게 털고 권리 당원과 신천지 뭐 뭉텅이 이렇게 입당한 사람을 정확하게 분할해서
1: 예.
2: 이거를 청산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면은 의혹 선거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당에도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죠.
3: 이기인 총장님 말처럼 사실 좀 여당 대표를 뽑는 자리 또 전직 총리면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의혹과 파묘 이렇게 가는 건 보기 좋지 않다라는 지적을 있었습니다.
4: 맞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짧게 요 얘기 일단 국회가 정성화가 됐습니다. 부실선거 선관위 부실선거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서 원구성 마무리했습니다. 요거 아주 짧게 김준일 평론가의 평론만 듣겠습니다.
4: 예. 6월 14일부터 협상했거든요.
3: 예.
4: 예, 원래 다른 때도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렸어요. 들어올 때 되니까 들어왔다. 뭐 이 정도 의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3: 너무 짧게 해주셔서. 이긴 총장님도 이긴 총장님도 한마디 하세요. 사무총장이시니까.
5: 뭐, 예, 선관위 특검을 그래도 여야가 잘 좀 협의를 해서 그리고 추천 단위도 정치권 추천보다는 이제 민변 변호사협회라든지 뭐 법전대학 그 협회에서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추천 단위를 선정해가지고 잘 여야가 예. 오랜만에 좀 결과물을 만든 것 같아요. 이제 특검을 발의를 해서 이번 기회를 좀 선관위와 대대적인 개혁의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3: 예.
0: 사실은 예정이 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모 최고위원이 이번 주쯤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밖에 있어도 별로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3: 예.
0: 그러니까 결국 국회 들어와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예정이 좀 돼 있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양보해 주신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3: 정정식 원내대표께 커피 쿠폰 쏩니까?
2: 네. 쏘겠습니다.
3: 정정식 원내대표 연락 주시면 이기인 총장 커피 쿠폰.
0: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참모 쪽에.
3: 아, 이기인 총장이 아니고 하원기 대변인입니다. 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언제
6: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즐기세요.
1: 예,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2부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2: CBS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4: 와, 서울에서 1시간?
3: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6: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3: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 거점 연천.
6: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국민의힘의 경제통이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이 부동산 매매 또 곧 니스를 부동산 대책 그리고 레버리지 ETF 논란까지 경제에 대한 야당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의 코너죠. 뉴스 디테일 오늘은 새로운 멤버와 함께합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 이서희 한국일보 기자 그리고 조태임 CBS 기자와 함께 관련된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7: 네, 정부가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증시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열 또 이로 인한 시장 변동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늘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입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7: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왜 문제냐. 어떤 분들은 꼼수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꼼수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은 좀 기분 나쁠만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8: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자가 자신이 만든 규제에 본인도 피규제자라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문제거든요.
7: 예.
8: 근데 저는 규제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만든 규제에 첫 번째 피규제자여라고 생각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7: 예.
8: 우리 지금 이 대출 규제는 살펴보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최강의 규제예요.
7: 예.
8: 왜냐하면 절대액을 설정해냈잖아요. 뭐 LTV 몇 프로, DTI 몇 프로가 아니라 그것도 거기에 플러스 2억, 4억. 6억. 이건 아주 최강의 규제예요.
7: 예.
8: 그것을 그렇게 한 거는 저는 그게 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게 부동산 수요를 좀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빌려서 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돈 빌려서 사는 길을 도로를 봉쇄한 거예요.
7: 예.
8: 도로를 봉쇄해놓고 자기는 지금 갓길을 간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건 뭐 도의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고
7: 예.
8: 정치인으로서 저는 기본 소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렇게 한국 부동산 역사의 최강의 규제를 만들어놓고 자신은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잖아요.
7: 예. 근데 앞서 이제 하원기 부대변인은 원래 이제 대출 규제를 한 거는 돈이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본인의 이것보다는 좀 많이 빌려서 하는 걸 막기 위함인데 이번에 대통령 내외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매수자는 이 시기가 좀 안 맞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투기적 수요라고 볼 수 없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8: 그 매수자는 지금 게다가 갭투자잖아요. 그죠? 거기 원래 전세를 살던 분은 또 지금 연장이 된 거잖아요.
7: 예.
8: 그래서 지금 그 전세가 얼마였죠? 한 13억 된다 그랬나요?
7: 11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8: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그렇게 해갖고 이분은 제가 보니까 한 1, 2억 갖고 샀을 것 같아요. 당장.
7: 예.
8: 그게 뭐 저 1, 2, 3억 뭐 거기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돈만 가지고 집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뭐 돈이 뭐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7: 예.
8: 그리고 지금 이게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따져서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따지기 전에
7: 예.
8: 따져서 그 하나하나를 봐준다는 그런 상황 전에 규제를 만든 거잖아요. 5천만 국민은 그런 개인적인 상황하고 상관없이 지금 대출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7: 예.
8: 근데 지금 와서 대통령이 그런 자신이 만든 규제를 벗어나 놓고 그게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원래 규제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거죠.
7: 예. 물론 뭐 해당 매수자 입장에서는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돈이 나오는 10월 이후에 그리고 현재 대통령 원래

0: 집에 이제 전세 계약자가 있는데 이분이 전세 계약 10월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근데 뭐
0: 그 뒤에는 살 것이기
1: 거잖아요.
0: 때문에
1: 예, 예.
0: 아 그래요?
1: 아, 그래요? 연장을 예.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 그런
0: 살
1: 걸
0: 것이기
1: 다...
0: 때문에 이제 그걸로 들어온다고
1: 자,
0: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런 걸 자 떠나서 그 예. 세세하게 들어가면 길을 잃어요. 아, 저 예.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회하는 길을 생각하기 전에 그 시가를 낮추면 돼요.
0: 예.
1: 호가를 낮추면 단 1억이라도 낮추면 아마 여러 사람이 나섰을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매수 희망자가 많이 나서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돈을 그렇게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팔면 돼요. 손톱만큼의 손해도 보기 싫다는 거죠. 대통령이.
0: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출 규제로 많은 부분들이 못하는 걸 대통령은 근저당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대출 규제는 완전 풀려야 된다.
1: 저는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0: 예.
1: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 결과는 10억 이하 그 6억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또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부동산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규제를 강하게 하면 그 옆이 붉어져 나오는 거. 이게
0: 예.
1: 풍선 효과예요.
0: 예.
1: 풍선 효과를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게 뭐냐면 수급이죠.
0: 예.
1: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규제를 아무리 강하게 해봤자 일시적으로 좀 막아놓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과거 역사 에서 다 봤어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이 최강의 대출 규제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0: 최강의 대출 규제가 의미가 없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7% 가까이 상승했고요. 예, 계속 뭐 전월세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임대를 구하는 분들도 어렵고 집을 사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니스 구원님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 글쎄 이 문제는 저는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해왔고 여러 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매매, 전세, 월세 다 얽혀 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급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안 된다.
0: 예.
1: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기 와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제가 서울시장 경선 나갈 때도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을 제가
0: 예.
1: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오세훈 시장님이 그걸 갖다 쓰고 이번에는 김용범 정치실장도 갖다 썼어요.
0: 예.
1: 그 말을 지키란 말이에요. 공급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그 다음에 부족한 상황에서 무슨 규제를 갖다 내도 해결이 안 된다.
0: 예.
1: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정권은 그걸 자꾸 부정하는 거죠.
0: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또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반대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실제 완공 후에 공급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3에서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간다는 이 뉴스만으로 해당 토지의 가격이 올라서 인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지금 당장은 부담을 준다.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또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 그걸 물으셨어요. 근데 13년 뭐 20년 가까이 걸리는데
0: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다 기억하시니까 고맙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김용범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3에서 5년 걸린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개념이 분명치 않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착공부터 따져도 3에서 5년 걸린다 이런
0: 예.
1: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착공 바로 전 단계에 묶여 있는 곳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게 한 3만 가구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뭐 20년 걸린다고 해도
0: 예.
1: 그 뒷부분에 묶여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 돼요. 그 뒷부분은 지금 이주비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0: 현재 진행이 많이 돼 있는
1: 그렇죠. 그거는 마지막
0: 말씀하시죠.
1: 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풀어 주면 그 김용범 실장이나 지금 우리 저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막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0: 예.
1: 근데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밀도 높은 도시에서 집을 추가로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게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뭐가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0: 예.
1: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 위에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0: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준공업지역 서울의 이제 중소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은 지역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여기에 대규모 공급을 하자. 물론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주대책 뭐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지적도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20년 된 얘기예요. 저 영등포 물레 지역이나 구로 지역이나

0: 이런 준공업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좀 예. 그 바꿔볼 것이냐라는 얘기는 근데 그 얘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게다가 그게 다 그 업장이 있던 곳이기 예.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잘 안 됐던 거고 그 전에 정부 때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 주택들이 쫙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거에 그 이해를 저 모아서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지역은 저는 그런 노력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재개발 재건축을 대체할 만큼의 규모와 난이도가 아니라는 거죠.
1: 아,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걸 하나하나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이주 대책은 사실 그 뒤에 문제입니다.
1: 뒤에 문제다.
0: 그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1: 알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뒷단계들이 막히는 건 대출 규제나 이것 때문에 이주가 용이하지 않아서라는 그렇죠.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 근데 앞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용적률 가지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쪽과 또는 시나 정부와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재건축을 하는 쪽은 용적률을 높이면 기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용적률이 250%인데 500% 올리면 기존 토지의 가치가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자꾸 올리려고 하고 시는 그러면 특혜나 혜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늘리려고 하고 이 갈등을 벌이다 되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무작정 올려주자니 이건 사실 특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0: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게 가져오는 외부 효과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잖아요. 예. 혼잡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거 사업성이 올라가서 거기 살고 있는 계시는 지금 이번에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거를 그 이익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나누는 거죠. 배분의 문제예요. 결국은. 예. 그거는 지금처럼 주택이 부족할 때는 공공 쪽에서 사업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밀어줘야 되는 거죠.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서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큼 공적인 게 없어요.
1: 예.
0: 그렇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공과 사 간의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그 용적률이 가져오는 이익을 예. 어떻게 배분하느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은 그 용적률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그 많이 도와줬죠. 사업성을 예. 올리는 방식으로. 왜? 지금 주택이 너무 모자라니까.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을 밖으로 쫓아내면서 서울 밖으로 쫓아내면서 지금 기존하고 똑같이 이익을 배분하자. 이건 특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예. 본원적으로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또 서울은 문화나 산업 여러 가지에서 또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획을 한정해놓고 집값이 오르는 건 맞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한 것 아니냐. 이 말은 그럼 해법은 주요 기능들을 바깥으로 빼야 되는 건 아니냐. 공간은 한정적인데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하고 집값은 맞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거죠.
0: 그 말씀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 문제라고 봐요.
1: 전 경기도에 있습니다.
0: 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 안에서 직주근접을 하고 싶어 해요.
1: 예.
0: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정책이 사람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다주택자를 막 규제를 세게 하고 이러면서 전월세를 지금 대란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예. 정책 실패예요. 이 정책 실패라는 건 뭐냐면 서울을 전월세 임차인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선언같이 저는 들려요. 그러면 이 서울에는 집을 가진 사람만 남아서 살게 하겠나? 이런 예.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세대를 밖으로 내모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도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발전했으니까 여기 땅값 오르는 거 어떡해. 이제는 돈 없는 사람 밖에서 살아. 이렇게 하면 글로벌 도시가 통합적이지 않아요. 어떤 글로벌 도시도 물론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지만 그래도 예. 그중에 어느 부분은 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든 정책으로 배려를 하는 거죠.
1: 예.
0: 그거를 너무 마음 편하게 글로벌 대도시라서 이제 비싼 곳에는 돈 있는 사람만 살자. 이거는 사회정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1: 예를 들면 런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LA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중심만 놓고 원래 카운티만 놓고 보면 되게 좁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시가 확대되면서 멀리 가고 있고.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은 서울을 행정구역상만 놓고 보면 너무 좁은 데에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사실은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크게 수도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이건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0: 그렇죠?
1: 생각도
0: 그렇지만
1: 듭니다.
0: 그렇지만 우리 서울도 대단히 큰 도시예요. 돌아다녀 보세요.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지금.
1: 예.

0: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 그것도 있지만 네. 서울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기 누일 곳을 못 찾는다는 건 전 되게 슬픈 일인 것 같고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정책이 그렇게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예.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 그 이동이 좋은 곳은 땅값이 충분히 또 올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불필요하게 땅값을 올리고 주택값을 올리는 정책은 좋지 않은 정책이다. 우리가 정말 할 만큼 하고 있느냐. 예. 공급도 진짜 닥치고 공급 하고 있고
0: 서울에서.
1: 전월세 규제도 많이 풀고 있고 하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많은 사람을 서울에서 내쫓는 정책을 지금 계속한 거예요.
0: 예.
1: 공급 대책 안 하고 공급 대책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규제하고 그 다주택자를 막 때려잡고 마귀 싸움을 해서 지금 전월세까지 대란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서울이란 도시를 주거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0: 예.
1: 이게 불가피해서 글로벌 도시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0: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집을 내 집을 갖겠다 물론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특히 서울에서는. 그런데 이제 내 살 집 일단 내가 보유한 집이라기보다는 리빙 사는 집을 임대해서도 갖겠다. 근데 전월세 난이 심각해요. 서울시장은 안 되셨지만 만약 서울시장이다 이거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전월세는 어차피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예. 매매시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풀려요. 물론 월세 같은 경우는 어떤 지자체라도 저는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월세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고통을 줄이는 정책이고요.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애시당초에 주택 수급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0: 예.
1: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올리든
0: 예.
1: 아니면 그 주변에 비아파트를 또 역세권의 청년주택을 하든 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전월세 문제가 독자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법처럼 전세가 멀쩡했는데 그냥 들쑤셔갖고 대란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0: 예.
1: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매 전세 월세가 얽혀서 매매 부분에서 이 주택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 군데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때려잡았죠.
0: 예.
1: 다주택자라는 게 전월세 공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공급자를 때려잡는 바람에 전월세 문제가 더 심화된 거죠.
0: 예.
1: 근본적으로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 플러스 다주택자 때려잡으면서 전월세 공급자를 때려잡은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0: 정부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 공급자를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양도세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방향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분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이 집을 때려부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주택을 보유한 게 사실은 공급으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일부 임대를 해야 될 사람이 실수요로 그러니까 매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괜찮다. 문제는 없다.
1: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0: 대통령도 얘기하고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임차인들이
0: 예.
1: 그 집을 살 정도로 능력이 없고 게다가 대출 규제를 꽉 묶어놨잖아요. 대출 규제를 이렇게 꽉 묶어놨는데 임차인들이 어디서 돈을 빌려서
0: 예.
1: 아, 물론 이재명 대통령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때 그런 수가 또 개발이 됐었으면 몰라도
0: 예.
1: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이용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대출 묶어놨어. 비싼 돈, 저 비싼 집이 내놨어. 그렇다고 임차인이 살 수는 없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대기 수요로 있던 돈 많은 분들이 현금 부자가 사는 거죠.
0: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급을 얘기했고 대출 규제도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의 수급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내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게 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공제 기준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덜 공제해준다는 거죠.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 지금 정책에 그게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0: 예.
1: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0: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조세정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어야 된다.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으로도 양도세가 보유 부분에 대해서 40%까지 공제받으면 뭐 연봉이 5억 넘는 사람은 세금을 몇십 프로 내는데 한 푼도 안 내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 저는 뭐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많이 번 상황에서 그거를 나중에 처분할 때 뭐

0: 이거를 얼만큼 걷어들이냐는 말 그대로 조세정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그런 제도를 애시당초 가져온 이유가 뭘까? 그때 그 정책의 철학은 뭐였냐면 집을 자꾸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오래 갖고 있으세요.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래 갖고 있으면은 물가 때문에 오르는 것만큼은 재해줄게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산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산식을 아 이거 너무 과해. 그리고 조정할 여지는 있겠죠. 조정할 예. 여지가 있다면 저는 고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와서 보이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애시당초 그런 제도가 다 의미 없다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1주택이 지금 1주택 얘기를 예. 하는 거잖아요. 1주택 중에서 정말 자기는 어디 월세 살면서 십몇 년 동안 그거를 그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면 그 정도의 집착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1주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주든 보유든 저는 대부분 이게 얽혀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 그리고 애시당초 그것을 오래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를 제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 보유를 하는 경우라고 했지만 이혼을 했다거나 직장 뭐 학력 뭐 저 그 어머님 부양 이런 걸로 보유한 경우도 그 실거주하고 같이 쳐주는 여러 가지 예.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발라내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난감해했다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예. 그 말이 정확한 겁니다. 이런 많은 사유들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발라낼 거냐.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운영 가능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1: 사실은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례해서 집값이 올랐다면 이걸 양도 차익으로 봐야 되느냐 물가가 오른 건데 명목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봐야 되냐라는 주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그 부분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왔던 건데 뭐 세율은 조정이 되겠지만 일단 대통령은 보유는 말고 거주는 인정 근데 그냥 보유는 인정 않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발라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0: 실제적으로는 발라내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애시당초는 예. 장기 보유라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좀 그 배려를 해야 되는 덕성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1: 알겠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방향.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뭐냐. 뭐 시가 30억 이상 또 50억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때까지 진보 정권들이 주로 네. 비싼 집 뭐 이런 거를 저 징벌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 또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돼서 소득세를 걷잖아요. 예. 그리고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세를 걷고. 근데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을 막 징벌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을 이때까지 많이 그 추진을 해온 거죠. 예. 저는 그게 정책적으로 큰 이유가 있을까?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세정의 조세균형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 세금은 재정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을 거기다 섞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을 여기서 확보를 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예. 그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5만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거기다 섞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으로도 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부자 징벌로도 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큰 목적에 이분들이 할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근데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말로만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닥치고 공급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닥치고 공급을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건 제발 좀 규제를 풀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1: 사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처럼 땅이 좁고 밀집돼 있는 곳에서 초고가 주택이 그냥 투자 가치대는 막 오르면 주변 아파트가 키 맞추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면 이게 매물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뭐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0: 글쎄요. 근데 과거에 그게 작동을 했을까요?
1: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안 했으니까요.
0: 아니 우리나라 지금 그 고가주택에 대한 그 세제는 종부세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다주택자를 징벌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 세제를 바꾼 거잖아요.
1: 그래서 우리나라 뭐냐. 평균 보유세가 0.15입니다. OECD 평균이 0.33이고요.
0: 아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1: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0: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그 가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좁은 나라라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알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거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0: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많이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좋은 집 하나로 지금 막 몰려 들어간 예. 거예요. 그럼 그런 현상을 막고 싶으면 이 전체 세제를 지금 정비를 한다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자금이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 이거를 고쳐야 되는
1: 고쳐야
0: 거죠.
1: 고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0: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1: 예, 뭐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정책 효과를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말로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제통인 유니스 구원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예, 생생한 목소리, 발로 뛰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디테일들을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디테일 CBS 조태임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이서희 기자는 민주당 반장이신데 네. 소개를 반장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기자로 그냥 해도 되나요?
3: 기자로 해주시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그런 게 좀 있죠. 네. 반장이면 뭔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비경선부터 본격화됐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정총리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김 전 총리는 반명 분열주의 문제를 두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김민석 후보라고 할게요. 지금 다 이제 다 의원인데 이제 후보라면 김민석 후보의 표현들이 좀 격해졌어요. 일단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는
4: 그러니까 지금 뿐만 아니라 이제 신천지 개입설까지 주장을 예. 하면서 격화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입장을 내기로는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격화되는 모양새가 실제로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좀 걱정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2년을 뒷받침해야 되는 지도부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잘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유시민 작가가 꺼내들었던 정계개편론까지 합쳐져서 예. 뭔가 걱정이 쌓이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죠.
1: 걱정이 쌓이고 있다. 예. 조팀 이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5: 네, 일단 지금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모두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지금 대부분 여론은 그 친명계 쪽에서나 뭐 대부분 여론은 김민석 후보가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예. 의원들 제각각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좀 여론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친청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거기서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청계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가고 조금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좀 앞서가고 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발언들을 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연대 통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가진 자의 여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앞서간 후보는 보통 통합이나 우리 좋은 얘기로 뭐 네거티브 안 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후속 주자들이 후발 주자들이 이제 세게 공격을 하고 공세를 하는데
1: 보통은 그렇죠.
5: 그 지금 발언을 봤을 때는 그 지금 상황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분위기가 생각보다 지금 되게 접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해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여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하냐 요건 나오고 있는데 권리당원 사실 투표는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명확한 여론조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해석들이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 각 후보 진영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이서희 기자님은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 합동연설에서 그 김민석 총리가 아주 칼을 네. 열심히 갈고 나오셨더라고요. 어. 그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어 이거 제목을 던져주셨네. 어 이 다음도 제목이네. 이 다음도 제목이네 하면서 예.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듣기는 했는데
1: 제목이
0: 그,
1: 세 개니까 기사를 세 개 써야 되는데 예.
0: 기사를 하나로 쓰는 압축해서 쓰느라고 굉장히 예.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그 명청 갈등이라는 거를 총리가 그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회적으로 계속 비판을 해오셨지만 그 워딩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거는 그날이 처음인데 왜 그럼 그날 그렇게 세게 발언을 했을까라고 보면 그게 이제 어제부터 예비 경선이 시작이 됐고 그 전날 있었던 게 그 토론 그 합동 연설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표심이 예비 경선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보통 그 중간에 바뀌는 건 거의 없고 그래서 예비 경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쪽으로 표를 끌어와야 된다 이런 그 각오를 다지면서 이 연설문을 총리가 직접 다 쓰셨고 또 여기에 평소에 이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썼던 그 근거를 정말 모든 거를 다 반영을 해놨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기세를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이 그 이 연설문에 드러났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아 총리가 좀 쫓겨 보인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기는 했죠 실제로 특히 신천지 발언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도 아 총리가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사실 명확하게 공유는 되지 않았어라는 반응이거든요.
1: 아, 캠프도 몰라요?
0: 예. 그러니까 정확히 모른다고 말하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핵심 멤버들이 알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돕고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아 정확한 근거가 어떤 건지는 우리도 아직 정확히 공유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분들이 많고
1: 캠프 내에서 일부 핵심 측근들은 알 수 있지만 네. 이게 공유된 정보는 아니라는 네. 거예요 상당
0: 네.
1: 부분이.
0: 네. 근데 총리는 실제로 그 뭐 뭔가 그 근거를 갖고는 있다고는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캠프에서 어쨌든 이 얘기를 우리도 잘 공유가 되지 않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1: 예.
0: 앞으로는 좀 발언을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오늘부터는 좀 수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사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갑자기 김민석 후보가 표현이 격해졌기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사실 김민석 후보가 그전에 좀 선이 굽지 않은 것 아니야? 좀 뭔가 유약 또는 유순한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인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표현을 좀 세게 한다.
2: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계엄 때도 내가 이렇게 경고했었는데 근거를 말할 수 없었지만 있지 예. 않았느냐라는 차원의 이야기로서 캠프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사실 신천지 개입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뭐 기자로서 당연히 취재할 수밖에 없어서 예. 저도 어제 캠프 관계자들한테 좀 전화를 했는데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를 곧 내놓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계엄 때 처럼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 이게 과연 좋은 메시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3: 근데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지금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실체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1: 예.
3: 근데 또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1인 1표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선거구면선 웬만 투표율을 높이는 게 특히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투표 참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약간 좀 포괄적 다수 이런 예.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천지 위기감을 주면서 투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밀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주는 차원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1: 지지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센 자극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냥 잠깐 쉬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기자들이 캠프에 전화를 하면 캠프 담당자가 처음에 자기들끼리 얘기했죠. 이서희 반장 전화 왔어. 이게 근거가 뭐냐고. 다른 분이 김은지 기자도 전화 왔어. 그런데 알고 있으면 얘기하면 안 돼가 되는 거고 모르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내부 좀 전화하면서 네. 카톡을 해요.
2: 그 네. 느낌적 느낌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긴
1: 아, 모르는
2: 했었습니다.
1: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거를 이제 조만간 김민석 후보가 낸다고 했으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송영길 후보도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 김보미 후보 전 강진군의 의장이죠. 젊은 후보인데 당대표 후보인데 이분이 이제 송영길 후보의 돈봉투 사건을 얘기 과거에 했던 걸 가지고 송영길 후보가 고성으로 뭐라고 했다. 김보미 후보가 여기 상당히 거세게 반발했어요.

0: 이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서희 반장 기자님.
1: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 김범희 의장님의 표현은.
0: 예.
1: 그러니까 그 청년 그러니까 김범 그 청영길 대표가 최근에 그 전당대회 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가 그 최고위에서 네. 뒤집어진 아, 네.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김범희 후보가 그 청년 박지원은 안 되고 686 송영길은 되냐.
0: 예. 아,
1: 이런
0: 그
1: 이런
0: 예.
1: 이런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거를 보고 좀 그 청영길 대표께서 좀 화가 좀 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제
0: 검찰의 공격으로 해서 네. 당적을 잃어서 생긴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1: 네,
0: 이거였죠.
1: 네. 그래서 만나서 아니 삼김 때도 우리가 삼김 때로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우리랑 같이 갈 생각을 안 하고 청년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좀 화를 내신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그 김범희 의장께서 김범희 의장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로 떠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 화를 좀 계속 주체를 못 하시고 좀 뿜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김범희 의장께서는 청년 들이 이 당을 뭐라고 보겠냐. 그러니까 대표, 그러니까 지금 대표급 그리고 당의 지금 최다선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이런 분이 계속 이렇게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그리고 더구나 한 명뿐이 없는 청년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계신데
0: 예.
1: 사실 이런 식의 좀 태도는 청년 그 듣는 상대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사실 누구한테든 좀 기분이 상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사실 좀 요즘에 송영길 대표 발언이 워낙 세시고 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분위기 관련돼서는 들었고요. 사실은 뭐 서로의 주장을 그럼 예를 들어 뭐 김범희 의장도 후보도 페이스북에서는 대신 소리를 높여서 송영길 후보에게 그건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네. 보면 예. 어떻게 예전에 저기 청년 후보는 안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차도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습격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도 이서희 반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에요?
1: 그 합동 연설에 끝나고 나갈 때 그 차에 그 지지자들이 좀 몰려가지고 뭐 그 팬 뭐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네.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차에 좀 뭔가 그 손으로 치고 발로 때리고 뭐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하면서 어쨌든 좀 파손을 시켰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게 사실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된 게 없어서 저도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그 캠프 그 정청래 대표 쪽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예 그 차가 못 쓸 정도로 파손이 된 건 아니고 좀 그 일정 부분이 찌그러지고 좀 발자국이 나고 뭐 이런 정도였다고는 하더라고요.
0: 예.
1: 다행히 그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낄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죠.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0: 예.
1: 그 뭐 그 반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좀 근절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그 이게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자체가 지금 다들 추측일 뿐이거든요.
0: 예.
1: 좀 수사 결과를 좀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 민주당 지지층 간에 어떻게 보면 침석, 친청 네. 나누어서 갈등이 엄청나게 격한 것 같아요.
2: 네.
0: 이전 정당대회에서 이 정도 수준은 잘 못 봤습니다.
2: 아, 근데 또 이제 모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에 오래 있었던 뭐 당에서 역할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네. 이제 현역 의원인 분인데 민주당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실 15년, 16년 바른정당이 아니죠. 그 당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민주당의 상황들 그때 유승희 의원 같은 분이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공개적인 발언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3: 네.
2: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전대는 늘 좀 치열했었고
0: 네.
2: 그와 과거와 비교하면 그렇게까지는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럭키비키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박지원 의원이죠?
2: 아닙니다.
0: 언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2: 굉장히 나이 차이가 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민주당 안에서는 또 그런 정서가 공유되고 있나 보네요.
0: 실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3: 아니, 근데 저는 또 반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전당대회 중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 진짜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0: 예.
3: 근데 지금 어제 정청래 대표 그 차량 공격과 관련해서 절대 이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듯 일인 거죠. 근데 지금 약간 그 정청래 후보가 하고 있는 언더독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피해자 서사와 관련해서는 이 일이 꼭 이거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꼭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는 하긴 합니다. 예. 지금 계속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는 게 나만 때리지 마라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폭력까지 가해진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이런 게 조금 도움은 될 거다.

0: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요.
1: 아, 피해자 서사를 완성시키고
0: 네,
1: 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는 지방선거 이제 이후에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되게 낮았대요.
1: 예.
0: 근데 한 7월부터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느껴지는 게 특히 최근에 선호투표제가 결정되면서 이거 정청래 후보가 불리한데 이걸 받아들였다 이런 것까지 연관되면서 약간 피해자 서사가 좀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돼서 그쵸? 권리당원 내 네. 중에서도 수표를 높일 수 있는 실제 이제 딴지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지지층들이 뭐 투표 완료했다. 뭐 1월 저는 몇 월생이어서 누구 찍었습니다. 1월에서 4월, 5월에서 8월, 9월에서 12월 이렇게 해서 친청 최고위원 후보가 3명이니까 나눠서 찍자. 서로 이런 뭐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 움직임이 근데 지지층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2: 네, 근데 아까 그 박지원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 박지원 의원 그 지지원이 아닙니다. 네.
1: 댓글창에
2: 박지원 의원이라고 해서 저도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라디오에서 네. 그 이 친청계 그 지지자들이 지금 생일별 투표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식의 그 투표 전략은 늘 공유됐던 일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박지원 의원께서 늘 아니 제가 정청래 대표보다 저 정치 경력이 훨씬 긴데 이런 거 저 처음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박지원 대표가 보시기에도 좀 전략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예.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1: 박지원 의원님은 제가 잘 아는데 이렇게 방송에는 좀 좋은 말씀으로 대략 당이 우리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있진 않아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또 밑에서는 아닌 건 아니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3: 그러니까 15년 전대랑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체감상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이제 과거에 친이친박이 싸웠던 것만큼의 어떤 강도가 지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물론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 친이친박은 사실 대통령과 대권주자 이제 차기 예. 대권주자 사이 싸움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사실 지금 친청계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딱 대권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화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거의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형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친이친박 싸움만큼이네 좀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1: 예. 과거에도 사실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는 치열한 정말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내부의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이번엔 당권을 뽑는 건데 그만큼 이제 대선 주자를 뽑는데 영향을 미치는 당권이다. 이렇게들 해석이 될 수 있겠죠.
3: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화 되어버린 게 지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일종의 이제 1년차 평가라는 이야기들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금 이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 부분 굉장히 진심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바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친청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모두에게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남은 4년을 특히 이제 앞으로 2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예. 당내에서도 가지게 되어버려서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근데 이게 이제 노선 투쟁이나 정책 대결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 사실 그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친청과 친석이. 근데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신천지나 파묘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특검법 처리에 합의를 했고 이제 추천위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여기서 두 명을 뽑아서 여야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같아요. 야당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 구성 문제도 해결이 됐는데 이분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0: 사실 이게 언제 들어가냐 계속 시점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갈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1: 예.
0: 특검법 어쨌든 여야 합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제 들어갈 명분이 생긴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스러웠던 게 지금 뭐 민생 안 좋다는데 장기간 국회 안 들어가고 일 안 하는 모습 보이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1: 예.
0: 또 시점상으로도 이거는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면 이제 휴가 떠나야 된다. 네, 휴가 가기 전에 이걸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점도 예,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게 길게 갖고 가면은 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은 그래도 완성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당 쪽 의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는 한 엊그제 얘기 들었었는데 이번 주면

0: 는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를
1: 아,
0: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검법 처리,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끝나는 시점이 아마 그게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특검법 처리 받고 이제 국회 원구성하는 모양새 갖추면서 들어오게 될 것인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딱 어제 하더라고요. 네.
1: 그런 거 보면 물밑에서는 그래도 좀씩 얘기를 하나 봐요. 우리가 이때까지만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엔 들어갈게.
0: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다 하겠다면 그것도 이제 다 홀로 책임져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너네 다 해라 하지만 그 대기하고 있는 위원장 후보들 많잖아요. 이제
1: 예.
0: 그런 거 생각했을 때안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갈 명분이 필요했던 건데 어제 그게 마련됐으니까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저도 이제 필드에서 들어보면 상임위원장이 되면 조금 폼이 나기 때문에 옷 드라이 클리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이제 원구성이 안 되면 옷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언제 입지 뭐 이렇게. 예.
2: 네, 그 사실 이제 하반기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기 선거를 또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자리라든지 간사 자리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1: 예.
2: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치를 길게 이어가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 여당 내의 평가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특검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서로의 합의 그리고는 어떤 투쟁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들어가는 적절한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보이고, 특히나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모로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호재성 이슈가 많은데 왜
1: 예.
2: 지지율이 떨어지냐라고 하는 지적들이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문제에서라도 이제 원내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야기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힘을 좀 얻은 상황이 된 거죠.
1: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 공원에 이제 계속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데 국회는 돌아가게 됐어요. 사실은 합의안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좀 반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2: 반발을 안 하는 모양새도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1: 예.
2: 장동혁 대표 스탠스를 본다면요. 네, 뭐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제 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한 거이지 않습니까?
1: 예.
2: 손글씨를 쓰고 이제 올공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냥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정말 1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지리해지는 느낌도.
2: 예, 장동혁은 장동혁이다 뭐 이런 평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주로 주창한 것, 당을 대표가 아니라 원내 중심으로 끌고 가자. 당대표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재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당대표의 권한이 당헌 당규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또 어느 정도 현실성과 무게가 있을까?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런 고민은 좀또 드는 것 같아요.
0: 당대표 폐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긴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법이나 뭐 규칙으로 불가능한 거라 지금 역할상으로는 지금 실제로 거의
1: 아,
0: 당대표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제가 그 국민의힘 당 상황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체제가 그냥 당분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장대표 체제를 한 내년 2월까지는 그대로 가는 게 서로 좋다고 본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점정식 원내대표가 그 안에서 국회 안에서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어제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 예.
0: 만난 것도 사실 대표와 대표가 만나야 되는데 원내대표와 대표가 만나는 모양새나 그런 것도 점정식 원내대표가 어쨌든 역할을 하고
1: 예.
0: 있다. 예.
1: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랑 해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방은 여기까지입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3: CBS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제8회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닝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헤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9: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0: 날씨와 생활입니다. 간밤에 남부지방은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남부지방의 경우 장마가 주춤하면서

0: 있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 토요일까지 길게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입자마자 체감 온도를 3도쯤 낮춰준다라는 이른바 냉감 소재 의류들이 요즘 부쩍 인기던데요. 냉감 소재 정확한 원리는 뭘까요? 보통은 섬유 단면을 특수 가공을 하거나 차가운 광물 가루를 실 속에 넣어서 만드는데요. 입는 순간 열을 빼앗아가는 일종의 착한 도둑인 거죠.

내 몸의 체온을 순식간에 낮춰주는 이런 냉감 소재 옷처럼 우리 주위엔 이렇게 착한 도둑들 찾아보면 좀 여럿 있죠. 한바탕 꿀잠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 고민이 뭐였는지 싹 사라져 있고요.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맵고 달고 짠 음식 조합으로 저 멀리 날려버릴 수도 있죠. 혹시 눈가에 잔주름을 흔적도 없애주는 그런 착한 도둑 같은 링클 프리 방송을 찾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신 겁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입주 1375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